0: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1: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시 미필.
2: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3: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곡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4: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5: 밤은 어둡고 멈춰 있다?
6: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7: 속도를 더해가는 첨단산업의 중심, 새만금.
8: 안녕하십니까. 새만금개발청장 문성유입니다. 새만금이 로봇과 AI, 수소산업을 바탕으로 지역성장 거점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을 기업이 찾아오고 사람이 모이는 미래산업도시로 만들어서 국토 대전환과 지역균형 발전을 선도하겠습니다.
7: 지산지소형 혁신성장 거점
9: 새만금.
10: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11: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2: 반갑습니다. 9월 22일 화요일 노래 하나 추억둘 저는 최소영입니다. 가장 뭐 큰 일정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가까이 와 있으면 이걸 기준으로 요거 끝나고 할까? 요거 지나가면 뭐 어떨까? 그런 생각들 하잖아요. 그래서 좀 큰 일정이 있으면 그게 인생의 칸막이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걸 기준으로 뭔가를 시작하고 끝내야겠다 생각이 들고요. 적어도 이때까지는 혹은 이때부터는 시계 관로를 치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뭐 추석이 빨라서 이렇네 저렇네 하다가 오히려 10월 전에 명절이 지나가서 어딘가 또 깔끔하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혹시라도 저처럼 기준 세우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그래요. 뭐든지 딱 추석을 기준으로 하시는 겁니다. 더 미루는 건 반칙이니까 우리 다 같이 이번 명절을 기준으로 다시 시작할 거 있으면 하나씩 줄 세우고요. 또 지금 마무리할 수 있는 것들 미루지 말고 또 잘 마무리하시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노래하는 추억들 오늘 화요일 3부는 음악을 따라가서 만나는 추억의 드라마 영화 이야기, 노추극장 우리들의 OST 함께합니다.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이야기, 또 코너 사연 참여 모두 모두 함께해요. 문자는 샵897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wbsi.kr 열려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라디오 프로그램 방들 중에 노래 하나 추억둘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면 돼요. 편지나 엽서는 우편번호 08536, 서울시 금천구 남부순환로 1350, WBS 원음방송 5층 라디오국 노래 하나 추억둘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선물 당첨되신 분들께는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한 세트, 김에도 1등급이 있다 광천 별식품에서 프리미엄 별맛김 한 박스를 드립니다. 해오라기 숨바꼭질, 제재 진실이야 두 곡 이어갈게요.

짧은 글, 긴 여운.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설렁탕집에 떠밀려 들어간다. 반찬으로는 피클이 나온다. 뭔가 안 맞는 것 같다. 시원하고 매콤한 뭔가가 있으면 좋겠다. 주위를 둘러보니 다들 설렁탕과 피클을 먹고 있다. 다른 설렁탕집에 가볼까? 아니야. 어쩌면 자리가 없을지도 몰라. 피클조차 안 나올지 몰라. 그래도 혹시 하는 마음이 들 때 피클을 먹던 사람들이 말한다. 철없는 소리 좀 그만해. 나도 먹고 있고 네 친구도 먹었고 선배도 먹었고 네 아빠도 먹었어. 다들 그렇게 먹고 있잖아. 네가 그렇게 특별해? 별나게 좀 굴지 마. 많은 사람들이 별나게 굴지 않으면서 살고 있다. 피클이라도 먹는 게 어디야 라는 생각으로 살고 있다. 최선이 아니라 차선. 어쩌면 최소한의 삶을 살고 있다. 가능성을 찾는 삶보다 안정적으로 보이는 삶을 지향하고 있다. 그러기에는 내 인생이 너무 소중하다. 설렁탕과 피클처럼 나와 맞지 않는 일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고 싶지 않았다. 불만족스러운 상태로 평생을 살고 싶지 않았다. 삶을 만들어 나가고 싶지 생존을 위해 살고 싶지 않았다. 사회는 보기 중에서 원하는 것을 찍으라고 요구한다. 마치 그것들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인생은 객관식이 아니라 주관식이다. 그것도 단답형이 아니라 서술형이다. 그래서 한 번에 찾을 수 없다. 제대로 서술하려면 시행착오라는 대가가 필요하다. 그 과정이 없다면 진짜 자신이 원하는 일이라고 할 수 없다. 맞지 않는데도 꾸역꾸역 참으며 사는 것은 내 인생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박기영의 My Life였습니다. 마음이 쉬어가는 곳 짧은 글 긴 영은 오늘은 김민기의 나를 바꿀 자유였습니다. 아 그래요. 뭔가 개인의 삶과 행복이 정말 중요하다. 그 가치를 제대로 된 가치를 찾기 위해서 살아가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자기만의 기준으로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죠. 작가는 세상의 변화 속도는 지금보다 더 빨라질 거고 지금까지의 성공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거라고 말해요. 그런 변화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가능성을 찾아서 스스로 발현할 수 있다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일단 내가 원하는 삶이 있다면 그런 변화를 가져다주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고 그게 어렵다면 더 늦기 전에 다른 선택을 해야만 변화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말인 듯 보이지만 그냥 앉은 자리에서 변화가 생기진 않는다는 그런 당연한 이치일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단편적으로 뭔가 내가 원하는 걸 하지 않는 게 내 인생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정의를 내리면 안 될 것 같고요. 보통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모든 것을 저건 내 삶에 대한 예의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건 위험한 거죠. 그런 뜻은 아니겠죠. 자, 문자는 2부에 보고요. 1부 끝곡으로 여행 스케치 운명 함께합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주의라도 도리어 그 주의를 오손시키고 몸이 바르지 못하면 아무리 훌륭한 노력이라도 한갓 그 노력만 허비하나니라. 또한 무리로 나를 선전하고 모략으로 남을 공격하는 이는 혹 일시적인 인심 선동은 하나 최후의 승리는 반드시 얻지 못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구금편 18장

0: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1: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2: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3: 02-731-7333.
4: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3: 라디오로 흘러나온
2: 이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3: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5: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예민의 산골소년의 사랑이야기 2부 첫 곡이었습니다. 자, 어서 들어오십시오. 도광택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그리고 신복수님, 그래요,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하루 만들어 가봐요. 황금배려님도 어서 오십시오. 어젯밤은 그닥 아 그래요, 그렇게 시원함을 못 느꼈어요. 추석이 코앞인데 말이죠, 라고. 저 어젯밤에 조금 그랬어요. 저만 그랬던 게 아닌가 본데요. 오늘도 노즈 파이팅이라고. 그리고 이영희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평강공주님, 좋은 아침이네요. 소영님, 인생은 주관적이고 서술형이라는 점 공감합니다, 라고. 아, 늘 기분 좋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추석까지만 바쁘고 싶어요, 하셨는데. 그래요, 추석 지난 다음에 조금 여유를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 주관식이죠. 그리고 그렇죠, 몇 자 이내로 뭐 서술할 수 없는 그런 서술형이죠. 그리고 공구칠이 있으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노추가족 여러분, 도심 속의 나팔꽃입니다. 그래요? 이게 어딘가요? 부산 성지곡 주택 울타리 한 컷 찰칵찰칵이라고. 아, 예쁘게 찍어서 보내주셨네요. 성지곡? 성지곡이 이렇게 왜 안 났을죠? 혹시 성지곡 공원이 있어요? 요? 예전 수학여행에서 가본 것 같기도 해가지고. 저 약간 지명 이런 것에 좀 연연하고, 이거 막 생각날 때까지 골똘히 막 그런 버릇이 있어가지고요. 그리고 우리 부산 김창성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지은님도 오셨고요. 경민님 110 있으시는 분도 어서 오세요. 마음이 더 바빠요, 라고 은서님도. 그쵸. 오늘 뭐 이번 주에 직장인이 만약에 아니다, 스케줄을 조정할 수 있다 그러면 어제 오늘 내일을 어쨌든 본인의 스케줄에 맞춰서 이리저리 유동적으로 좀 바꿀 수 있을 테니까, 이미 뭐 귀성길에 오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이미 가족들이 또 모여서 다른 거 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다양할 것 같아요. 그리고 1496 뒷번호 쓰시는 분 반갑습니다. 회원님도 오셨고요. 아, 그리고 실시간으로 우리 유창엽님도 방금 주셨네요. 어서 오십시오. 자, 노래를 좀 듣고 갈까요? 린다 론스타드의 롱롱 타임 준비했고요. 비지스의 아스타르족 두 곡 전해드립니다.

노래 하나 추억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2785 뒷번호 쓰시는 분도 오셨고요. 그리고 바람구름님 반갑습니다. 아, 살랑살랑 불어오는 기분 좋은 바람, 공기, 햇살 딱 지금이죠 라고 아, 정희님도 남겨주셨고요. 익산수연님은 여기는 전북 김제 쪽에서 방문 목욕차 운전과 목욕을 병행하는 65세의 전문직 아지매입니다 라고 수연님이 아 수연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군요. 오, 대단하세요. 어, 저는 명절 전날까지 어르신들 목욕을 해드려야 돼서 바쁩니다. 아침에 출근하면서 동이 트려는 하늘 구름 모습이 예뻐서 찍었어요 라고 하셨는데 와 이거 그냥 뭐 예의상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작품이네요. 동 트려고 할 때 이 모습, 하늘 모습이 이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동 틀 때 그 바닷가 수평선 쪽에서만 작품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맞아요, 진짜.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하셨는데 네, 우리 세연님도 오늘 진짜 행복한 하루, 매일매일 행복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멋진 사진도 감사드려요. 자, 유창엽님의 신청곡을 지금 준비할까요? 레드본의 Come and Get Your Love 전해드려요.

노래 하나 추억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2748 뒷번호 쓰시는 분이 방금 사연 읽어주신 그분이요. 되게 멋진 일 하시네요. 파이팅입니다. 라고 우리 수연님 사연에 듣고 주신 것 같은데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확실히 뭔가 좀 부지런하게 일찍 하루를 시작하고 많은 걸 하시는 분들이 남들보다 그 세상에 감춰져 있는 매력을 더 많이 발견하는 것 같긴 하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자랑 다른 것들은 또 3부로 이어가고요. 2부 끝곡으로 도광택님의 신청곡을 준비해볼까요? 포리너의 I wanna know what love is 듣고 싶다고 하셨죠. 이 노래 전해드리고 3부로 갑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원불교 부산 울산 교구장 강덕재 교무입니다.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어 가자는 왕산 종법사님의 신년 법문을 받들어 실천한 지 8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도 그 공부 다짐 지속되고 있으시죠? 남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책임지는 노력, 자력양성, 끊임없이 배우는 노력, 지자본위, 모든 사람을 두루 교육하여 세상을 발전시키는 노력, 타자녀 교육,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위한 실천과 노력, 공도자 숭배, 한 사람 한 사람 작은 힘들이 모여 세상이 은혜로워집니다. 나의 실천은 결코 작은 힘이 아닙니다. 은혜로운 평등 세상을 위하여 다시 한번 마음을 챙겨보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평생에 비록 많은 전곡을 벌어놓았다 하더라도 죽을 때는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나니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는 것을 어찌 영원한 내 것이라 하리오. 영원히 나의 소유를 만들기로 하면 생전의 어느 방면으로든지 남을 위하여 노력과 보시를 많이 하되 상에 주함이 없는 보시로서 무루의 복덕을 쌓아야 할 것이오. 참으로 영원한 나의 소유는 정법에 대한 서원과 그것을 수행한 마음의 힘이니 서원과 마음 공부에 끊임없는 공을 쌓아야 한없는 세상에 회복의 주인공이 되느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천도품 17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최동률 영가의 완전한 해탈천도를 기원하며 광주교당 부인 형타원 정법순 교도와 자녀 최지혜, 최시원, 최인관 교도가 올리는 법문

맑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0: 매일 아침 9시 여러분의 추억을 소환합니다.
1: 노래 하나, 추억 둘.
2: 노래 하나, 추억 둘. 3부 첫 곡입니다. 송창식, 참새의 하루.

0: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1: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이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노래 하나 추억들 3부로 오셨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 3부. 아, 그 전에 우리 최승현님,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김선숙님, 어서 오세요. 추석맞이 대청소 하셨다고요? 왜 안 하셨겠어요? 저도 내일쯤 하시나 했습니다만, 아이들도 미용과 목욕시키고 이제 한숨 돌려요. 하셨네요. 내일도 장 보고, 네, 또 차례 준비하고 그러시나 봅니다. 파이팅입니다. 자, 오늘 화요일이죠? 네, 함께, 그래요. 아무리 바빠도 잠깐, 노출극장은 잠깐 같이 가셨다가, 잠깐 하고, 듣고, 그러고 가세요. 자, 오늘 극장 문은 제가 좀 더 기분 좋게 열어보고 싶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애정하는, 예, 봐도 봐도 또 언제 봐도 좋은 그런 영화 중에 하나예요. 함께 가실까요?

음악을 따라가서 만나는 추억의 드라마, 영화, 노추극장, 우리들의 OST. 장면을 떠올리다 생각나는 음악도 있고 음악을 따라가다 문득 떠오르는 대사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새 시간을 거슬러 그때로 가 있습니다. 오늘은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만난 로맨틱 드라마, 영화 육감 매일 함께합니다.

지금 흐르는 곡은 해리 닐슨 더 퍼피송이고요. 1940년 에른스트 루비치가 향수 가게라는 희곡을 소재로 만든 모퉁이 가게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리메이크한 작품입니다. 원작은 서로 대립하는 두 남녀가 비대면으로 전혀 모르는 상태로 연애한다는 설정을 처음 선보인 영화예요. 원작은 선물 가게에서 일하는 두 남녀가 펜팔로 연애를 한다는 내용이지만 리메이크에서는 서로 다른 서점을 하는 경영자가 이메일로 마음을 주고받는다는 그런 소재로 바꿨죠. 영화에서 캐슬린, 맥라이언이죠. 캐슬린이 운영하는 길모퉁이 서점은 영어로는 The Shop Around Corner로 원작의 오마주를 담았습니다. 맥라이언이 로맨틱 코미디 아이콘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데엔 이분의 영향이 정말 컸을 텐데요.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 등의 대본을 쓰고 제작에도 참여한 로맨틱 코미디의 거장 노라 에프론이 역시 로맨틱 코미디의 대명사인 톰 행크스 맥라이언과 손잡고 아주 상큼발랄한 그런 작품을 또 완성을 했습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숙적인 두 남녀가 이메일을 통해서는 매일 뭔가 마음을 털어놓고 의지하고 조금씩 그 묘한 기운이 감도는 그런 과정을 거쳐가요. 그렇게 완성해가는 과정을 기분 좋게 그려내서 당시에 이제 인터넷으로 뭔가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뭐 연애도 포함이 될 거고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화두가 될 정도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동서양 할 것 없이 이 당시에 많은 작품의 소재가 됐던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만남이었어요. 우리 영화 접속도 많이 생각나는 그런 작품입니다. 영화는 에프론 감독 특유의 감각적인 대사와 깔끔한 연출이 돋보여요. OST의 한 곡을 듣고 갈까요? 로이 오비슨의 Dream.

0: Split splash, I was taking a bath. Long about a Saturday night. Yeah.
1: 자, 지금 흐르는 곡은 바비 다린의 Splish Splish고요. 인터넷으로 메일을 주고받으며 사이버 공간에서 서로에게 호감을 갖고 있는 조, 톰 행크스죠. 그리고 캐슬린 맥라이언. 이 두 사람은 NY152와 샵걸이라는 아이디로 두 사람은 문학과 뉴욕에 대해서 채팅을 하고 서로에게 친밀감을 계속 느낍니다. 근데 각자 옆에는 다른 사람이 있죠. 그리고 두 사람은 매우 가까이에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실제 얼굴을 보지 못하고 사이버 공간에서만 만나다 보니까 그 사실을 몰랐을 뿐이에요. 근데 영화를 보면서 이제 이미 관객들은 아, 두 사람이 각자의 어떤 연인에게는 지금 조금 뭔가 권태로움을 느끼고 있는 단계구나 라는 그런 산점이었고, 이제 매일 사이버 공간에서 너무나 색다른, 중요한 건 그 마음이 교감한다는 그 자체였던 것 같아요. 현실의 파트너에게는 뭔가 좀 얘기를 해도 잘 안 통하고 막 이런 설정들이 나오거든요. 캐슬리는 동네의 작은 아동 전문서점 주인이고, 존은 맨하탄의 대형 체인서점 폭스북스의 사장입니다. 그는 새 체인점을 캐슬리의 서점 근처에다가 이제 오픈할 계획을 갖고 공사를 막 하죠. 매일매일 건물이 올라가고 인테리어가 뭐 만들어지고 그런 것들을 계속 보여줍니다. 폭스북스는 아무래도 큰 기업이다 보니까 박리담회와 질 높은 서비스로 캐슬린의 서점을 압박합니다. 커피도 주고 와서 편안하게 앉아서 볼 수 있는 공간도 있고 뭐 선물 같은 것도 주고 뭐 그런 요즘의 서점 같은 그런 느낌이긴 했어요. 사이버 공간에서와는 달리 현실에서는 서로 앙숙이 됩니다. 매일 사이버 공간에서 마음을 나누는 그 상대가 대형 서점의 오너인지는 전혀 꿈에도 모르는 맥라이언이에요. 그러다가 결국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그 서점이 문을 닫을 지경에 이르자 뭔가 좀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하다가 어느 날 이제 우리 실제로 한번 만나볼까 이런 제안을 해요. 그래서 약속 장소까지 갔는데 이때 조가 먼저 도착을 먼저 도착을 했던가? 맥라이언이 먼저 와 있는데 조가 왔다가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 그날은 조가 약간 그 상황을 만들어서 피합니다. 그래서 둘은 그날 못 만나요. 그 후에 영화 엔딩에서는 결국 두 사람이 이제 만나는 거로 해피엔딩을 하지만 관객은 다 알고 두 사람은 모르고 한 사람이 먼저 알고 한 사람은 늦게 알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어떤 색다른 마음 조림을 하기도 했던 영화입니다. 한 곡 더 들을까요?

자, 오늘은 노출극장 영화 유부간메일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부간메일은 맥라이언의 역대 출연작 중에서도 최고의 흥행 기록을 세웠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호평이 주를 이뤘는데 이게 98년 국내 개봉이 12월 31일이었더라고요. 서울 관객 18만 8천 명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흥행이 별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어마어마한 메가히트는 아니어도 적당히 흥행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98년 7월에 개봉한 시티 오브 엔젤이 거둔 서울 39만 관객의 이 수준으로 따지면 절반 수준의 뭐 기대에 좀 못 미치는 거긴 했지만 그래도요. 그리고 이 영화에서는 저는 그냥 뭐 단순히 로맨틱 드라마, 로맨틱 코미디 이런 걸 떠나서 이 영화 속에서 대형 서점이 소형 책방을 문을 닫게 한다는 이런 점과 또 여기에 지금은 너무나 익숙한 어딜 가나 보이는 글로벌 커피 프랜차이즈 S사의 등장도 이 당시에는 뭔가 좀 되게 특색이 있었죠. 미국의 거대 자본이 소상공인들의 영역을 침범하는 역시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거고요. 이때 조의 대형 서점은 앞에서 제가 살짝 언급했었지만 요즘 우리에게 친숙한 그런 대형 서점의 모습이었고 커피도 마찬가지. 저는 그때 영화를 보면서 제가 이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아마 그 이제 서울에 있는 우리나라에도 이게 있대 그래가지고 그 커피 전문점을 가봤던 것 같은데 영화에서 막 그 캐슬린이 커피 한 잔 주문하는데 뭐가 되게 막 많아요. 뭐는 빼주시고 뭐는 넣어주시고 그래서 정말 저 커피는 가서 저렇게 한 잔을 저렇게 해서 주문을 해야 되는 걸까라는 생각도 했었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1호점으로 들어왔던 게 제가 알기로는 예 무슨 여대 앞에 있어가지고 거기서 제가 친구가 주문하는 사이에 그 옆에서 이렇게 뒤에서 한참을 뚫어지게 쳐다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영화에서처럼 뭐 그렇게까지 주문하진 않고 그랬던 기억도 있고요.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장면들이 이때 아주 우리나라에서 보기 힘들었던 그런 상황들이라 좀 영화를 보면서 예행 연습하는 그런 기분도 들었다고 하는 분들 많았습니다. 이제는 모든 게 다 이런 모습이라 정말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넘어가던 시대의 상징성을 보여준 영화 같기도 했어요. 영화 자체가 엄청난 뭐 그런 뭐 스펙타클한 그런 건 아니지만 저에게는 약간 좀 즐겨보는 소장하고 있는 그런 영화 중 하나입니다. 한 곡을 더 들을까요? 캐롤 킹의 애니 원 애돌 준비했어요.

캐롤 킹의 Anyone at All 이었습니다. 378이 뒷번호 쓰시는 분이 저희 추억의 영화인데 저는 이런 영화 좋아하거든요. 극적극적을 왜 극적극적이에요? 아 약간 왜 그런 거 얘기하시는 거 아닐까요? 막 어떤 영화 좋아요? 뭐 가장 감명 깊게 본 영화 이런 거 얘기할 때 내가 그냥 재미있게 봤던 영화 그냥 얘기하면 되는데 뭔가 사람들이 공인하는 대작 이런 걸 좀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근데 물론 그런 대작도 포함될 수 있고 그다음에 뭐랄까 정말 우리가 한때 약간 비유적으로 어떤 영화의 스케일이 너무 아담하고 그냥 드라마에서도 충분히 나오는 설정이잖아 그러면은 특정 어떤 일주일에 한 편씩 단편으로 나가던 어떤 프로그램 이름을 대면서 아 이건 그거잖아 뭐 이런 비유도 하고 그랬거든요. 약간 어떻게 보면 뭐 이 영화도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저는 보는 내내 뭔가 화면들에서도 볼거리도 많았었고 그다음에 그 설정도 그렇고 그리고 전 무엇보다도 이 영화 때문에 노트북을 샀던 하던 경험이 있어서 저에게는 정말 또 그런 남다른 영화였어요. 네, 378이 쓰시는 분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해요. 자 그러면 이야기는 또 4부로 이어가고요. 3부 끝곡으로 한영의 조율 전해드립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본래 선악 염정이 없는 우리의 본성에서 범성과 선악의 분별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 본성에 소소 영영한 영지가 있기 때문이니 중생은 그 영지가 경계를 대함에 습관과 업력에 끌리어 종종의 망상이 나고 부처는 영지로 경계를 비추되 항상 자성을 회광 반조하는지라 그 영지가 외경에 쏠리지 아니하고 오직 청정한 해광이 앞에 나타나느니 이것이 부처와 중생의 다른 점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원리편 11.

0: 일어났어?
1: 어?
0: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2: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0: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1: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는 WBS 원음방송의 제어가와 관련해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선의 피에로는 우리를 보고 웃지 4부 첫 곡이었습니다. 9408 뒷번호 쓰시는 분이 학창시절 생각나게 하는 노래입니다. 완선 누님 정말 최고였어요. 지금도 최고지만요. 여러분. 그러게요. 세월을 그러니까 비껴가지는 않았겠지만 정말 그 뭐랄까 너무 달라진 느낌? 이렇게 오랜만에 봤을 때 그런 느낌이 좀 안 드는 예, 가수 중에 한 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김정태님, 네 어서 오세요. 오늘도 가을이 높고 푸른 하늘에서 내려오는 날입니다. 라고 또 멋진 사진, 언제나처럼 멋진 사진을 주셨고요. 킬리만자로 표범님 어서 오세요. 각자 다들 떠날 준비하세요. 해서 귀성길을 얘기하시는 걸까? 막 그랬는데 이 노래를 김범용의 인생길을 신청하시면서 저는 안 떠날래요. 노추 들으면서 소영님과 놀아야죠 하셨는데 마음을 감사히 받겠습니다. 또 하셔야 될 거 또 먼 길을 가셔야 되면 또 준비도 하셔야 되고 그렇죠. 2785 뒷번호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예전에는 명절 직전이면은 뭔가 좀 표가 났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하셨어요. 어떤 것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까요? 저는 그런 차이 느껴요. 예전에는 명절 그러면은 그 명절 기간에는 아예 왜 거의 모든 상점이 문을 닫고 미리 뭐 필요한 거 사놔야지 이때 못 구해 막 이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명절 당일 오전에만 뭐 그것도 모두가 다 쉬는 것도 아니고 예, 마트도 오후에 열고 막 그러잖아요. 오전에만 잠깐 쉬고 그러다 보니까 아 명절에 못 구해 뭐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편의점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예전하고는 확실히 다르죠. 그리고 7802 뒷번호 쓰시는 분도 늘 라디오와 함께 할게요.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제리님도 오셨어요. 제리님이 이웃감 메일 하시면서 오늘 점심은 아우 어쩜 이렇게 우리 PD랑 비슷한지 유부초밥을 얘기를 하셨어요. 모든 것을 먹을 것으로 연결하는 내가 밉다. 이번 추석까지만 열심히 먹고 추석이 지나면 정말 운동 점점 느낌표 하셨는데 왜 미워요? 전 이런 거 너무 좋아합니다. 이런 개그 좋아합니다. 아 저희도 잠시 유부초밥 갓김치 이런 말 저 말고요. 밑도 끝도 없는 아재 개그를 제가 직관을 했는데 또 이런 문자를 보내주셔서 재미있네요. 그리고 경미님은 유부간 메일 저도 너무 재미있게 봤어요. 이때 맥나이 헌다라 아 진짜요? 머리 잘랐다가 아 근데 많았어요. 그 어떤 그 좀 이렇게 유행하는 머리는 그 당시에 핫한 그 아이콘이 되는 그런 배우들이 하는 작품에서의 머리 스타일 이런 것들이 진짜 유행을 하죠. 근데 맥나연이 그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은 긴 머리였잖아요. 근데 그 이후의 작품들에서 연이어 짧은데 뭐라 그러죠? 끝에만 살짝 바깥으로 이렇게 뜨는 바람머리라 그랬나? 그런 머리를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했을걸요. 예. 저도 막 제가 두상이 안 예뻐가지고 용기는 없어서 못했지만 그 머리 되게 하고 싶었거든요. 그 머리를 해보셨던 분 중에 한 분이군요. 자 이번에는 그래요. 저는 안 떠날래요 하셨던 우리 김범용의 인생길 신청하신 킬리만자로 표범님 듣고 계시죠? 준비합니다.

김범용의 인생길 함께 하셨습니다. 자, 지연님도 와 계세요. 지연님은 어렸을 때 아, 명절을 차별했다고 이게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설에는 세뱃돈을 받아서요 은근히 기다려졌고 추석은 그저 그랬던 기억이 나요. 참 어렸습니다 하셨는데 아, 어린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약간 설은 뭔가 좀 되게 추울 때고 갖춰서 뭘 하는 게 좀 더 많은 느낌이 있긴 하니까요. 그리고 또 실제로 이제 뭐 그 설을 기준으로 해서 정말로 이제 한 해가 제대로 시작됐다라고 어른들은 말씀하시고 세배도 하죠. 덕담도 듣죠. 막 이러니까 가을에 있는 추석하고는 조금 다른 느낌이긴 했었어요. 제가 생각해도. 그래서 은근히 설날 그 세뱃돈 때문에 편애를 하셨군요. 근데 세뱃돈을 친척이 많은 경우에는 진짜 이게 되게 컸나 봐요. 저희는 그런 게 없어가지고 막 그게 엄청난 어떤 세뱃돈 받는다 막 이런 건 없었거든요. 근데 친척이 많고 그리고 아이들 다 모여서 몇 줄로 서 이래가지고 제일 앞줄에 큰애들부터 세배 그러고 뭐 이런 광경을 생각해보면 아 이건 좀 큰 약간 아이들 사이에서는 이게 큰 어떤 1년 중에 큰 행사일 수도 있었겠구나 아 싶기도 합니다. 저는 정말 그 항상 할머니 그 다음에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세배하고 약간의 용돈 정도를 받고 그리고 그 차례상이나 이런 거 다 같이 정리하고 친척이 없어 많은 없어가지고 이제 오고 가고 그게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당연히 오후가 되면 약속이나 한 것처럼 오빠랑 극장 갔었어요. 네. 늘 저희 집 일정은 오빠랑 극장 가고 엄마 아빠랑 두 분이 또 극장 가고 약간 이런 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6602 뒷번호 쓰시는 분 현미님도 와 계시고요. 3844 뒷번호 쓰시는 분도 어서 오십시오. 남편분의 오늘이 그런가요? 생신상을 차리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음식을 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사진을 하나 주셨는데 제가 이거 노래 나갈 때 확대해서 볼게요. 자 이번에는 익산수연님의 신청곡을 준비합니다. 박강수 가을은 참 예쁘다.

박강수의 가을은 참 예쁘다 였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사진을 확대를 해봤더니 편지를 적어서 주신 거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이제 녹음을 해서 남편에게 들려주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아마 지금 녹음 준비가 되신 것 같은데 제가 약간 시간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준비가 되셨다면. 이게 근데 저희가 솔직히 최선을 다했는데 약간 흐려서 제가 최대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아, 노래나 추억들 애청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보, 오늘 당신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해요. 그동안 함께 웃고 함께 힘든 시간을 잘 이겨내며 살아줘서 정말 고마워요. 앞으로도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지금처럼 서로 아껴주면서 오래오래 함께해요. 여보 많이 사랑하고 생일 정말 축하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맞죠? 우리 뒷번호 3844 뒷번호 쓰시는 분이 맛있는 음식을 또 만들면서 이렇게 편지까지 적어서 사진을 찍어서 저에게 보내주셨네요.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정말 정말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신 노래는 지금 전해드려요. 최성수의 동행.

이제 남은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오늘 끝곡이 흐르고 있습니다. 김정태님 신청곡 이선희의 갈바람이 흐르고 있고요. 우리 1629 뒷번호 쓰시는 분은 돌아가신 부모님 또 장인 장모님 아내 아들 모두 너무 고맙다는 그런 얘기를 주셨고 황금배련님 1102 쓰시는 분 김정태님 6496 뒷번호 쓰시는 분 모두 또 끝인사를 한 번씩 더 해주셨습니다. 그래요. 오늘 조금 바쁜 날이긴 하네요. 갈바람 들으면서 오늘은 마무리하고 내일 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

0: WBS 부산 원흥 방송입니다.
1: 지역 경제가 힘차게 출발합니다. 기업들이 고객을 향해 더 빨리 가려면 방송 광고라는 엑셀을 밟으세요. 경제도 기업도 더 힘차게 달려가니까요. 방송 광고의 작은 힘, 경제의 큰 힘입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2: 1967년 중동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항공편을 돌려 이스라엘 필하모닉과 위문 공연을 열었던 지휘자 주빈 메타. 이 노장 지휘자가 최근 또 한 번 세계를 술렁이게 했습니다. 네타냐후 정부의 가혹한 팔레스타인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올해 예정된 이스라엘 일정을 모두 취소하겠다고 선포한 것인데요. 스스로를 인도의 유대인이라 부를 정도로 깊이 사랑해온 이스라엘이었지만 잘못된 침략과 분열 앞에서는 단호히 보이콧을 선택하며 진정한 인류애의 가치를 몸소 증명해 보였습니다. 올해 90세를 맞는 그는 말합니다. 아랍인과 유대인이 서로 껴안는 그 모습을 다시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청춘 캠페인 뮤지션의 청년 정신을 배우다. 한국의 생명허브 원광대학교와 함께합니다.
3: 정산종사 금강경을 설하실 때에 색상이나 음성으로 능히 여래를 보지 못한다 하신 말씀을 해석하시기를 가령 사람의 인물을 외모만 보고 전부를 다 보았다 할 수 없고 그 사람의 언어, 지식, 용심 등을 다 보아야 그 인물을 참으로 본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이 여래를 보는 법도 보통 사람으로서는 가히 볼 수 없는 경지가 있나니 모든 상이 공하고 자타 피차가 없는 유무초월한 자리를 깨쳐 법신, 보신, 화신 전부를 체득해 보아야 비로소 여래의 전부를 본 것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경의편 41장 법문입니다.
4: 이 말씀은 원음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원음의 소리. 반갑습니다. 박민수입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요, 큰 바다의 물도 작은 방울들이 합하여 이룬 것이고, 사냐의 대지도 작은 먼지를 합한 것이며, 재불재성의 대과를 이룬 것도 형상없고 보이지도 않는 마음 조공을 합하여 이룬 것이라고 하시면서, 큰 공부에 뜻하고 큰 일을 착수한 사람은 작은 일부터 공을 쌓기 시작해야 된다고 밝혀주셨습니다. 첫 곡입니다. 창작성가 우리 하나 되어.

0: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3G.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3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3.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3: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4: 제주도의 4대 종교가 위로와 평화를 노래하는 제12회 평화음악회가 10월 5일 오후 6시 30분 탑동 해변 공연장에서 개최됩니다. 제주도의 원불교, 개신교, 불교, 천주교가 함께 파도 위의 평화, 함께 걷는 생명의 길이란 주제로 누군가의 하루가 다시 빛날 수 있도록 위로와 평화의 마음을 모아 노래합니다. 생명 존중 자살 예방 캠페인과 함께하는 제12회 평화음악회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이 행사는 사단법인 제주종교지도자협의회와 함께합니다.
5: 속도를 더해가는 첨단 산업의 중심, 새만금.
6: 안녕하십니까. 새만금개발청장 문성유입니다. 새만금이 로봇과 AI, 수소산업을 바탕으로 지역성장 거점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을 기업이 찾아오고 사람이 모이는 미래산업도시로 만들어서 국토대전환과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겠습니다.
5: 지산지소형 혁신성장 거점,
7: 샘.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원기 111년 서기 2026년 9월 22일 화요일에 함께하는 원음의 소리. 오늘은 대종경 수행품 44장 말씀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쉽게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물 한 방울이 있습니다. 한 방울의 물은 사실 너무 작게 느껴지지만 물 한 방울이 모여서 냇물이 되고 그 냇물이 강물을 이루고 바다로 흘러간다고 생각해보면 한 방울의 물을 결코 작거나 보잘것없이 생각할 수 없겠죠. 작은 생각, 작은 노력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은 작게 보여도 그 정성이 커다란 서원을 이룰 텐데요. 오늘 하루 혹은 1분 1초의 시간이 커다란 서원을 이루는 귀한 순간이란 생각으로 작은 것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해보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원음의 소리 오늘 함께 하실 코너입니다. 먼저 교단의 이슈를 전해드리는 이슈 인 원불교 준비되어 있고요. 마음 공부 이야기를 감상하는 시간 마음 산책, 그리고 매주 화요일에 만나는 시간이죠. 다시 만난 설교 함께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이어갈게요. 창작성가 푸르른 나를 위해서 이무진 청춘만화.

0: 이슈 인 원불교.
1: 이슈 인 원불교. 오늘은 2026 영상 컨퍼런스 민마인드 소식 준비했습니다. 몸으로 만나는 고유함. 2026 명상 컨퍼런스 민마인드가 10월 10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소태산 기념관에서 진행됩니다. 올해로 네 번째를 맞는 민마인드. 이번 주제는 몸으로 하는 명상 소매틱인데요. 앉아서 하는 명상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호흡과 동작만으로 자기 마음을 살펴볼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합니다. 메인 세션으로 알렉산더 테크닉 김재원 교사의 지혜로운 내 몸 사용법, 타이치 마스터 박정호 사부의 영혼을 깨우는 태극권, 명상가 유지연 선생의 몸과 마음을 여는 요가 명상, 테라피 테이블 박경혜 대표가 진행하는 체험형 싱잉볼 수업을 만나보실 수 있고요. 행사 기간 동안 수시로 운영되는 체험 세션엔 아로마 테라피와 드로잉 명상, 만다라 그리기, 이완 몰입 명상, 테라피 테이블이 이어집니다. 10월 10일 토요일 민마인드 몸으로 하는 명상 소매틱. 참가비는 무료라고 하고요. 자세한 안내와 참가 신청 링크는 원불교 홈페이지 속 공지사항 게시판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이슈 인 원불교. 오늘은 2026 명상 컨퍼런스 민마인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노래 듣고 이어갈게요. 창작 성가입니다. 바람개비.

얼마 전 한 현지인 교도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그는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정치적 혼란과 갈등을 걱정하며 이런 시대에 원불교 교도로서 어떤 마음을 지니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질문했다. 그 질문에는 지금의 시대를 향한 깊은 우려와 그 현실을 조금이라도 바꾸고자 하는 간절한 바람이 담겨 있었다. 혼란과 불안이 가득한 시대, 원불교 교도는 어떻게 수행해야 할까?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일제강점기 암울한 시대에 태어났다. 모두가 절망에 빠져있을 때 어린 대종사님께서는 근본 진리를 찾아 나섰고 오랜 구도 끝에 26살 청년 대종사님은 마침내 큰 깨달음을 얻었다. 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부처님 법에 연원을 두고 원불교를 창립했다. 이후 26년간 수많은 법문을 설했지만 그 핵심은 언제나 하나의 주제로 귀결된다. 바로 마음이다. 몸과 마음은 둘이 아닌 하나다. 그러나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심은 마음이다. 몸이 현실을 살아가는 도구라면 마음은 그 삶을 이끄는 뿌리이자 근본이다. 그래서 수행의 초점도 언제나 마음에 있다. 대종사님께서는 평생을 제자들과 함께 누구에게나 내재된 무한한 마음의 힘을 일깨우는데 힘썼다. 일제에 대해서도 그들은 곧 떠날 사람들이니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의 힘을 마음의 힘과 자력을 기르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세상은 우리의 마음이 드러난 바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혼란한 사회 현실을 마주할 때마다 수행자로서 먼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 내 안에도 탐욕의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타인을 지배하거나 통제하려는 성향이 숨어있지는 않은지 성찰해야 한다. 그러한 마음을 찾아내 닦아갈 때 세상은 더욱 너그러워지고 더욱 평화로워지고 더욱 자유로운 방향으로 나아간다. 대종사님의 삶을 돌아보면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수행자가 되어야 하는지 자명해진다. 대종사님의 자비 훈풍 속에서 공포에 쌓인 생명은 안심을 얻고 원망에 쌓인 생명은 감사를 얻고 상극에 쌓인 생명은 상생을 얻고 죄고에 얽힌 생명은 해탈을 얻고 타락에 처한 생명은 갱생을 얻었다. 불법 연구회를 감시하러 온 일제 경찰조차 소태산 대종사님에 감화되어 오히려 제자가 되었다. 소태산은 이러한 방식을 통해 세상을 바꾸어가는 가장 근본적인 길을 몸소 보여주었다. 질문을 보내온 교도에게 그리고 이 글을 듣고 있는 모든 이들이 나를 돌아보는 회광반조의 시간을 만들기를 그리고 그 빛이 만들어내는 평화가 이 세상 곳곳에 작지만 따뜻한 빛으로 퍼져나가기를 기원한다.

마음 산책. 오늘은 원불교 신문에 실린 윤선중 교무님의 글, 원불교인의 공부 만나봤고요. 이어서 창작성가 영원한 빛이여 듣고 왔습니다. 원음의 소리와 함께 해주신 분들에겐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를 드립니다.

0: 원음의 소리.
1: 다시 만난 설교.
2: 때로는 마음속 커다란 울림이 되기도 하고 깨달음과 성찰의 기회를 열어주는 은혜로운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교무님들의 설교 말씀을 통해 신심을 채워가는 시간인데요. 다시 만난 설교, 오늘은 전도연 교무님의 설법 말씀, 육문염 공부에 대하여 만나보겠습니다.
3: 반갑습니다. 착심 없는 곳에 신령하게 알고 바르게 행함이 유념이니 이는 생각 없는 가운데 대중 있는 마음이요 착심 있는 곳에 미혹되어 망령되이 행함이 무념이니 이는 생각 있는 가운데 대중이 없는 마음이니라. 정산종사법어 경의편 22장 말씀입니다. 소태산 탄생 100주년 1991년 원기 76년인데 그때 제가 간사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간사 생활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청년회 마지막으로 다니고 있을 때인데요. 그때 기념대회를 총부에서 원광대학교 운동장에서 할 때 교당, 신촌교당을 다니고 있었는데 교당의 일반회, 청년회, 뭐 학생회 할 것 없이 다 와서 전국에서 다 모여서 기념대회를 하고 돌아간 일이 있습니다. 그때 저녁 기차를 타고 저희가 서울역에 내려서 이제 헤어지는데 그때 그 중앙에서 뭘 줬냐면 그 기념등을 교당마다 한 개씩 줬어요. 그래서 그 기념등을 이제 거기 가지 못한 교도님들 이제 법회 때 보여드리고 또 보고도 하고 해야 되니까 근데 그날 저녁에 그 다음날인가 법회가 일반의 법회가 있는데 그날 안 해도 되니까 다음 주에 해도 되니까 짐이 교무님들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짐들을 청년들이 좀 나눠 가져갔는데 저는 그 기념등을 가지고 저희 집으로 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일반의 법회니까 청년의 법회는 그 다음 주에 있고 일반회도 일주일 후에 이제 그걸 갖고 와라. 그래서 이제 가서 저녁 늦게 도착해서 잠을 잤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교당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 교무님들이 공사를 했는데 오늘 보여드리기로 했다. 그러니까 지금 법회 전에 올 수 있냐. 제가 그때 잠실에 살고 있었는데 신촌교당까지 가려면은 시간을 보니까 아주 촉박해요. 지하철 내려서도 진짜 많이 거의 막 굉장히 뛰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해보겠습니다 하고 이제 전화를 끊고 그때 이제 한창 달리기에 자신이 있을 때라 아주 빠른 행동으로 그냥 옷을 갖춰 입고 신발을 신고 이제 그 지하철표 챙겨서 이제 막 뛰는데 뛰다 보니까 뭔가 좀 허전해요. 이게 그 기념등을 안 들고 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 뛰어 들어가가지고 이제 기념등을 들고 이제 뛰어가서 그 시간에 겨우 맞춰가지고 이제 갔어요. 근데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 게 그때 만약에 기념등을 안 들고 이제 뛰어갔으면은 가까스로 이제 법회 시간에 도착을 했겠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그때 상상만 해도 정말 아찔한 게 열심히 갔는데 이제 그쪽에서도 황당하고 저도 황당할 일이잖아요.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면서 뛰어 들어갔는데 기념등을 안 들고 왔어요. 그러면 왜 왔냐? 뭐 타러 여기까지 뛰어왔냐? 이런 얘기가 나올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뭐라고 부르느냐면 원불교에서 무념이라고 부릅니다. 이 무념이라는 게 뭐냐면 그 모든 노력을 헛수고로 만드는 게 무념이에요. 실수를 사실은 아주 작은 실수 한 가지만 한 건데 하나만 잊어버린 거잖아요. 다 잘 챙겼어요. 근데 작은 거 하나를 잊어버림으로 해서 거기까지 간 99%의 노력과 계획과 실행이 안 한 거나 똑같이 만들어버리는 모든 보람이 없어져 버리게 만드는 이게 무념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념이라는 것이 이거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되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원불교에서 유무념 공부를 그렇게 강조하고 대종사님이 무념으로 살지 말고 유념으로 살아라 이걸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사람이 살다 보면 무념할 수도 있지 하는데 그런데 굉장히 많은 경우에 그 작은 무념 하나가 헛수고로 만드는 정도가 아니라 큰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고 대재앙을 일으키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 작은 잊음 이것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큰 죄도 아니잖아요. 근데 때에 따라 큰 죄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저희는 항상 무념을 유념으로 만드는 공부가 필수적인 공부다. 중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념의 삶이에요. 중생은 무념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이 지금 여기에 와 있지 않은 것, 정신을 딴 데 팔고 사는 것, 신고를 드릴 때 자, 지금 신고를 드립니다. 모두가 일어나서 신고를 합니다. 근데 정신이 여기 안 와 있어요. 중생들은 여기 안 와 있어요. 이게 진정으로 정신이 여기 와 있을 때 이걸 유념으로 하는 것이고 무념은 하는 척만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모든 이렇게 하는 척 하는 것은 다 헛수고가 되는 거죠. 실제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좌선을 할 때도 좌선한다고 사람들이 가니까 같이 따라가서 앉아있는데 마음이 거기 안 와 있으면 또 이것이 무념이 되고 거기 와서 앉아서 1년 내내 그렇게 한 것이 모조리 헛수고가 되게 만드는 하나하나의 순간순간의 삶이 무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껍데기만 왔다 갔다 하는 형식만 하고 있는 실질은 하지 않고 있는 그것이 무념의 삶이요 중생계의 삶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불보살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념이 아니라 유념으로 돌려놓는 것 신고할 때는 진정으로 신고를 하고 좌선을 할 때는 진짜로 좌선을 하고 하나하나의 순간순간의 삶이 진정으로 실제로 하는 삶으로 바뀌는 것이 이 불보살계의 삶이요 우리의 공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은 유념으로 이루어집니다. 운동의 효과도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 근력 운동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도 이제 하체 운동을 위해서 스쿼트를 해라. 앉았다 일어나기. 근데 하기가 귀찮아. 그러니까 그냥 하는 척만 해요. 이걸 몇 번, 몇 세트 해라. 근데 그 몇 세트를 대충 한 운동, 만 운동 힘도 안 들이고 해요. 이게 무념이에요. 유념이라고 하는 거는 그 코치가 말한 그 폼을 정확하게 지키면서 힘을 들여서 마음을 담아서 했을 때 그걸 몇 번 했느냐에 따라서 운동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요. 엉터리로 그거를 더 많이 했어도 효과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운동의 효과도 그렇고 기도의 위력도 그렇고 좌선의 일심 만드는 것도 그렇고 그걸 얼마나 유념을 한 비중이 얼마나 되고 그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 그것만이 관건이요. 나머지 무념으로 한 시간과 그런 형식은 하나도 반영이 되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유념과 무념의 그 순간순간 유념이냐 무념이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걸 깨닫고 저희는 유념을 반복해서 유념이 일심 만드는 것도 유념이 쌓여서 일심이 된다. 그리고 그것이 쌓여서 생활이 선이 된다. 유념과 일심과 무시선이 동일선상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거의 가장 기초요 그 내용은 유념으로 채워나가야 된다. 이것을 깨달아서 유념을 반복 단련해서 습관화하고 체질화하는 이것이 우리가 무시선 공부고 사막 병진 공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우리 공부하러 모인 사람들은 유념은 사실 일을 성공시키려고 해도 유념으로 쌓아서 해야 되고 학생이 공부를 할 때에도 유념으로 공부한 만큼 성장을 하게 되고 우리 수도인이 마음을 단련해서 마음의 자유를 얻고자 할 때에도 유념으로 그걸 쌓아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러면 저희는 공부인은 일심을 만들어서 동정간 일심을 여의지 않고 그래서 마음의 자유를 얻게 하는 저희 공부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도 마찬가지로 동정간 유념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 동정간의 공부가 조금 다릅니다. 정할 때 일심 공부는 정할 때 유념 공부는 정할 때란 말은 일이 없을 때 그때는 그냥 하나에 집중하면 돼요. 몰입해 들어가고 집중해 들어가고 다른 거에는 신경 꺼버리는 공부 이게 단성 일심이요 단성 유념 공부인데 이건 주로 정할 때 공부입니다. 정할 때 아침 저녁으로 정할 때 좌선을 하고 염불을 하기도 하고 기도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할 때는 오직 그것만 정신을 집중하고 다른 여타의 것에는 신경을 꺼버리는 것이 바른 공부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할 때란 말은 일이 있을 때 생활 속에서 경계 속에서 이제 생활이 시작됐어요. 이때에도 정할 때 공부를 하듯이 그렇게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건 바른 공부가 아니다. 유념 공부, 일심 공부가 동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합 일심을 해야 되고 복합 유념을 해야 된다. 저는 이게 활쏘기랑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이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하는데 평소에 이제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활쏘기 연습할 때 저 60m 떨어진 저 관역에 한 중앙을 맞춘다. 그 쏘는 연습을 할 거예요. 하는데 오직 저 목표물과 나와 그것만 생각할 뿐 다른 여타의 것에는 신경을 꺼야 돼요. 그 신경을 끄는 힘이 실력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그 활쏘기에 성적이 나오고 그게 잘하는 것이고 하는 것인데 활쏘기 연습을 그렇게 하다가 옛날에 그러니까 활쏘기 연습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 이제 군인이 활을 들고 전쟁터에 나갔을 땐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생각해 봤어요. 이게 바로 동할 때 공부겠구나. 활을 들고 전쟁터에 나갔을 때는 똑같이 집중을 해야 되겠죠. 목표물을 향해서 쏘려고 하는데 단 하나 틀린 건 뭐냐. 여타의 상황에 대해서도 신경을 끄면 안 된다. 큰일 난다. 그리고 목표물도 움직이고 나도 움직이고 상황은 계속 변하고 상황 변화에 따라 쏠려다 안 쏠 수도 있고 아군과 적군의 상황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게 현실 전쟁터에서의 상황이다. 그러니까 비슷한 것 같지만 가장 잘못하는 건 뭐냐? 그거 하나에 꽂혀서 나머지 신경 끄는 거는 굉장히 잘못하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우리 이미 대종사님이 말씀하셨죠? 바느질 일심하다가 약을 태워 먹었다. 이게 공부 잘한 겁니까? 그거는 뭐라고 하셨죠? 이건 조각의 마음이요. 부주의한 마음이다. 뚜렷한 일심이 아니다. 그건 일심 공부가 틀려 먹었다. 그거에 집중하면서도 바느질하면서도 약에 대한 신경을 달고 있는 거. 너의 책임이 그것이 100가지, 1000가지를 하더라도 일심 공부에 하등의 방해가 되지 않는다. 그 얘기는 전부 다 신경을 놓지 않으면서도 그걸 하고 있는 고개 일심 공부지 하나에만 집중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완전히 틀린 공부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집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생활 속에서 일이 시작되면 그 일 그 일 일심은 하되 상황 변화도 또 조금 이따 뭐 해야 될 일도 잊어버려서는 안 되고 내일 뭐 해야 될 것도 잊어버리면 안 되고 다음 주에 뭐 할 것 때문에 누구한테 전화해야 될 일도 잊어버리면 안 되고 수없이 많은 그런 것들을 다 챙기면서 하는 걸 목표로 삼아야지 그게 일심의 정확한 표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연습하는 공부가 유무념 공부요 일심 공부인데 그거를 단계를 주셨어요. 대종사님께서는 처음에는 먼저 주의심을 가지고 했느냐 안 했느냐로 유념이냐 무념이냐를 체크를 한다. 이 얘기는 처음에는 주의심부터 주의심이 없어요. 처음에 그거 그러니까 주의심 이 얘기는 공부심이 없는 거예요. 그거를 공부로 알지를 않아. 아예 생각도 안 해. 그냥 바로 반응해버려요. 공부도 없고 조심도 안 하고 이 수준에서 이제 수준을 하나 올리려면 이게 공부다 하는 생각이 있어야 되고 이것이 불공이다 하는 생각이 있어야 되고 그 순간순간에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조심해야지 하는 그걸 대중이라고 하는데 대중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대중 있는 마음을 자꾸 생기게 하는 그 공부를 해서 대중 있는 마음을 챙겼으면 유념이요 못 챙겼으면 무념이다 이렇게 공부를 해라 이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챙기고 또 챙겨서 마음을 먼저 챙기는 거잖아요. 마음이 계속 조심하고 챙기고 공부하는 마음으로 이제 많이 순숙이 됐으면 그 다음에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일이 잘 되었으면 유념이요 일이 못 되었으면 무념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목표는 일까지 완전히 결과까지 좋게 만드는 것 이것이 유무념의 목적이요 일심의 결과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경계를 당하면 어떤 사람만 보면 화가 나요. 너무 화가 나. 그러면 첫 단계에서는 화가 나면 그냥 반응을 해버려요. 화가 나니까 꼴 보기 싫어 죽겠어. 근데 그냥 막 화를 내든지 아니면 화를 내지 않더라도 속으로는 그냥 부글부글 끓고 그냥 아유 내가 참아야지 이 정도 수준에서 살고 있는데 공부의 첫 단계는 이걸 공부로 삼는 거예요. 이게 공부로 삼아서 지금 이 주의심을 들이댄다 유념 공부를 한번 해봐야지 유념 공부를 한번 해봐야지 하고 공식에 맞춰서 한번 해보면 유념이다. 공식 유념 공부 일심 공부의 공식은 대산종사께서 아주 자세하고 친절하게 우리한테 해주셨습니다. 뭔지 아시죠? 경계를 당할 때 일단 멈추라. 첫 단계 일단 멈춰라. 일단 멈춰서 온전을 회복해라. 이 연습을 많이 하고 온전을 회복한 뒤에는 생각을 굶굴려서 바른 판단을 얻고 이것도 쉬운 게 아니죠. 생각을 굶굴린다고 바로 바른 판단이 얻어지면 참 좋은데 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것도 공부를 연습을 많이 해야 되고 바른 판단을 얻은 뒤에는 옳은 것은 취하고 그런 것은 버리는 대결단을 내린다. 요 3단계로 무한반복 연습을 해서 체질화시켜라 하는 게 저희가 받은 가르침인데 이거를 연습해볼 생각을 먼저 일으켜야 되죠. 이게 그러니까 첫 단계 주의심을 가졌느냐 그걸 연습해볼 생각이라도 일으켰느냐 하면 유념이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봐요. 그런 경계가 있을 때마다 그 마음이 안 잊어버려. 그걸 일으켜서 또 하고 되든 안 되든 어쨌든 일으켜서 했어요. 그러면 유념이다. 이것이 쌓여야 돼요. 계속 반복해서 계속하면 특별히 유념하려고 안 해도 자동으로 그 공부심은 일어나서 해본 데까지는 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기준을 높여서 결과까지 좋았느냐. 그 얘기는 그 나를 이렇게 화나게 하는 경계에 내가 정말 마음을 안정시키고 판단을 잘해서 불공을 잘해서 취사를 잘해서 전부 서로 마음도 편안하고 일도 잘 되는 은혜가 생산되는 결과까지 나왔느냐? 그랬으면 유념이요. 사실 결과는 좋지 않았다. 그러면 무념이다. 왜냐하면 공부심을 일으킨 데까지는 성공했지만 아직 미숙해서 사실 무언가의 이 결함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안 좋은 거거든요. 결과가 안 좋다는 얘기는 내가 확실하게 이 걸림이 없는 안정을 못했든지 판단을 잘못했든지 아니면 행동 자체를 뭔가 하여튼 모자르게 했든지 이거를 발견해서 세밀하게 고쳐나가는 수행까지 가게끔 저희한테 지도를 해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유념으로 만들어지고 저희가 유념으로 한 만큼 이루어지고 그런데 저희 일심 공부도 유념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정할 때는 단성 유념으로 하나에 몰입해가고 동할 때는 복합 유념으로 챙겨야 할 것, 자기 책임 범위 안에서 챙겨야 할 것은 다 챙겨나가는 공부를 하되 단계를 두어서 처음에는 주의심을 일으키고 공부심을 일으키는 거기에 주안점을 둬서 유무념을 체크하고 그 뒤에는 일이 은혜롭게 되는 결과까지 나왔을 때 유념으로 체크해서 계속 완성도를 높여나가서 결국은 이 중생계를 벗어나서 불보살계에 이르도록까지 저희가 정진 또 정진해야 되겠습니다.
2: 전도연 교무님의 설법 말씀 함께했습니다. 원음의 소리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창작성가 둥근빛으로 준비했습니다. 은혜로운 하루 보내세요.

독경으로 일심을 오늘도 진리와 하나 되고 한없는 은혜를 얻는 일원상 서원문을 함께 하겠습니다. 일심으로 올리는 이 독경의 인연으로 행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0: 지금까지 원불교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깨치신 진리의 내용을 담은 일원상 서원문을 함께 했습니다. 오늘 이 독경의 인연으로 일상생활에서 언제나 진리의 은혜와 위력을 얻는 소중한 인연이 되시길 바랍니다.
1: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2: 안녕하세요. 원불교 부산 울산 교구장 강덕재 교무입니다.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어 가자는 왕산 종법사님의 신년 법문을 받들어 실천한 지 8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도 그 공부 다짐 지속되고 있으시죠? 남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책임지는 노력, 자력양성, 끊임없이 배우는 노력, 지자본위, 모든 사람을 두루 교육하여 세상을 발전시키는 노력, 타자녀 교육,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위한 실천과 노력, 공도자 숭배, 한 사람 한 사람 작은 힘들이 모여 세상이 은혜로워집니다. 나의 실천은 결코 작은 힘이 아닙니다. 은혜로운 평등 세상을 위하여 다시 한번 마음을 챙겨보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1: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범상한 사람들은 현세에 사는 것만 큰 일로 알지만은 지각이 열린 사람들은 죽는 일도 크게 아나니 그는 다름이 아니라 잘 죽는 사람이라야 잘 태어나서 잘 살 수 있으며 잘 태어나서 잘 사는 사람이라야 잘 죽을 수 있다는 내역과 생은 사의 근본이요 사는 생의 근본이라는 이치를 알기 때문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천도품 1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무타원 이경신 정사의 완전한 해탈천도를 기원하며 열타원 오운도 교무와 딸 온타원 강인덕, 손자녀 최인영, 최은수, 유규성, 전효민, 주영근, 주정훈이 올리는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0: 기분 좋은 12시. 정상에서 외치던 소리 맞습니다. 정상은 물론 이상하게도 앞만 뻥 뚫려도 외쳐야 할 것 같은 소리가 요즘에는 뭐 그냥 말끝마다 붙이게 되는 것도 같아요. 원래 야호는 나 여기 있어, 너 거기 있니? 서로의 위치를 알려주기 위해서 쓰인 소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외치면 맞받아 쳐주는 게 오랜 산행 매너이기도 했고요. 오늘은 기분 좋은 12시 서로의 안부와 위치 확인부터 자연스럽게 시작해볼까요? G-Dragon과 친구들 굿데이 2 to 5로 시작해보겠습니다.
1: 세상은 좀 정이 없긴 해. 정이 없어. 세상이.
2: Yeah, 2025.
1: 하하. 뭐야? 죽인 노래 하나 만들어. 기가 막힌 노래가.
2: Telepathy's the call.
1: Can you feel the vibe? Happy, happy, we're staying alive.

0: 사람 만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명령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3: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4: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곧 추석이래요 올 추석엔 저와 함께 채우러 가시죠 우리 가족 건강한 기운 가득 채우러 정관장으로 추석엔 건강 운 좋게 정관장을 선물하세요 정관장
5: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6: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7: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8: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9: 반갑습니다. 9월 22일 화요일 기분 좋은 12시 저는 김희원입니다. 아 저는 12시 정상에 도착해 있는데 우리 원흥 가족분들 어디쯤까지 오셨을까요? 점심 식사 중에 식당 야호! 이동 중인 버스 야호! 아니면 사무실 야호! 이렇게 서로의 위치를 확인시켜주는 매너 같은 언어가 바로 야호였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모두 저 밑에 거제 야호를 외친다고 하죠. 예, 기분 좋은 12시. 여러분들도 오늘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2시간 함께 해주시면서 출석 문자 보내주세요. 사실 이 야호라는 얘기로 이제 오프닝 문을 열어봤는데 요즘에 이제 가수, 걸그룹 가수인 르센느의 미호 양이 이제 거제 야호, 일본말로 야호가 안녕 뭐 요런 얘기도 된대요. 그래서 그렇게, 그 일본 쪽에 어떤 의미를 담아 야호라고 했는데 우리가 듣기에는 또 이렇게 어떤 부르는 소리인 야호 같은 의미에서 의외로 또 이렇게 궁합이 잘 맞는 것 같은 예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요즘에 요 밈이 굉장히 이슈가 돼서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시는데 우리 원팬분들도 아 그 어린 친구들이 야호라고 얘기하면 그런 의미였구나라고 또 기억을 하시면 또 재밌게 맛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단문 50원 장문 포토메일 100원의 유료 문자 샵 8970으로 출석 문자 보내주시고요. 카카오톡 채널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카카오톡 우측 상단 돋보기 버튼 누르시고 친구 검색 후에 검색창에 원음 방송 라디오 혹은 영어로 WBSFN 검색하시면 친구 추가 후 1대1 채팅으로 메시지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쪽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노래 두 곡 이어드릴게요. Listen의 Love Attack, Mix의 Love is Lonely.

재는 중인데 이게 바로 도심 속 정상 등반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기분 좋은 12시 2시간 부탁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주아주 아주 좋습니다. 그럼요. 거기가 제일 높은 곳이잖아요. 그쵸? 예, 그럼요. 아, 신복수님께서 희원씨 안녕요. 오늘도 저 왔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오셨어요. 복수님 어서 오세요. 뒷번호 7178 쓰시는 분은 반갑습니다. 오후 시간도 파이팅입니다. 출석합니다. 라고 정자로 이렇게 딱 보내주셨는데 이 안에 마음이 탁 느껴집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도 파이팅이에요. 뒷번호 2947 쓰시는 분께선 남편이 환절기 면역력을 챙긴다고 도라지랑 배를 한아름 사왔네요. 아침부터 생강과 꿀을 듬뿍 넣고 약불에 은근히 달이는 중인데 지방 가득 쌉싸름한 냄새가 퍼지는 게 제법 가을답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그러네요. 여기다가 또 이제 계피를 넣으면 약간 수정과 같은 맛이 될 것이고, 요렇게 도라지 배 차가 되기도 하고, 참 요런 냄새는, 예, 그냥 가을, 겨울, 요 때가 끝내주죠. 그쵸? 예. 노래 두곡 이어드릴게요. 송필근의 숙녀에게, 임영웅의 우리들의 플루스.

송필근의 숙녀에게 임영웅의 우리들의 블루스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1부 끝곡으로 미도와 파라솔의 언젠가 눈부시게 빛날 테니 띄워드리고 전 2부로 돌아올게요.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세계를 놀라게 할 북극 항로. 그 중심에 대한민국 해양 수도권 부산 울산 경남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나요? 부울경의 미래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위원장 성현우였습니다. 부울경의 미래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운영위원장 성현우입니다. 북극 항로의 핵심지는 어디일까요? 대한민국 해양 수도권 부산 울산 경남입니다. 북극 항로를 품고 세계로 부산 울산 경남이 하나로 뭉칩시다.
2: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지도자가 무념의 큰 덕으로 대중을 두루 포섭하는 것이 비하건대 한 몸 가운데 심장이 가슴속 깊이 들어있어 전신을 총섭함과 같다 할 것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공도편 60장 법문입니다.

여러분의 나른한 점심시간을 챙겨주는 상큼한 릴렉스타임 기분 좋은 12시 2부 시작했고요. 2부 첫 곡입니다. 플레이브의 괜찮아 사랑이야.

0: 한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3: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4: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곧 추석이래요. 올 추석엔 저와 함께 채우러 가시죠. 우리 가족 건강한 기운 가득 채우러 정관장으로. 추석엔 건강 운 좋게 정관장을 선물하세요. 정관장.
5: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6: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정보는 한국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심의필.
7: 일어났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8: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만들고 싶을 때, 사람들과 정을 나누고 싶을 때, 소통만큼 완벽한 방법은 없죠. 나물레 꼬기 접어뒀던 마음이라든지, 모나게 물툭 튀어나온 마음이라든지, 오늘 이곳에서 마음껏 담아뒀던 이야기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포토메일 100원의 유료 문자 샵8970으로 보내주시고요. 카카오톡 친구로도 사연 받고 있으니까 이쪽으로도 신청곡과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아, 문자 좀 살펴볼게요. 뒷번호 5286 쓰시는 분이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12시 애청자인 40대 직장인입니다. 문자는 처음 보냅니다. 저희 아버지는 택시 운전을 하세요. 그래서 자주 뵙지는 못하지만 며칠 전 아버지 생일이라 가족들이 다 같이 식사를 하는 자리였는데 우연히 라디오 얘기가 나와 저는 출근길에 원음 방송 라디오를 듣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아버지도 운행하실 때 89.7 원음 방송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하. 어머니 너무 감사해요. 예. 라디오 취향이 같아서 왠지 반가운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오늘도 아빠가 원음 방송을 듣고 계실 것 같아 문자를 이렇게 보내봅니다. 아빠 안전운전 하시고 사랑합니다. 라고 라디오를 통해 이야기하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어머나. 아 참. 따숩네요, 따스워. 40대 직장인이시고 또 아버지랑 또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하실 수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이 가족들의 어떤 사랑이 예 느껴지고 89.7 들으시면 예 우리 제목처럼 아 기분 좋은 일이 일어나실 겁니다. 예 그리고 안전운전 하시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 좋음이 너무 묻어난 게 여러분들도 느껴지시겠죠? 예 기가 막히게 기분이 좋네요. 뒷번호 0914 쓰시는 분이 신호 대기 중인 택시 안에서 야호 외쳐봅니다. 요즘 손님들이 타실 때마다 날씨 좋다라는 말씀 꼭 하시네요. 저도 창문을 살짝 열고 달리는 중인데 바람이 참 시원합니다. 희원 DJ 목소리 들으며 오늘도 오후 영업 힘차게 달려볼게요. 다들 안전운전 야호!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우리 기분 좋은 12시가 그 기사님들 그러니까 뭐 버스 기사님 아니면 중장비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택시 기사님 이렇게 많이들 들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모든 운전하시는 분들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뒷번호 6195 쓰시는 분께선 요즘은 해가 눈에 띄게 짧아졌어요. 그래서 그런지 괜스레 센티해지는 요즘 희원 씨의 밝은 목소리에 울적함을 이겨내봅니다. 남은 오후도 유쾌하게 달려볼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좋습니다. 자, 이쯤에서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엘리의 UNI, 유성훈의 힐링.

엘리의 You and I 그리고 유성원의 힐링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자, 전호성님이 희원님 벌써 이번 주가 추석이네요. 가족들과 한가위 잘 보내세요. 희원님 미리 인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저는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회사에서 근무하네요. 신청곡은 행복 신청해주셨어요. 아,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그렇게 일을 하시는군요. 아유, 호성님 화이팅입니다. 아, 한창 바쁘실 때죠, 그쵸? 예. 뒷번호 1378 쓰시는 분은 여름 내 신던 통풍이 잘 되는 운동화 대신 가죽 단화를 꺼내 신고 출근을 했습니다. 또각또각 보도블록 짖는 소리가 경쾌해서 괜히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걸었네요. 신발 하나로 기분 전환 확실했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노래 두 곡 이어드릴게요. 에디킴의 달링, 10cm의 사랑은 은하수 다방에서.

에디킴의 달링 10cm, 사랑한 누나 수다방에서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자, 2부 끝곡으로 럼블피쉬의 으라차차 띄워드리고 저는 3부로 돌아올게요.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WBS 원음 방송 캠페인 산불을 예방합시다. 봄철 건조기, 어김없이 찾아오는 불청객, 바로 산불입니다. 산불은 대부분 사람들의 사소한 부주의로 일어나므로 산행을 할 때에는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라이터나 버너 등 인화물질 반입을 금지하시고 산 속에서는 흡연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달리는 열차나 자동차 창밖으로 담뱃불을 버리는 것도 안 됩니다. 또 농촌의 경우 산림에 인접한 논 밭두렁 태우기, 농산 폐기물 소각 등도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소방서, 경찰서, 산림 관계기관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재산인 산림, 우리의 작은 관심으로도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WBS 원음 방송 캠페인이었습니다.

0: 한 죄자 여쭙기를 전도자를 어찌 49일로 정하였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죽으면 대개 약 49일 동안 중음에 얼였다가 각기 어변 따라 몸을 받게 되므로 다시 한번 청정 일념을 더하게 하기 위하여 과거 부처님 말씀에 인연 49일을 정해 천도 발언을 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미용을 마친 즉시로 착심을 따라 몸을 받게 드는 영혼도 허다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천도품 34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유린교당 초대교도회장을 역임한 죽산 이윤중 영가의 완전한 해탈천도를 기원하는 법문

0: WBS
1: 원음 방송.
2: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0: 좋은 12시.
1: 저 원희언니 희원이와 함께하는 기분 좋은 12시 3부 시작했고요. 3부 첫 곡입니다. 황치열의 별이 될게.

0: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안전하는 오늘부터

0: 안전.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너는 참 올리브오일도 복스럽게 먹어. 올리브3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3.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2: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3: 오늘은 저에게 선물하려고요.
4: 엄마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려고요.
5: 할아버지 생각이 나서요. 별일은 없는데 그냥요.
6: 왜 꽃을 사시나요? 이유가 꼭 있어야 할까요? 나를 위해, 소중한 사람을 위해 평범한 하루도 특별하게 만드는 꽃 한 송이.
4: 엄마, 여기 꽃.
7: 고마워.
6: 오늘 귀갓길, 꽃 한 송이 어떠세요? 여러분의 일상에 행복을 더하는 일,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하겠습니다.
8: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9: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 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 경제 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0: 속도를 더해가는 첨단 산업의 중심, 새만금.
11: 안녕하십니까. 새만금 개발청장 문성유입니다. 새만금이 로봇과 AI, 수소 산업을 바탕으로 지역 성장 거점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을 기업이 찾아오고 사람이 모이는 미래 산업 도시로 만들어서 국토 대전환과 지역 균형 발전을 선도하겠습니다.
10: 지산 지소형 혁신 성장 거점, 새만금.

0: 알아맞혀 봅시다. 이 시간은요, 우리 소리와 우리 가요가 만나는 퓨전 음악 퀴즈 시간입니다. 지금 너무나 단 한 번 들으면 헤어나올 수 없는 마성의 코너죠. 오늘도 이 시간 손꼽아 기다렸다는 분들의 함성이죠. 여기서부터 들려왔습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코너는 우리 소리에 맞춰 우리 가요 가사를 넣어 불러드리는 그런 코너예요. 제가 지금부터 어떤 가요를 불렀는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귀를 쫑긋 세우시고 풍악을 울려라.
1: 그때요, 향단이야. 향단이가 이런 노래를 해보는디.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샵897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지금 정답 보내주세요.

0: 박진영, 선미의 When We Disco 띄워드렸습니다. 자, 오늘 노래 많은 분들이 아마 정답을 유추하시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지금 막 들으셨거나 아니면 난 잘 모르겠는데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의 기회가 더 있으니까요. 이번에는 꼭 맞춰주시길 바라면서 다시 한번 풍악을 올려라!
1: 그때여 방자가 이런 노래를 해보는디.

0: 두근거리죠.
1: 제이셀의 인생은 아름다워 투스토리의 비밀의 정원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자, 오늘 알아맞혀 봅시다. 아, 사실 요 곡은 엄청나게 그 이슈가 됐었죠. 그래서 한동안 뭐 라디오도 그렇고 TV만 봐도 그렇고 이 노래가 안 나오는 곳이 없을 정도로 엄청난 붐이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정답은 바로 황가람의 나는 반딧불이었죠. 조재지 씨도 이 노래를 엄청 많이 불렀죠.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노래방 가서 한 번쯤은 좀 불러보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코로나 이후로 우리의 마음들이 많이 무거워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어떤 공연계나 뭐 이런 쪽에서도 좀 암울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이 노래가 굉장히 빛이 되어주곤 했었죠. 아, 뒷번호 1583 쓰시는 분이 처음으로 듣자마자 알았네요. 제 컬러링이거든요. 가사가 좋아서 좋아하는 곡이에요. 추석 전이라 마음이 바쁩니다. 희원님도 명절 잘 지내고 만나요. 정답은 황가람의 나는 반딧불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오늘 아무래도 이 가사가 굉장히 유명하기도 하고 많이 나와서인지 몰라도 듣자마자 아셨군요. 좋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는 도가 트이신 게 아닐까요? 아, 계속 듣다 보니까 이거 내가 아는 노래 같은데 이렇게 바로 한 번에 캐치를 하신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뒷번호 3238 쓰시는 분께선 나는 반딧불이라고 보내주셨어요. 예, 짧지만 예, 누가 봐도 이건 정답이죠. 그럼요. 아, 뒷번호 1757 쓰시는 분께선 나는 반딧불입니다. 늘 재미나게 유쾌하게 방송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유, 또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제가 예, 너무 행복하죠. 감사해요. 뒷번호 2598 쓰시는 분은 황가람 나는 반딧불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오늘의 정답 나는 반딧불이고요. 자, 뒷번호 6039 쓰시는 분도 황가람 나는 반딧불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사실 제가 첫 번째 부를 때보다 두 번째 부를 때는 거의 정답을 드린다라는 생각으로 부르기 때문에 오늘도 많이 맞춰주셔서 좋습니다. 자, 이렇게 호명해드린 분들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축하드려요. 3부 끝곡으로 황가람의 나는 반딧불 띄워드리고 전 4부로 돌아올게요.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그 본인은 저편에게 이로움을 주고자 한 일이 혹 잘못되어 해를 주는 수도 있나니 남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할 때에는 반드시 미리 조심해야 할 것이요. 그러한 경우로 해를 입은 사람은 그 본의를 생각하고 감사할지언정 그 결과에 해로운 것만 들어서 원망하지 말아야 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4장 법문입니다.

0: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3G.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3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3.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2: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잠을 한 번에 물리칠 수 있는 곳은 어디? 신나는 노래로 어깨가 들썩이는 곳은 어디? 바로 여기 이곳 기분 좋은 12시 졸음함을 꺼라. 다 같이 소리질러. 좋습니다. 오늘도 잠 쫓는 강렬한 노래 준비했습니다. 저 믿고 한번 들어보세요. 졸음도 놀라 사라지는 졸음 색지송. 오늘은요 최정환의 편지, 백지영의 대쉬, 유채영의 이모션 띄워드립니다.

최정환의 편지, 백지영의 대시, 유채영의 이모션까지 세 곡 띄워드렸습니다. 기분 좋은 12시 오늘도 협찬해 주시는 분들이에요. 100% 우리 쌀 징편떡의 명가 가람떡집에서 잔 징편떡 세트, 귀족의 품격 미인골드에서 사랑하는 분께 감동을 전하는 티골드 식용 금박 세트, 프리미엄 인사템 골드한 세트, 김경호 박사가 만든 마스크팩, 린잘 마스크팩, 김해돌 등급이 있다 광천별 식품에서 프리미엄 별 맞김 한 박스, 장 건강과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뮤노바이오텍의 신제품 똥밴 유산균 한 박스,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강 한방 생활 건강에서 목앤 모가 사탕을 드립니다. 자, 문자 좀 살펴볼게요. 뒷번호 0461 쓰시는 분이 시장 기름집 앞을 지나가는데 어머나 들기름 짜는 냄새가 어찌나 고습던지 갓 짠 참기름 한 병 사서 품에 안고 오는데 여느 비싼 향수의 향기보다 더 좋더라고요. 마냥 든든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뭐 이 그 방앗간이나 이런 데 시장 안에는 꼭 있죠. 그래서 지나가다 보면 기가 막힙니다. 진짜 그 고소한 냄새는 아, 뭐 어떻게 그 표현을 할 수가 없네요. 아, 이거는 근데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예, 벌써 딱 멀리에서 이렇게 냄새가, 예, 향기가, 예, 오는 것 같네요. 아, 뒷번호 3819 쓰시는 분이 월요일은 어떻게 정신력으로 버텼는데 화요일 낮이 되니 몸살 기운이 묵직한 피로가 밀려오네요. 믹스커피 두 봉을 탈탈 털어넣고 희원씨 목소리로 활력 충전입니다. 오늘 하루도 어떻게든 굴러가겠죠 라고 보내주셨는데 굴러가겠죠 라고 한 이 시간 지금 1시 45분 08초 예 9초 10초 넘어가고 있는데 예 벌써 이제 반절 지나갔기 때문에 예 한 반나절 정도 조금만 일하시고 예 그러면 또 이제 퇴근이라는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힘내시고요. 화이팅! 비타민을 좀 드세요. 예. 아, 뒷번호 5903 쓰시는 분이 명절 증후군은 명절 끝나고 오는 게 아니라 추석 사흘 전인 오늘부터 오는 것 같네요. 장보기 목록을 적다 보니 머리가 지끈지끈해서 잠깐 펜 내려놓고 희원 씨 목소리를 들으며 심호흡을 하는 중입니다. 주부님들! 다들 힘내자고요. 보내주셨는데 아유 그럼요. 예 돌밥이라는 얘기가 있죠. 뭐 돌쟁이 밥을 차려준다 이런 얘기 아니고 돌아서면 밥을 해야 된다라는 추석 시즌에 우리가 자주 하는 얘기인데 돌밥 돌아서면 밥을 했더니 또 치워야 된 간식을 먹어야 돼요. 간식을 먹었더니 또 치워야 되네. 그랬더니 이제 밥을 할 시간이에요. 밥을 했더니 또 치워야 됩니다. 예 뭐 쳇바퀴가 계속 돌아갑니다. 예, 그럼요. 하지만 우린 할 수 있어요. 그럼요. 나 지금 행복한 거 맞죠? 행복해요.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정엽의 왜 이제야 왔니? 심연보 자전거 데이트.

정엽의 웨이즈에야 왔니, 심현보의 자전거 데이트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기분 좋은 12시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끝곡은 아일리스의 It's Me 띄워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WBS 원음 방송 캠페인 강풍에 대비합시다. 강풍 때에는 공사장 근처는 위험합니다. 가까이 가지 맙시다.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을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맙시다. 감전의 위험이 있으므로 집 안팎의 전기 수리는 하지 맙시다. 운전 중의 경우 감속 운행합시다. 천둥, 번개가 칠 경우에는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합시다. 송전 철탑이 넘어졌을 때는 119나 시군, 구청 또는 한전에 즉시 연락합시다. 고층 아파트 등 대형 고층 건물에 거주하고 계신 주민은 유리창이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젖은 신문지, 테이프 등을 창문에 붙이고 창문 가까이 접근하지 맙시다. 노약자나 어린이는 집 밖으로 나가지 맙시다. 물에 잠긴 도로로 걸어가거나 차량을 운행하지 맙시다. 대피할 때는 수도와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 차단기를 내려둡시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영식이 이 육신을 떠날 때에 처음에는 그 착심을 쫓아가게 되고 후에는 그 업을 따라 받게 되어 한없는 세상에 길이 윤회하나니 윤회를 자유하는 방법은 오직 착심을 여의고 업을 초월하는 데에 있나니라. 대정경 천도품 11장 말씀입니다.

이 법문은 6.25 전쟁의 아픈 역사 속에서 매몰로 인해 안타깝게 희생되신 민간인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를 기원하며 김은호 교도가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조정의 가요세상. 반갑습니다.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자, 느경의 노래입니다. 정 끊는 약.

0: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곧 추석이래요. 올 추석엔 저와 함께 채우러 가시죠. 우리 가족 건강한 기운 가득 채우러 정관장으로. 추석엔 건강 운 좋게 정관장을 선물하세요. 정관장.
1: 일어났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2: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3: 밤은 어둡고 멈춰 있다?
4: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 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 경제 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5: 아침에 무거운 몸으로 눈을 뜨면은 야, 오늘부터 진짜 운동해야지 하고 다짐을 해 봅니다. 근데 말이죠. 현실은 침대 밖으로 나오는 것조차 쉽지가 않습니다. 목표가 거창할수록 마음은 더 강하게 저항을 하게 됩니다. 요즘 제가 읽은 책 중에 헤비스 트래킹이라고 하는 책에서 보니까 말이죠. 습관은 바꾸는 것이 아니라 쌓는 것이다 라고 하더군요. 쉽게 말하면 습관 얹기라고 할 수 있는데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하는 행동에 만들고 싶은 습관 하나를 세트로 묶어버리는 거죠. 아침에 차 한 잔 끓여 마시는 습관이 있다면 차가 식기를 기다리는 짧은 시간 동안 눈을 감고 명상을 해보는 식으로 말이죠. 따로 시간을 내서 큰맘 먹고 하려면 힘들지만 이미 하던 일에 얹어가면서 우리의 뇌도 눈치채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된다는 거죠. 거창한 목표보다는 작은 습관 하나가 오히려 더 오래가는 법 아니겠습니까? 자, 강진의 노래 준비합니다. 세워라 구름아.

살다 보니 갈 길을 잃어버렸네. 헐고 돌아 돌아보니

0: 안녕들 하십니까? 나 거시기 이장이요. 예, 다들 오늘 하루도 별일 없이 편안하게들 거시기 하시겠지요? 오늘은 내가 이 동네 골목길을 느긋하게 거닐다가 아 눈살이 찌푸려지는 광경을 봐가지고 참말로 거시기역에 예, 한마디 하려고 하시오. 예. 요새 길거리를 지나가다 보면은 전동 킥보드며 전기 자전거 같은 것들이 거시기역에 참 많단 말이오. 그러자뇨. 예. 그런데요 참말로 거시기 그 뭐냐 이 정해진 구역이 있는데도 말이오. 어떤 거는 불로 보도블로 한가운데 턱거니 세워져 있고 또 어떤 건 유모차 지나다니는 경사로 바로 앞에 내팽개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점자 블록을 떠거니 가려버린 것까지 있었다니까요. 오미오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참말로 그러는 거 아니여. 빌려 탈 적에는 겁나게 편하게 타보고는 벌짱 다 봤다고 사정없이 거시기역에 던져불고 가는 심보는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단가? 나 편하다고 다른 사람 길 가면서 겁나게 거시기한 거는 생각 안 하냐며? 어쨌든 말이오. 오늘 충청도 말해보라고 그래서 하려는데 참말로 예, 거시기 하네. 예, 아무튼 편하게 잘 탔으면 제자리에 거시기 해두는 게 진짜 성숙한 시민의 모습이라는 걸 잊지 말아요. 그렇죠?
1: 채윤아의 노래 당신 없이 못 살아 이동준입니다. 속 터지는 날에는.

0: 이 노래 한번 들어 보시겠습니까?
1: 짧게 짧게 가요 맛보기.
0: 노래를 한번 맛보실까요? 대전의 김윤혜 씨, 추석 연휴 앞두고 마음까지 설레는 화요일, 풍성한 가을처럼 행복한 웃음 가득한 화요일 보냈어요. 덕산 환장님께서 안녕하세요, 좋은 예가 세상 입석합니다. 저는 오늘까지 근무하고 내일부터 추석 연휴 좋아 좋아 즐거운 오후 되세요. 어서 오세요. 흔들어 봅시다. 탱자.

흔들흔들 흔들고 계십니까? 계속 흔들어주세요. 자, 경남 차원의 변재인 씨, 디언사 복극지 신작합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돌아가신 어머님 생각이 더 납니다. 어릴 적 요가가 있던 전남 보성 디언사 복극지를 어머니 선작하고 걷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하셨습니다. 네, 자, 흔들흔들 마성

흔들흔들 흔들어보자. 예. 자, 마성 문천 매니저의 노래였습니다. 부산의 신복순 씨, 오늘 또 안녕하세요. 저 왔어요. 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이명복 씨, 오늘도 출첵합니다. 어서 오세요. 참치맨이야. 최경식 씨, 즐겁고 흥이 넘치는 좋은 예가의 세상이 있어 행복하다고요. 좋아 좋아. 경남 거장 이현수 씨,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침에 날씨가 조금 쌀쌀하지만 한낮에는 여름 날씨입니다.

들팡들팡 서지호였습니다. 자, 오늘 노래 제목이 공통적으로 어떤 제목일까요? 탱자탱자의 흔들흔들, 흔들흔들 마성, 딜팡딜팡 서지호. 그러면 요번에 소개해드릴 노래는 둠바둠바. 진심원의 노래 전해집니다. 솔스비 이성낙씨 들어오셨고요. 엠성 엠마님, 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 때문에 뭔가 기분이 좋고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명절 준비로 마트 가면서 좋은 예가성 듣고 있어요. 오늘 또 행복 내 겁니다. 어서 오세요.

네, 둠바둠바까지 오늘 짧게 짧게 세 곡, 네 곡 전해드렸습니다. 이명목 씨, 무리한 얘기하지 마세요. 강원도 거시기 이장님도 한번 해보드래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충청도 그랬슈, 이것도 힘들었어요. 한번 해보드래요. 도전해볼까요? 아니, 안 되는데. 네, 일단 다음에는 강원도 사투리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자, 신청곡입니다. 오은의 고흥으로 오세요.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바다가 품은 무한한 가능성은 청년의 무대가 되고 해양산업의 성장은 대한민국의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세계로 향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대한민국 첫 번째 해양수도 부산 울산 경남에서 시작됩니다.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2: 눈이 제 눈을 보지 못하고 거울이 제 자체를 비추지 못하듯이 중생은 아상에 가려 제 허물을 보지 못하고 남의 시비만 보나 공부인은 자타를 초월하여 자기를 살피므로 자타의 시비를 바르게 아나니라. 원불교 청산종사법어 법훈편 21장 법문.

0: 르노.
1: 안녕하세요, 김준현입니다. 2027년형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저처럼 든든한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 보증으로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무상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의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르노.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2: 너는 참 올리브유도 복스럽게 먹어. 올리브3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당 올리브3.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3: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4: 제주도의 4대 종교가 위로와 평화를 노래하는 제12회 평화음악회가 10월 5일 오후 6시 30분 탑동 해변 공연장에서 개최됩니다. 제주도의 원불교, 개신교, 불교, 천주교가 함께 파도 위의 평화, 함께 걷는 생명의 길이란 주제로 누군가의 하루가 다시 빛날 수 있도록 위로와 평화의 마음을 모아 노래합니다. 생명 존중 자살 예방 캠페인과 함께하는 제12회 평화음악회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이 행사는 사단법인 제주종교지도자협의회와 함께합니다.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신호 대기 중에 옆차선 운전자를 슬쩍 볼 때가 있습니다. 목을 좌우로 돌리거나 크게 하품을 하거나 또 졸음을 젖히려고 자기 뺨을 톡톡 때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나도 모르게 동질감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아, 저 사람도 똑같이 피곤한 오후를 견디는 중이구나 싶어서 속으로 아이고 우리 힘냅시다 하고 혼자 응원하게 됩니다.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사이인데 그 찰나의 묘한 동병상련과 친밀감이 생기는 게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도 길 위에서 혹은 일상에서 누군가를 보면서 혼자 속으로 응원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뭐 그런 느낌 있으시면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면 됩니다. 2부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김우영의 노래입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해. 정다은입니다. 세월을 잡아라.

가사로 만난 얘기, 이은하의 미소를 띄우며 나를 보낸 그 모습처럼. 이별에는 참 이상한 순간이 있다. 붙잡아 주기를 바라면서도 먼저 돌아서는 순간. 가지 말라는 말 한마디를 기다리면서도 아무렇지 않은 척 웃어 보이는 순간. 어쩌면 사랑에서 가장 아픈 것은 헤어지는 그날이 아니라 그날 하지 못했던 말들이 뒤늦게 생각나는 것인지도 모른다. 세월이 흐르면 마음도 조금씩 달라진다. 그토록 원망했던 사람도 어느 순간 이해가 되고 그 사람의 잘못만 보였던 이별에서 내 모습도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다. 누가 먼저 돌아섰는지는 이제 중요하지 않다. 우리 둘 다 사랑하는 방법이 소틀렀던 것이다. 그래서 지나간 사랑을 떠올리며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어쩌면 이것인지도 모른다. 그때 조금만 더 잘할걸, 조금만 더 들어줄걸, 조금 더 표현할걸, 그리고 사랑하고 있을 때 사랑한다고 말할걸. 하지만 인생에는 되돌릴 수 없는 장면이 있다. 그 장면을 다시 고칠 수는 없어도 그때의 아픔이 오늘의 나를 조금 더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는 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는 마음을 감추지 않는 것,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말하고, 고마우면 고맙다고 말하고, 사랑한다면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 그것이 지나간 사랑이 우리에게 남겨준 가장 늦은 가르침일 것이다. 어쩌면 이별에서 가장 오래 남는 것은 떠난 사람보다 끝내 하지 못했던 한마디인지도 모른다.

들녘이 황금물결입니다. 아름다운 가을에 어울리는 노래들, 황용의 노래 부탁합니다 하셨고요. 뜨거운 햇살이 땀을 만들고 살랑이는 바람이 땀을 식혀주는 초가을날 좋네. 가요세상의 시청 신청합니다. 탐진의 그림자 사랑, 성경의 하늘아 바람아 신청합니다 하셨고요. 부산 멋쟁이님 들어오셨고, 내일 모레면 추석 연휴네요 하셨습니다. 늘 라디오와 함께 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보름달 70년대 시골에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을 때 호롱불 켜던 시절, 보름달 뜰 때면은 강변에 가서 막걸리통 사다 놓고 친구들이랑 술통 두드리면서 장단 맞춰가며 놀던 시절 생각납니다. 그때가 그립네요. 네. 지금은 안 드시겠죠. 네. 곧 고유의 명절 추석입니다. 행복한 명절 되세요. 저는 추석 연휴에도 일을 합니다. 신림동 유리 씨. 그리고 어머님도 연세가 있으셔서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요즘 추석 명절에는 각자 집에서 음식을 준비해서 동서와 나눠서 해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한 곳에서 많은 음식을 준비하지 않아도 되니까 서로 부담도 덜하고 훨씬 편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동대문 이지영 씨. 자, 이영만의 살아있네 신청곡 전해드립니다.

자, 신청곡 주신 분 남진의 빈잔 조금 있다가 3시에 봐요.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WBS 원음 방송 캠페인 마음을 나눕시다. 물질을 나누면 반이 되지만 마음을 나누면 배가 됩니다. 마음에 품은 작은 불씨 하나가 둘이 되고 셋이 되면 세상은 따뜻하게 빛납니다. 이 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주는 것,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죠. 마음을 나누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굳은 얼굴을 활짝 펴고 상대방에게 다정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우리네 사는 세상을 아름답고 넉넉하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마음을 나누는 일, 지금 실천해보세요.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생사는 비하건대 눈을 떴다 감았다 하는 것과도 같고 숨을 들이쉬었다 내쉬었다 하는 것과도 같고 잠이 들었다 깼다 하는 것과도 같나니 그 조만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치는 같은 바로서 생사가 원래 둘이 아니요 생멸이 원래 없는지라 깨친 사람은 이를 변화로 알고 깨치지 못한 사람은 이를 생사라 하나니라. 대정경 천도품 8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청학교당 성타원 김지선 영가의 완전한 해탈천도를 기원하고 한평생 가족을 위해 애써주신 은혜에 깊이 감사드리며 가족 안창현, 안철용, 송혜선님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2: 맑은 소리 밝은 세상 어느 난 이야기
3: WBS
2: 원음 방송
4: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2: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3: 밤은 어둡고 멈춰 있다?
4: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5: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0: 02731-7333.
6: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0: 라디오로 흘러나온
5: 이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0: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7: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8: 자, 3부 문을 열었습니다. 꽃비 첫사랑을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오늘까지 전해드리죠. 네. 오늘 또 이제 그 내 팬이 되어주세요. 출연하신 분에게 응원을 해 주십시오. 오늘 이제 두 분이 초대가 됐는데, 예, 팬들이 많이 찾아오신 분들에게는 저희가 또 일주일 동안 노래를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팬이 되어주십시오. 네. 자, 화요일 코너 내 팬이 되어주세요. 오직 매력으로 온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는 시간, 본격 가수들의 매력 발산 코너 내 팬이 되어주세요. 문을 활짝 열어봅니다. 라디오 주파수 고정하시고 두 눈과 귀를 모두 쫑긋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신 두 분의 가수와 함께하시고 여러분의 마음도 빼앗은 단 한 명의 가수에게 또 투표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가 번호는 참여 번호. 참가 번호 1번 가수 미소린, 2번 가수 박효무. 참여하실 참여 번호는 샵8970입니다. 짧은 문장 50원, 긴 문장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두 분의 가수를 소개해 드립니다. 1번 후보 미소린. 시인으로 등단해서 직접 작사한 곡, 서계목으로 작사가 상까지 수상한 가수. 깊은 서정과 예절한 창법으로 전통설화 같은 얘기를 들려주는 실력파 보컬 미소린. 2번 후보 박형우. 따뜻한 음색과 깊은 감성으로 사랑과 이별의 마음을 노래하는 가수. 사랑이 오려나 봐요와 부디로 차분하면서도 진정성 있는 무대를 선보이는 보컬. 두 가수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9: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8: 네. 반갑습니다. 네. 미소린 씨는 네. 그 시인이세요?
10: 네, 시인으로 등단됐습니다.
8: 언제요?
10: 올해요.
8: 올해? 네네네. 가수 활동하시다가 시인 되신 거예요?
10: 네네네. 서계목으로. 네.
8: 언제부터 시를 쓰신 거예요?
10: 아, 제가 좀 어려울 때 계속 네. 글을 쓰다 보니까 네. 그래서 글을 써서 서계목, 모대미꽃, 춘향꽃, 남원에 등등 해서 네. 작사만 한 23곡 공동 작사까지 해서 네.
8: 작사가 먼저예요? 시가 먼저예요? 어떤 게 먼저예요?
10: 아, 작사를 했다가 아니 글을 썼다가 그게 네. 노래가 된 거죠. 제가 봤을 때 시는 다 노래다 이 생각이 듭니다. 희노애락을 담은 거라서
8: 네. 시가 어려워요 사실. 저도 네. 이제 그 문학동인에서 활동을 하면서 네. 쭉 했는데 뭐 희곡을 쓰는 거나 소설을 쓰는 거는 이게 틀이 딱 있는데 시는 뭔가 은유적 부분들이 너무 많아도 그렇고 너무 뭐 이렇게 주절주절 쓰면 시로서의 그 부분들이 그렇고 이게 어려워요.
10: 네. 그 직설적이어도 안 되고 너무 네. 은유적이어도 안 되고
8: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10: 내포해서 아름답게 네. 포장을 해서 예쁘게 그러니까요. 표현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8: 네. 근데 이제 시를 쓰다가 가수로 이제 그 작사도 쓰고 하다 보니까 이제 노래를 부르신 거예요?
10: 아니 원래 가수가 2011년도에 데뷔를 했어요.
8: 아, 네, 네,
10: 그래서
8: 네.
10: 사연이 무진장하게 많다가
8: 네.
10: 네, 열심히 또 빚을 갚기 위해서 일을 하다가
8: 오.
10: 그 있잖아요.
8: 그 보통 가수들이 네. 예전에 경험했던
10: 네.
8: 예, 뭔가 이렇게 해서 네. 수업료를 냈군요.
10: 많이요.
8: 예, 그래서 그거를 네. 갚아가면서
10: 갚아가면서 하다가 이제 네. 이제
8: 글을 썼군요. 그 느낌을 그대로
10: 예, 죽느냐 사느냐 이제 갈림길에서 그러면 죽을 힘을 다해서 살자 이러면서 이제 일을 하면서 빚을 갚기 위해서 하루 두 시간 자고 일을 했어요.
8: 그래요.
10: 네, 이제 글을 이제 그 갚고 나니까 이제는 이제 열심히 글을 썼죠 그 중에
8: 네,
10: 그러다가 이거를 이제 노래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8: 서계목이 어디 뭐 무슨 상징인가요? 서계목 나무 같은데?
10: 네, 돌석자 사랑했자 나무목입니다.
8: 네네. 네. 네.
10: 돌하고 나무가 사랑한다 생각을 한 적이 없으실
8: 네네.
10: 거예요.
8: 네네.
10: 근데 가야 시대에 철두령하고 화공주가 너무나
8: 네네.
10: 사랑을 했어요.
8: 네,
10: 가야 시대에는 철두령의 나라는 철이 나라의 무기였고
8: 네네.
10: 화공주 나라에는 그 철을 녹이는 화로였어요.
8: 불이니까.
10: 근데 너무 사랑했어요.
8: 네.
10: 근데 예, 철두령 그래서 철두령을 화공주 나라의 왕으로 추천했으나
8: 네.
10: 안 됐어요.
8: 네.
10: 왜냐하면 원수 집안.
8: 오.
10: 네, 그래서 이승에서 사랑을 못 이루고요.
8: 네.
10: 그래서 철도령이 이제 시리에 빠졌고 화공주가 왕에 오릅니다.
8: 네.
10: 그리고 시리에 빠져서 운봉고원에서 모대기라는
8: 마을. 아, 남은 운봉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그쪽에 설화 얘기인가요?
10: 네. 그래서 운봉고원에서 이제 모대기라는 마을을 지나서 예, 코가 땅에 닿을 정도로 가파른 재.
8: 네. 네.
10: 코 재를 지나서 가고 있었어요.
8: 정령치 가는 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10: 아니, 반대 방향이요.
8: 반대요?
10: 네. 구령 폭포 쪽에.
8: 구령 폭포 쪽으로.
10: 네. 근데 네. 이제 겨울에 눈이 많이 왔기 때문에
8: 네.
10: 늑대들이 사냥을 못했어요. 굶주렸어요.
8: 네.
10: 늑대 때가 철도령을 향해 달려갑니다.
8: 네, 네.
10: 철도령
8: 그 얘기하다 보면 하루 종일 걸리겠는데.
10: 네, 철도령 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8: 네, 네.
10: 네, 구룡 계곡으로 떠나고요.
8: 아, 그렇군요.
10: 네, 그래서 그 자리에 피어난 꽃이 모대미꽃이고요. 네, 그래서 이듬해 화공주가 이제 눈이 높고 철도령을
8: 네,
10: 찾으러
8: 네,
10: 가요.
8: 네.
10: 철도령을 찾으러 갔는데 철도령의 시신은 없고 네. 모대미꽃이. 네,
8: 그 얘기 몇 분 정도 걸리나요? 한참
10: 이제
8: 더
10: 다 했어요.
8: 다 끝났어요.
10: 네. 모대미꽃이 예. 피어 있어서 모대미꽃을 예. 캐다가 평생 예. 옆에 끼고 살다가 이제 세월이 많이 흐른 후 화공주도 죽어요.
8: 아.
10: 그래서 화공주는 나무로 환생하고
8: 네. 네,
10: 철도령은 바위로 환생해서 돌석 사랑의 나무목 그래서 서계목이란 노래가 지구상에 하나뿐이고
8: 네.
10: 예, 지금은 뭐
8: 서계목을 네. 제가 이제 운목 쪽에 갔는데 그걸 본 적이 없어요. 서계목이 어느 뭐 붙어 있나요? 편말이 그쪽에
10: 아니,
8: 가면
10: 제가 작년 5월 22일에 발표를
8: 네.
10: 해서 그게
8: 아.
10: 붙어 있는 게 없죠.
8: 아 네. 아니 원래 이제 서계목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한 건 아니고
10: 예, 그 전설을 바탕으로 해서
8: 아,
10: 제가 이 노래를
8: 아 서계목이라고 하는
10: 네,
8: 거를
10: 네 그래서 철도령은 바위로 환생하고
8: 네, 네.
10: 화공주는 나무로 환생해서
8: 아.
10: 이승에서 못다한 사랑을 네, 다시
8: 그렇게 하겠다라고 네. 하는 걸 이제 쓰셨군요.
10: 네,
8: 네. 네 저는 서계목이라고 하는 게 거기 딱 있는 거를 표현해 가지고 노래를 만들었나 했더니 본인께서 이제 만들어서
10: 네.
8: 거기 이제 또 이게 알려지는 거겠네요.
10: 네네.
8: 아, 그렇군요. 근데 우리 박영훈 씨는 말이죠.
2: 예.
8: 아니, 여기 가수로 오시는 것보다 밖에 계신 경우가 많았잖아요.
2: 많죠. 사실 저희 아버지가 가수 박예준 씨잖아요.
8: 그러니까.
2: 그러나 보니까 저는 이제 매니저랑 항상 따라다니다가요.
8: 네네네.
2: 그 얼마 전에 나오신 그 남희애 선생님.
8: 네네네.
2: 그 남편 선생님.
8: 네네.
2: 김인현 선생님께서 저희 목소리를 듣더니
8: 아.
2: 곡을 갑자기 두 곡을 주시는 거예요.
8: 아, 김인현 씨 작품이에요?
2: 네, 맞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너 목소리 마음에 든다. 그래서 내가 너 두 곡 줄게. 그래가지고
8: 원래 서방 쪽 부분들이나 이런 쪽을 잘하시지 않나요?
2: 아니 저는 그 발라드였었어요.
8: 아, 발라드.
2: 원래 발라드였었는데 네. 갑자기 빠른 곡 하나 느린 곡 하나 주셔가지고 갑자기 어쩔 수 없이
8: 네.
2: 어쩔 수 없이 그렇게
8: 아 근데 항상 같이 다니다가
2: 네.
8: 요즘 방송 출연도 아마 같이 다니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2: 아, 너무 많은데요. 네.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뭔가 불안합니다.
8: 오늘 네. 오늘 박영훈 씨는 오늘 박영훈 씨고
2: 네 그렇죠.
8: 다음 주 목요일에
2: 네.
8: 네. 박희준 씨는 다음 주 목요일에 와요.
2: 그때 혼자 보내려고요.
8: 네, 따로예요. 왜냐하면 제가 상대를 따로 했거든요. 네, 네,
2: 네. 아~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는 아버지가 워낙 잘하시니까.
8: 네네네. 네, 네.
2: 그렇지만 저는 이제 좀 방송을 아버지랑 항상 했었거든요. 오,
8: 그렇죠.
2: 라디오도 많이 했었는데 네, 네. 이게 혼자 나오니까 좀 뭔가 좀 이상합니다. 오, 예,
8: 그렇군요. 네. 항상 밖에만 있다가. 네. 그런데 네. 그 영화에도 출연했어요?
2: 저요?
8: 네. 박형은 하는 영화배우가 있던데?
2: 아, 아니에요.
8: 아, 동현이 무대예요? 아, 그래서 아, 영화에 출연했던 박형은 씨가 박희준 씨 아들인가 했더니 아니, 아니, 아, 아니죠.
2: 네, 영화 출연을 하려면 전 미국으로 가야 됩니다.
8: 아, 그렇군요. 네, 아, 네. 아, 약간 네, 네 그쪽에서는
2: 네, 그쪽에서 네. 네, 가야 됩니다.
8: 아, 그렇군요. 예. 네. 근데 노래를 애절하게 부르는 그 발라드적 노래.
2: 네네네.
8: 약간 솔로적인 노래가 좋은데.
2: 네네네.
8: 이쪽에서는 약간 좀 몸을 좀 움직일 수 있는 노래들을 또 이렇게 선호해야 되거든요.
2: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빠른 곡을 저한테 주신 거는 좀 움직이라고 하는 거고 느린 곡은 너의 서정적인 발라드를 보여줘라.
8: 그래서 두 곡을.
2: 네, 그래서 두 곡을 주신
8: 요즘에
2: 거예요.
8: 요즘에 어떤 게 더 반응이
2: 저는
8: 좋아요?
2: 부디가 더 반응이 오더라고요. 네, 느린 곡이 반응이 그러니까. 더 빨리 오더라고요.
8: 근데 이제 라디오 방송에서는
2: 예, 예, 예.
8: 좋아요.
2: 예, 예, 예. 예.
8: 근데 이제 밖으로 또 다닐 때 그러니까
2: 놀이개실 엄마들 가보면요. 네. 빠른 곡들을 좋아하시잖아요.
8: 네.
2: 근데 이제 부디를 딱 부르면 느린 곡을 부르면 그것마저도 막 눈물을 흘리시는 분도 그렇고 예, 그렇더라고요.
8: 왜냐 브릿지가 필요해요.
2: 예.
8: 브릿지가 필요해서 빠른 노래들 부르다가 뭔가 탁 의미 있는 노래 조금 탁 쉬었다 갈 수 있는 노래를 딱 부르잖아요.
2: 네.
8: 그때 감동을 해요.
2: 아, 그러니까. 네. 그런가 봐요. 그래서 저도 발성이 또 뮤지컬 발성이거든요.
8: 네네네.
2: 그러다 보니까 좀 남다르게 느껴지나 봐요. 네.
8: 그러면 두 분의 노래가 사실 타이틀곡으로는 이제 그 석유목도 잔잔한 노래일 것 같아요.
10: 네. 네.
8: 왜냐하면 얘기 들어보니까
10: 네. 네,
8: 애절하게. 두 분 다 애절하면 안 되기 때문에
2: 예예 예, 그렇습니다. 네 마음껏 마음껏 노래
8: 먼저 미소린 씨가 잔잔하게 부르고 박경웅 씨는 빠른 노래로
2: 예.
8: 사랑이 어려나 봐요로 네 부디는 뭐 나중에
2: 아, 네 그럼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8: 자 그러면은 미소린 씨의 노래 하기 전에 이제 네. 자신의 PR을 할 수 있는 시간 노래 한 곡 듣고 나서
10: 네.
8: 하겠습니다.
10: 네
8: 자 네. 그러면 자 미소린 씨 예, 무대로 올라오셔서 석연복이라고 하는 노래를 네,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연은 여러분들이 이제 들으셨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다라고 느끼시면서 노래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주 드리겠습니다.

도석, 사랑의 나무목, 석애목.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 네. 도석, 사랑의 나무목. 철두령 앤 화공듀 러브스토리. 스톤 앤 트리.

개모. 자, 이번에는 박형우 가수의 노래 들어볼까요? 사랑이 어려나 봐요. 네. 이 노래는 좀 리듬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사랑이 어려나 봐요. 출발.

0: 사랑이 어려나 봐요 였습니다. 네. 자, 두 분의 노래를 들으셨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응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짧게 자기소개를 PR을 30초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서린 씨부터 가겠습니다. 30초입니다.
1: 네, 작년 2025년 5월 22일에 서계목이 발매됐고요. 예, 6개월 만에 전국 차트 라디오 1위를 찍어서요. 지금 현재 예, 인터넷에 예, 많은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많은 강사님들이 지금 서계목을 많이 가르치고 계세요. 많은 분들이 커버를 하고 계십니다. 예, 노래 강사님, 일반 가수님, 일반 회원님들 여러분들도 서계목 많이 많이 불러주시고 사랑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예, 금명노래방 50606 예, 태진은 591

0: 1335.
1: 네, F... 감사합니다. 네,
0: 7670.
1: 예, 됐습니다. 그거 다 기억 못해요. 아. 노래 제목 치면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자 박형우 씨, 자 시작.
2: 네, 안녕하십니까. 가수 박형우입니다. 예, 저는 아버지가 박일준 씨이시고요. 저는 아버지보다 더 뛰어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한번 노력해봐서 아버지랑 같이 동급으로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키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제가요, 그 딴 거 뭐 저 드릴 건 없고요. 사랑을 여러분께 많이 드리겠습니다. 예, 제 노래 사랑이 오려나 봐요. 그리고 부디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제가 살면 아버지도 같이 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말투가 아버지 말투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2: 그 아버지.
1: 그렇습니다. 그 네. 네. 네. 박일준 씨 다음 주에 오세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 미소린 씨의 노래 당신의 마음 준비하셨나요?
0: 네네. 네.
1: 자, 그럼 그 노래 한 곡 들어볼까요? 네네네. 네. 당신의 네. 마음, 미소린 씨가 부르는 당신의 마음을 듣겠습니다. 예. 기억해 주세요. 시인 겸 가수 미소린 씨의 당신의 마음 정해 듣겠습니다.

0: 당신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목소리가 잔잔하고 깨끗한 목소리입니다. 참여하신 분에게 드린 상품이 있습니다. 고유가 시대 도움되시라고 교도님이 주신 주의상품권, 프리미엄 인사템골드, 예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선한 기업 더미를라프에서 비누 또는 치약, 김경 박사가 만든 판이면 닌자 마스크팩, 파전 용물 마늘빵이 맛있는지 뉴저연 베이커리에서 마늘빵 드립니다.
1: WBS 부산 원음방송입니다.
2: 세계를 놀라게 할 북극 항로, 그 중심에 대한민국 해양 수도권 부산 울산 경남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나요? 부울경의 미래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위원장 성현우였습니다. 부울경의 미래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운영위원장 성현우입니다. 북극 항로의 핵심지는 어디일까요? 대한민국 해양 수도권 부산 울산 경남입니다. 북극 항로를 품고 세계로 부산 울산 경남이 하나로 뭉칩시다.
3: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용맹 있는 사람이 강적 만나기 쉽고 재주 있는 사람이 일 그르치기 쉽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8장 법문입니다.

0: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1: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2: 속도를 더해가는 첨단 산업의 중심 새만금.
3: 안녕하십니까, 새만금 개발 청장 문성유입니다. 새만금이 로봇과 AI, 수소 산업을 바탕으로 지역 성장 거점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을 기업이 찾아오고 사람이 모이는 미래 산업 도시로 만들어서 국토 대전환과 지역 균형 발전을 선도하겠습니다.
2: 지산지소형 혁신 성장 거점
4: 새만금.
5: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6: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7: 자, 오늘 또 미소린 씨와 박형우 씨 두 분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미소린 가수의 노래를 이제 들었고요. 이번에는
8: 네,
7: 박형우 가수의 노래를 한번 들어볼까요?
8: 네. 네.
7: 그 슬로우곡 부디를 편안하게 또 불러주시겠습니다. 오늘은 편안한 노래를 또 잘 부르는 가수들 두 분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부디 정해 듣겠습니다.

0: 부디라고 하는 곡이었어요. 전북 완주의 바주연님께서 아름다운 서사시를 담고 있는 미소린의 서계목 스토리텔링을 잘 표현한 아름다운 곡입니다. 행운을 빕니다 하셨고요. 날씨 참 좋습니다. 운행 중 잠시 멈춰서 참여합니다. 명절 다가오니까 택배 차량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전 선물 준비를 하나도 못해서 걱정입니다. 오늘도 듣고 싶은 노래 신청해 봅니다. 도연아의 노래 신청합니다 하셨고요. 이준호 씨, 예. 그리고 거창의 이현수 씨가 자연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2번 응원합니다. 여가수님이 한 표요 또 하신 분 계셨고, 예, 송병철 씨 석계목 응원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2번, 네. 아버지, 예.
1: 우리 아버지, 네. 네.
0: 아버지는 전혀 관계가 없죠.
1: 아, 전혀 관계 없는데. 네.
0: 자, 그리고 노래가 이제 두 곡이 남아 있습니다. 네, 두 곡을 네, 부르시겠습니다만 요즘에 이제 팬분들의 팬데믹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1: 네. 네.
0: 박경훈 씨는 이제 뭐 시작 하셔가지고.
1: 아, 그렇죠. 근데 네. 이제. 다행히 제가 이제 뭐 다큐멘터리나 이런 걸 좀 많이 나갔잖아요.
0: 네네네.
1: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머님들이 왔어! 그러고 잘 왔어! 근데 아버지는.
0: 아, 그래요? 꼭 아버지 얘기를.
1: 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0: 꼬리표를 빨리 뛰어야 되는데.
1: 아, 그러니까요. 아, 네. 그렇습니다, 이거.
0: 근데 아마 박희준 씨가 가면 아드네 안 들어왔냐고.
1: 네, 맞아요. 똑같이 네, 물어보세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뗄 수 없는.
0: 네, 한 몸이 돼서.
1: 네, 그렇습니다. 네.
0: 그러면 이제 같이 다니면서 출연료를 반반씩 나누.
1: 아니요, 안 주세요.
0: 아, 그래요?
1: 네, 제 거, 아버지 거, 나머지 거.
0: 그러면 덤으로 이제 오는 거니까.
2: 그럼 손해잖아요.
1: 손해죠.
0: 그러니까. 아, 근데 왜냐면 네. 사실 네. 그 홍보적 효과 때문에 무조건 따라다니는 게 훨씬 이득이에요.
1: 네, 네, 맞아요. 네,
0: 무대 많이 서보고 네. 알리는 게.
1: 아, 그렇죠.
0: 안 그러면 네. 사실 우리가 아버지 아니면 안 부를 수도 있거든요.
1: 안 쓰죠. 저를 왜 쓰겠어요? 뚱뚱한데.
0: 아니, 그건 아니고 이제. 아, 그럴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 너무. 네, 예. 네, 네, 그래도 이제 아버지가 주는 대로.
1: 아, 그럼요. 아니, 근데 아버지가 네. 사랑합니다. 솔직히 그럼, 말하면. 그럼요. 네, 그럼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네.
2: 아버님 네. 시킨 대로 무조건 하시면 원 플러스 원이니까 네, 자동 네. 페이가 될 것 같아요.
1: 아, 네. 네. 저희
0: 그런데 이제 네. 그 거기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2: 아, 그래요?
0: 네. 일단 박희준 씨만 오세요 했는데 이제 박희준 씨가 형우야 가자 이렇게 할 수 있지.
2: 아하.
0: 네. 네. 그런데 네. 이제 조금 가면
2: 네.
0: 아, 그 박희준 씨 말고 박경준.
1: 아, 박경준 씨.
0: 그러면 이제 네. 박희준 씨가 뭐요? 맞다 이러면서
2: 역전 되는 거야.
1: 아, 한 번은 그런 적 있어요.
2: 아, 진짜요?
1: 그래가지고 네. 제가 미안해서 아버지 같이 갑시다. 네, 같이 갑시다 그랬더니 야, 사나이가 자존심이
0: 그렇지.
1: 안 가신다.
0: 그럼 박희준 씨가 네. 예전에 핵을 끄신 분이에요.
1: 네. 네. 그래서 대단한 신분인데 네. 어떻게 네. 네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
0: 그럼.
1: 네, 그렇게 얘기하죠. 삐신 적
0: 그렇죠.
1: 있습니다.
0: 그렇죠. 아니 진짜 네. 그 노래적으로 보면요.
2: 네.
0: 박희준 씨가 지금도 네. 연세가 있으시 지만 노래가 네. 미안하지만 웬만한 젊은 친구들보다 훨씬
1: 좋으시죠.
2: 예. 최고죠. 예.
1: 아직까지는 네. 저희 어머니 말씀으로는 네, 네, 네. 10년 더 뽑을 수 있다.
0: 그럼요, 그럼요. 네.
1: 10년간 더 뽑을 수
0: 그렇죠.
1: 있다.
0: 그렇죠. 그 어머니가 이제 경제적 걱정을 하는데. 근데 아들이 또 이제 해주면 되니까.
1: 아, 그럼요. 네.
0: 그런 걱정은 안 하시겠습니다만 그래도 걱정이지.
1: 아, 그럼요. 네. 걱정이죠.
2: 네. 아드님은 또 가정이 또 꾸려질 거 아니에요.
1: 아, 저 갔다 왔습니다.
0: 그렇죠.
2: 그래요?
0: 괜한 네. 질문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2: 그래요?
1: 네. 자, 갔다 왔습니다. 네.
2: 괜찮습니다.
1: 괜찮습니다.
0: 아, 네.
1: 요즘 흉이 아니라.
0: 아, 요즘에는 또 그렇게 열심히
1: 뭐
0: 그 살다 보면 또 뜻이
1: 네,
0: 안 맞아서 그럴 수 있는 그럼요. 거니까.
1: 네, 그렇습니다. 네.
0: 할 말을 미소리 치는.
2: 아, 미안해가지고.
0: 아, 네. 아, 괜찮아요.
1: 괜찮아요.
2: 괜찮아요.
1: 뭐 하도 이제 까발려가지고.
2: 아, 그래요? 네, 네, 아, 네. 더 좋은 분 만나면 되잖아요.
1: 아, 그럼요.
0: 아, 그럼요.
1: 그래서 사랑이 오려나 봐요.
2: 네. 네. 네. 아.
0: 그래서 사랑이 오려나 봐요. 네.
2: 아, 곧 네. 오시겠는데요?
1: 아, 와야 돼요. 네. 이제 와야 돼요.
2: 네. 네.
0: 자, 그러면 미소리 씨는 어떤 노래 부를까요?
2: 네, 모든 가정의 행복에 또 직장에 네. 꽃물이 넘치시라고. 네. 꽃물 들려드릴게요.
0: 네. 네. 꽃물이 들어서 이 노래인가요?
2: 네네네. 네.
0: 신유의 노래.
2: 네네네. 네.
0: 자, 그러면 꽃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유가 불렀던 노래 미소린 씨의 느낌으로 한번 들어보실래요?

0: 예, 미소린 씨의 노래였어요. 꽃물. 이제 남의 노래 이제 커버를 하다 보면 가사를 이제 보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가사를 안 보면은 혼돈되는 경우가 있죠.
1: 맞아요.
0: 예. 특히 또 이제 긴장되는 경우가 더
2: 갑자기 가사가
0: 그럼요. 네. 깜빡깜빡. 저도 노래 부를 때 깜빡깜빡해서 네. 그 가사가
1: 아, 맞아요. 그래. 네. 많은 가수분들이 그렇죠. 예.
2: 아니, 늘 부르던 건데 갑자기.
0: 네. 그럼 박일준 씨의 노래 트위스트박을 박영우 씨가 부르면은 가사는 안 까먹겠네. 왜냐하면 맨날 밖에서 들으니까.
1: 아, 저도 까먹을 때 있습니다. 아, 그래.
0: 내 노래가 아니니까.
1: 네, 내 노래 아니기 때문에 네. 신경 안 쓰는 거죠.
0: 아버지의 노래인데. 네. 신경 안 쓰지. 노래 부르든 말든 밖에서. 네,
1: 그렇죠. 예. 네, 항상 그렇기 때문에. 네. 아버지 뭐 잘하시니까요. 아, 뭐 그렇죠. 이렇게. 예. 그렇게 되다 보면 잊어버릴 때도 있더라고요.
0: 그러면 본인이 네. 이, 아마 이제 부르시고 나면 아버지께서 혹시 방송을 듣고 이제 이 얘기를 하시겠지. 야, 너 그렇게 부르는 거 아니야?
1: 네. 많아요. 네. 그런 점.
2: 진짜요? 네,
1: 진짜 그런
0: 대선배님이시고 네. 정확한 지적을 해주시는 네. 분이시기 때문에.
1: 너 그렇게 하면 너 네. 안 돼. 네.
0: 네. 네. 막, 충분히 그러실 거예요.
1: 네. 그렇게 네. 얘기하세요.
0: 안 봐줘.
1: 아예 네. 그럼요.
0: 저희 혹독하게.
1: 아 굉장히 혹독하십니다.
0: 네. 가수가 말이야.
1: 네. 뭐, 네. 네. 그래.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딱
0: 자 그러면 예, 더 긴장되시겠는데. 네.
1: 아니요, 뭐 어차피 오늘 혼날 각오하고.
0: 그러니까. 자 와주세요. 네, 네. 네. 무대로 와주십시오. 네, 자 오늘은 편안하게 노래 부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팬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박이준 씨의 노래 트위스트 박을 박형우 씨가 불러 주시겠습니다.

0: 박형우 씨의 트위스트 박이었습니다. 네. 날씨가 참 좋아요. 네, 운행 중에 잠시 멈춰서 도훈의 가요세상 참여하고 있습니다. 명절 다가오니까 택배 자랑들이 많이 보이는데 선물 준비를 하나도 못해서 걱정입니다. 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양경임 씨가 친정 엄마가 다리 수술을 하고 많이 편찮으셔서 검진 진료받고 안 좋은 소식에 10월 2일에 수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참으로 슬픈 나날이었는데 지금은 엄마 간호와 모든 일을 저 혼자 감당해야 할 수밖에 없어서 좀 지쳐 있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어려운 일도 복잡한 일도 많고 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한꺼번에 몰려오는지 멍할 때도 있고 엄마에게도 저에게도 따뜻한 봄날이 와 주겠죠. 추운 겨울이 빨리 지나가고 따뜻한 봄에는 엄마랑 예쁜 꽃나들이 가보고 싶습니다. 라고 양경임 씨, 네, 용기 가지시고 힘내세요.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한낮은 햇볕이 따사롭습니다 하셨고요. 그리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아름다운 선물 지인님의 저에 관한 수필을 접하고 감사하면서 아름다운 글에 행복했습니다. 조사마 과장님의 좋은 인연 조은의 가요세상 덕분입니다. 덕분에 웃는 행복한 방송 조은의 가요세상이 최고의 힐링 방송입니다 하셨습니다. 자, 두 분이 팬에게 하고 싶은 얘기 짧게. 네,
1: 네, 제가 지금 서계목으로 지금 목숨을 걸고 미소린 트롯 힐링 TV를 날마다 5시간씩 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팬분들이 많이 생기셨고 저를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께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계속 서계목을 띄우기 위해서 제가 목숨을 다해 예, 최선을 다해서 살아낼 겁니다. 해낼 거니까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세요. 꼭요. 사랑합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께 예, 가정에서 직장에서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고 명절 잘 보내시고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0: 네, 박경우 씨.
2: 예, 저희 아버지가 늘 항상 하시는 말씀이 건강이 최고다. 네, 예, 여러분 꼭 건강하시고요. 그리고 또 저보다도 아버지를 좀 많이 사랑해 주셔서 저희 가족에 좀 평화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같이 이렇게 좀 활동하면서 아버지가 좀 제가 모시고 다니면서 이렇게 네. 마지막을 아버지 마지막을 불태워드리고 싶거든요. 꼭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셔서 저와 아버지 같은 무대에 설 수 있도록 여러분 만들어 주십시오. 정말로 감사합니다.
0: 오늘 아까 네. 저희가 노래 틀어줬던 노래 중에서 그 문초이 메이저의 노래라고 해가지고
2: 네.
0: 예, 그 저 트위스트처럼 이렇게 춤추는 게 있어요.
2: 아, 예, 예. 예.
0: 근데 예, 그게 이제 흔들흔들이라고 하는 노래인데.
2: 네. 예.
0: 그분도 그 매니저인데 가수로 해서 활동하고 그런데
2: 아~
0: 네. 오늘 박경훈 씨도 아빠 아버지가 성공하기를 바라면서 네. 자 오늘 이제 결과 발표해드리겠습니다.
2: 네.
0: 미소린 씨가 40개 박현우 씨가 42개 그래서 오늘 노래는 미소린 씨의 서계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인사드릴까요? 네, 자 짧게 네. 네. 안녕 인사하시면 됩니다. 네. 먼저
2: 저는 네, 여러분 건강하시고 저는 또 좋은 기회 때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네. 조은영의 가요 세상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여러분들 많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서계목 많이 홍보해 주세요.
0: 네, 오늘 마지막 곡은 미소린의 서계목 전해드리고요. 내일부터는 우리 박경훈 씨의 노래가 일주일 동안 나갑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 서계목
0: 안녕히 계십시오.
1: 전해주세요.
2: 안녕히 계세요.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거룩한 이름 임봉주, 박상진, 손기찬 독립운동가 그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한 합동위령제가 열립니다. 오는 10월 3일 토요일 오전 10시 울산 박상진 의사 생가에서 진행되며 교산 이성택 종사의 설법이 함께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평화의 시작, 선열들을 향한 감사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행사는 박상진, 송기찬, 임봉주 독립유공자 유족회가 주최하고 원불교 울산지구가 주관하며 WBS 원음방송 월간원광 바바카메리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정성과 정성을 다하여 항상 마음바탕이 요란하지 않게 하며 항상 마음바탕이 어리석지 않게 하며 항상 마음바탕이 그러지 않게 하고 보면 그 힘으로 지옥 중생이라도 천도할 능력이 생기나니 부처님의 정법에 한 번 인연을 맺어주는 것만 하여도 영겁을 통하여 성불할 좋은 종자가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천도품 27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이경구 영가의 열반을 맞이하여 가족을 위해 평생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깊이 감사드리며 괴정교당 고화중 교도 가족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WBS 맑고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마음의 평안을 찾기 위해 꼭 고요한 산사를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숨 가쁘게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도 잠시 눈을 감고 라디오에 귀를 기울이는 이 순간이 바로 고요한 선이 되니까요. 평일 오후 4시부터 6시, 나 자신에게도 온전한 휴식을 선물하는 시간. 당신의 지 하루가 조용히 기대어 쉴 수 있는 곳. 여기는 마음의 쉼터입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물에 근원이 있고 나무에 뿌리가 있어야 그 물과 나무가 마르지 않듯이 현재의 복락을 누리는 것보다 그 용성에 복덕의 종자가 박혀 있어야 그 복락이 유여하나니 자기 마음에 어떠한 싹이 트고 있는가를 늘 살피어 좋은 싹을 기르기에 힘을 쓰라. 복덕의 종자, 복덕의 싹은 곧 신심과 공심과 자비심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무본편 11장 법문입니다.

여러분께서는 평일 오후 4시부터 6시 부산 어는 방송 마음의 쉼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듣고 계신 1부에서는 우리 귀에 익숙한 대중가요와 원불교 말씀으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음악의 제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원음방송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마음의 쉼터 선곡표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 드립니다.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은 FM 104.9, 광주 전남은 FM 107.9, 전북 충남은 FM 97.9, 대구 경북은 FM 98.3MHz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나른해지기 쉬운 늦은 오후, 남은 시간도 마음의 쉼터에서 가장 편안하게 머물다 가시길 바랍니다.

복을 받는 가운데 끊임없이 복을 닦아 한없는 복을 얻고, 범부는 조금 지은 복을 받으면 거기에 탐착하거나 오만하여 타락하는 수가 허다하나니, 복도 잘못 이용하면 도리어 재앙의 미천이 되고, 재앙도 잘 이용하면 도리어 복의 미천이 되나니라. 원불교 정산정사 법어 무번편 36장 법문입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이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내가 똑똑하게 선택하고 나의 가능성을 알아봐준 고마운 중소기업. 무한한 잠재력. 우리 부산을 움직이는 작지만 큰 힘. 중요한 기업, 소중한 기업. 저는 중소기업으로 출근합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불보살들은 일상의 모든 움직임과 말하는 데 있어 무에 차지하는 도가 있으므로 능히 정할 때 정하고 동할 때 동하며 능히 클 때 크고 작을 때 작으며 능히 밝을 때 밝고 어두울 때 어두우며 능히 살 때 살고 죽을 때 죽어서 오직 모든 사물과 모든 처소에 조금도 법도에 어그러지는 바가 없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불지품 4장 말씀입니다.
5: 이 말씀은 원음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원음 방송.
2: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0: 마음의 쉼터.
1: 평일 오후 4시부터 6시 내 마음의 온전한 휴식처 원음 방송 마음의 쉼터 2부를 시작했습니다. 2부에서는 우리 정서와 친숙한 성인가요와 더불어 원불교 법문 말씀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줄 반가운 음악들과 함께 여러분의 오후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어줄 마음의 쉼터 2부 시작합니다.

태종사 말씀하시기를 스승이 법을 새로 내는 일이나 제자들이 그 법을 받아서 후래 대중에게 전하는 일이나 또 후래 대중이 그 법을 반가이 받들어 실행하는 일이 삼위일체되는 일이라. 그 공덕도 또한 다름이 없나니라. 원불교 대종경 부촉품 19장 법문입니다.

여러분께서는 평일 오후 4시부터 6시 부산 어는 방송 마음의 쉼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듣고 계신 2부에서는 우리 정서와 친숙한 성인 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음악의 제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원음 방송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마음의 쉼터 선곡표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원음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 드립니다.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은 FM 104.9, 광주 전남은 FM 107.9, 전북 충남은 FM 97.9, 대구 경북은 FM 98.3MHz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나른해지기 쉬운 늦은 오후, 남은 시간도 마음의 쉼터에서 가장 편안하게 머물다 가시길 바랍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부처님의 대자 대비는 저 태양보다 다섭고 밝은 힘이 있나니 그러므로 이 자비가 미치는 곳에는 중생의 어리석은 마음이 녹아서 지혜로운 마음으로 변하며 잔인한 마음이 녹아서 자비로운 마음으로 변하며 인색하고 탐내는 마음이 녹아서 회시하는 마음으로 변하며 사상의 차별심이 녹아서 원만한 마음으로 변하여 그 위력과 광명은 무엇으로도 가히 비유할 수 없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불지품 2장 말씀입니다.

오늘도 애청자 여러분이 나누어 주신 온기 덕분에 참으로 고맙고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평일 오후 4시부터 6시 내 마음의 온전한 휴식처. 지금까지 마음의 쉼터였습니다. 편안한 저녁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원음 방송 캠페인 바다를 사랑합시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다를 떼어놓고는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바닷가에 무심코 버린 생활 쓰레기나 선박에서 방치한 폐오구들로 아름다운 바다가 날로 오염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해양에 버려진 쓰레기가 인접 국가의 해안가에서 포착돼 국가적 문제가 되기도 했고, 심각한 오염이 수산자원 서식 환경을 악화시켜 경제적 피해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깨끗한 바다, 우리의 작은 관심이 바다를 살립니다. 많은 가능성을 제공해주는 바다. 바다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원음방송 캠페인이었습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견성이라 하는 것은 비하건대 거부 장자가 자기의 재산을 자기의 재산으로 알지 못하고 지내다가 비로소 알게 된 것과 같고 솔성이라 하는 것은 이미 자기의 소유인 것을 알았으나 그동안 잃어버리고 지내다가 모두 다른 사람에게 빼앗긴 바 되었는지라 여러모로 주선하여 그 잃었던 권리를 회복함과 같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성리품 8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 우리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죠. 가까운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못 보고 시기 질투한다는 뜻인데요. 이 속담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다양한 문화권에도 비슷한 정서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어쩌면 질투심이란 인간의 본성이자 보편적 감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웃 종교와 손을 잡고 종교 본연의 역할을 찾아가는 시간,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 오경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자랑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남이 갖지 못한 걸 자신이 가졌다고 해서 자랑하는 것, 이런 것만큼 어리석고 얄미운 일이 또 있을까요? 노자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을 드러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탐심, 질투심, 그리고 다툼이 생기기 때문이죠. 자, 이번 추석에도 많은 친지들을 만날 텐데요. 자신이 가진 것을 자랑하기보다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눌 줄 알고 오히려 남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명절을 보내시면 어떨까요?

0: 서영은의 산다는 건 그런 게 아니겠니 였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이 있죠. 인간의 질투심을 나타내는 말인데요. 실제로 다른 사람이 불행을 겪었을 때 우리가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은 잘하지만 다른 사람이 성공하고 행복해할 때 진심으로 같이 기뻐해 주는 것은 어렵다고 합니다. 이러한 인간의 본성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자신이 가진 걸 드러내고 자랑하기보다 겸손함을 갖추고 남을 높여주는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하는 거겠죠. 노자께서도 성인은 자신이 가진 걸 드러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어지럽히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명절 자랑하기보다 남을 높여주는 마음으로 친척과 친지들을 만나서 잘 화합하는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모든 마음, 모든 종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종교인들은 마음으로 다 통하게 되어 있겠지요. 이웃 종교인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들어보면서 서로 배우고 공감해 보는 시간입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1: MG 새마을금고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으쌰으쌰!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으쌰으쌰! 저 조정석과 MG 새마을금고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엠지 새마을금고보험.
2: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사과가 달콤하게 물을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5: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6: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곧 추석이래요. 올 추석엔 저와 함께 채우러 가시죠. 우리 가족 건강한 기운 가득 채우러 정관장으로. 추석엔 건강 운 좋게 정관장을 선물하세요. 정관장.
7: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8: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정보는 한국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심의필.
9: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2: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2: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 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 경제 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3: 속도를 더해가는 첨단 산업의 중심, 새만금.
4: 안녕하십니까. 새만금 개발 청장 문성유입니다. 새만금이 로봇과 AI, 수소 산업을 바탕으로 지역 성장 거점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을 기업이 찾아오고 사람이 모이는 미래 산업 도시로 만들어서 국토 대전환과 지역 균형 발전을 선도하겠습니다.
3: 지산지소형 혁신 성장 거점
5: 새만

성현들의 눈으로 본 세상. 오늘의 명언 일기.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청소년 범죄의 3건 중 1건은 절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은 절제 능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이 남의 물건을 훔치는 일이 많은 것이다. 물론 아이들뿐 아니라 다 큰 어른들도 남의 물건을 갖고 싶어하는 마음은 누구나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작은 마음을 챙기지 않으면 실행에 옮기게 되고 점점 더 큰 물건을 훔치면서 결국 큰 범죄로 이어지는 게 아닐까. 우리 속담에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하지 않는가. 지금 우리의 마음에는 남의 어떤 물건을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깊이 경계해야 할 일이다.

네, 남의 물건을 갖고 싶어하는 마음,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경계의 마음이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남의 물건을 갖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에 대한 여러 종교의 좋은 말씀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대교 경전 탈무드에는 남의 물건을 탐하는 그 마음부터 경계해야 한다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지 않은 도둑은 자기가 정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물건을 훔치지 않은 도둑이 있고 물건을 아직 훔치지 않은 도둑이 있을 뿐이다. 그는 실행에 옮기지 못했을 뿐 이미 절도의 마음이 싹트고 있는 사람이다. 유교 경전 아함경에는 도둑과 같은 친구는 가까이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좋은 친구가 될 수 없다. 첫째, 무엇이건 빼앗으려는 사람. 둘째, 작은 것을 빼앗고 큰 것을 바라는 사람. 셋째, 상대방의 힘이 클 때만 찾는 사람. 넷째,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일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결코 좋은 친구가 될 수 없다. 유교 경전 명심보감에는 열 가지 도둑과도 같은 마음이 있다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곡식이 익었는데도 거두지 않는 것, 쌓는 것을 마치지 못하는 것, 일 없이 등불을 켜놓고 잠을 자는 것, 게을러서 밭을 갈지 않는 것, 공과 힘을 들이지 않는 것, 극히 꾀있고 해로운 일만 하는 것, 계집 기르기를 많이 하는 것, 늦잠 자고 게을리 일어나는 것, 술과 음식을 탐내는 것,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이것들이 바로 열 가지 도둑과도 같은 마음이다. 그리스도교 경전 성경 마태복음에는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좋은 곳에 쓰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땅에서는 좀 먹어 녹이 슬어 못 쓰게 되며 도둑이 뚫고 들어와 훔쳐간다. 그러므로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서는 좀 먹거나 녹슬어 못 쓰게 되는 일이 없고 도둑이 뚫고 들어와 훔쳐갈 수도 없다.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 다음은 원불교 경전입니다. 대종경 실시품에는 주인 없는 물건이라도 함부로 갖다 쓰지 말라는 대종사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대종사 병환 중에 계실 때 한 제자가 사례기를 이웃 교도의 가정에 편안히 앉을 의자가 있사오니 가져오겠습니다. 이에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만두라. 그 주인이 지금 집에 있지 아니하거늘 어찌 나의 편안한 것만 생각하여 가져오리요.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본인의 자원이나 승낙 없는 물건은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으리라. 네, 여러분에겐 어떤 탐심이 있으신가요? 남의 물건을 갖고 싶어하는 마음뿐 아니라 작은 물건을 소홀히 여기는 것, 그리고 내가 노력한 것 이상을 바란다면 이 또한 탐심이 아닐까요? 오늘도 수없이 찾아왔을 이 탐심의 경계를 잘 챙겨나가야겠습니다.

오늘의 만공부막으로 어라운드 피아노의 위로가 되는 음악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둥둥 퀴즈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매주 화요일엔 개신교와 관련된 퀴즈를 드리고 있죠. 잘 듣고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한 해의 전반기 수확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한국 개신교에서는 보통 7월 첫 번째 일요일에 지키는데요. 이것은 성경 구약성서 맥추절에서 유래한 절기로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그 한 해 전체의 결실에 대해 감사하는 절기로 11월경에 드리는 추수감사절이 있죠. 자, 이에 대비해서 이것은 한 해의 전반기 수확에 대해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칠칠절, 2번 맥추감사절. 1번 칠칠절, 2번 맥추감사절입니다. 네, 그 한 해의 전체 수확에 대해 감사하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이고, 이것에 비해서 이것은 한 해 전반기 수확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는 50원, 긴 글이나 사진 문자는 100원이 드는 샵 8970, 우물정 8970으로 보내주세요. 정답과 함께

0: 서로가 헐뜯지 말고 내 종교를 서로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화합이 됐으면 해요.
1: 우리나라에 여러 뭐 종교들이 있고 믿는 바가 다르지만 서로 기회만 되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조금 더 알고 이해하고 저 상대방의 입장이 되는 노력을 하는 거가 중요한 것 같아요.
2: 무엇보다 종교는 배타적이지 않고 서로 존중해야지 그게 참된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3: 모든 종교는 그 근원에 가서는 이렇게 같이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종교 간에 서로 싸우고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매주 화요일 코너입니다. 모든 마음, 모든 종교. 종교란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의 마음, 행복해지고 싶은 우리 마음이 모여 종교를 만든 거 아닐까요? 이웃 종교인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또 다양한 마음 이야기 들어보면서 서로 배우고 공감해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먼저 만나볼 글은 카톨릭 신문 사설입니다. 제목은 이주민이 이웃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9월 마지막 주일을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로 지낸다. 올해로 제112차를 맞는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 주제는 이 어린이들 가운데 하나라도이다. 레오 14세 교황은 올해 담화에서 특별히 이주 아동들을 위한 관심과 돌봄을 호소하고 있다.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국내 이주사목위원회 위원장 정순택 대주교 역시 담화를 통해 이주 아동들을 보호하고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길 당부하고 있다. 오늘날 이주민과 난민은 세계 곳곳에서 차별과 폭력, 착취 등 여러 측면에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약한 존재인 아이들은 더욱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이주민들이 있다. 2025년 말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278만여 명이다. 통계에서 제외된 미등록 이주민들을 포함하면 그 수는 더 많을 것이다. 특히 미등록 이주민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출생 등록도 할 수 없어 있지만 없는 아이가 되는 해괴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과 의료는커녕 거의 모든 영역에서 기본권조차 보장받기가 어렵다. 일부 지자체에서 공적 확인 제도를 통해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마련하고 있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다. 가톨릭 교회는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언제나 약하고 소외받는 이들을 환대하며 보살펴왔다. 이주민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푸는 데 교회가 앞장서며 그들이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우리의 사랑과 환대가 공존과 동행의 길을 열어갈 때 이주민은 우리의 이웃이 될 것이다.

천주교 음악 성 바울로 딸 수도회가 부른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들으셨습니다. 앞서 카톨릭 신문 사설 이주민이 이웃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을 전해드렸는데요. 이번 주 일요일이 카톨릭 교회가 기념하는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이군요. 우리나라에는 난민은 거의 들어오지 않지만 이주민은 정말 많죠. 278만여 명이라고 합니다. 통계에 들어오지 않은 이주민까지 하면 그 수는 더 많을 텐데요. 특히 이주민들의 아이들, 이주 아동들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더 큰 차별과 고통을 겪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력이 부족한 아이들이 차별을 겪는다면 얼마나 힘들 것이며 또 잘 성장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봐야겠죠. 우리 종교인들이 지역사회 곳곳에서 열린 마음으로 환대하고 그들의 손을 잡고 동행할 때 이주민은 우리의 이웃이 될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만나볼 글은 솔로몬 연구소 이준원 소장님의 글입니다. 제목은 종교의 사람 농사는 유기농이다 입니다. 썩은 과일은 때가 되면 떨어진다. 억지로 붙들어 매달아도 싱싱한 열매가 될 수 없다. 겉을 아무리 번지르르하게 닦아도 속에 있는 썩음까지 감출 수가 없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이 무너지면 오래 버틸 수 없다. 이것이 자연의 섭리다. 사람도 그렇다. 부당한 방법으로 얻은 권력과 재물은 한동안 화려하게 빛날 수 있다. 공적인 지위와 권한을 사적인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쓰고 사람들의 믿음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챙길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부정이 반복되면 조직은 썩고 썩음이 깊어지면 사회의 뿌리까지 병든다. 썩은 과일도 당장은 가지에 매달려 있을 수 있다. 누군가 받쳐주고 끈으로 묶어주고 겉을 보기 좋게 꾸밀 수 있겠지만 끝까지 잡아둘 순 없다. 사람의 부정함도 마찬가지다. 감출 수는 있어도 없앨 수 없고 미룰 수는 있어도 피할 수 없다. 권력과 재물을 탐하여 기대와 신뢰를 저버린 사람은 자신이 만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한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다. 인과 응보는 누군가의 처벌을 바라는 말이 아니다. 자신이 만든 원인이 결국 자신과 세상에 돌아온다는 이치다. 그래서 세상의 부당함 앞에서 조급함에 자신을 태울 필요는 없다. 그렇다고 침묵하거나 외면하라는 뜻도 아니다. 부정은 바로잡고 진실은 드러내야 한다. 다만 폭로와 분노에만 머물러선 안 된다. 중요한 것은 썩은 과일이 떨어지는 순간이 아니다. 앞으로 무엇을 심을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 무너뜨리는 것보다 다시 새로 심는 일이 더 어렵다. 좋은 열매는 저절로 맺히지 않는다. 썩은 과일이 떨어진 그 자리에 새로운 씨앗을 심어야 한다. 그리고 그 씨앗이 좋은 열매를 맺을 때까지 정성으로 가꿔야 한다. 이 또한 순서가 있다. 씨앗보다 먼저 토양을 고르고 바꿔내야 한다. 세상의 모든 일이 농사와 같다. 종교의 사람 농사는 유기농이다. 사랑과 정성으로 믿음의 토양을 일구고 시대의 변화 속에서 마음을 거듭나게 하며 다음 세대의 법종자를 심고 길러내는 일이다. 좋은 토양에서 건강한 씨앗이 자라고 그 씨앗이 마침내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다.

원불교 성가 마음 심기였습니다. 앞서 솔로몬 연구소 이준원 소장님의 글 종교의 사람 농사는 유기농이다를 전해드렸는데요. 썩은 과일은 아무리 겉을 번지르르하게 닦고 줄로 매달아 놔도 금방 떨어지는 것이 자연의 섭리죠. 인간의 부정함도 그런 것 같습니다. 당장은 이익을 보는 것 같고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도 결국 그 실력과 진실은 드러나기 마련이죠. 종교의 사람 농사는 바로 그래야 한다는 말씀인데요. 영양이 많은 토양 위에 좋은 씨앗을 심고 가꾼다면 썩은 열매가 아니라 아주 신선하고 또 풍성하게 열매가 맺을 수가 있겠죠. 우리 모두 겉만 번지르르한 게 아니라 이 뿌리로부터 인격과 품성을 잘 갖고 나가서 진실된 사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만나볼 글은 원불교 신문 양자훈 기자님의 글입니다. 제목은 인연을 지키는 예의입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일은 언제나 설레고 기쁘다. 처음엔 바람 앞에 촛불을 대하듯 조심스러운 마음을 갖게 되는데 어찌 보면 당연한 이치일 것이다. 그러나 사람 관계의 온도가 항상 처음처럼 유지되기는 어렵다. 관계가 오래될수록 편안해진다는 핑계로 조심성은 약해진다. 허물없다는 이유로 장난 섞인 핀잔을 툭툭 던지고 때로는 다 너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라며 요청하지도 않은 충고를 한다. 우린 가까우니까 이 정도 말은 할 수 있지 라는 섣부른 믿음 때문이다. 그러다 보면 종종 가장 가깝고 편안했던 인연이 사소한 말 한마디와 서운함으로 틀어져서 남보다도 못한 사이로 전락해버리는 뼈아픈 경험을 하곤 한다.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새롭게 한 부처님 문화에서 공부하게 됐다며 기뻐하는 제자들을 보며 오히려 이 좋은 가운데 혹 낮은 인연이 되어질까 염려하노라라고 경계하셨다. 가장 좋은 인연이 가장 낮은 인연으로 변하는 이유를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가까움으로써 예를 차리지 아니하고 조심하는 생각을 두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낯선 사람에게는 깍듯한 예의를 갖추면서도 정작 내가 아끼고 친한 사람에게는 친밀함을 무기삼아 함부로 대하는 모순을 저지른다. 챙겨준다는 오지랖이 오히려 원망을 부르고 가르쳐준다는 의도가 되려 오해를 낳아 결국 관계의 밑동을 썩게 만든다. 새로운 인연과 마음이 맞아 한없이 편안해지고 들뜨는 순간 공경의 끈을 다시 한번 단단히 조여매야 한다. 소중하고 반가운 인연을 잃고 싶지 않다면 예의를 더욱 잘 지켜야 한다. 관계의 유통기한을 영원으로 만드는 비결은 친해질수록 상대를 귀한 손님처럼 여기고 모든 일에 정중하게 예의를 지키는 다정한 거리에 있다. 그 맑고 단단한 예의를 잃지 않을 때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눈부신 반가움이 평생토록 변치 않는 아름다운 인연으로 남을 것이다.

네, 원불교 창작성가 성화가 부른 예의 근본 정신은 듣고 왔고요. 앞서 원불교 신문 양자훈 기자님의 글 인연을 지키는 예의를 전해드렸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우리 모두가 새겨야 할 말씀인 것 같습니다. 낯선 사람에게는 깍듯이 예의를 다하면서 가족에게는 또 가족 친지 또 친구들에게는 친하다는 이유로 함부로 말하고 쉽게 충고하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간관계의 유통기한을 오래 지속하도록 만드는 비결은 친할수록 상대를 귀한 손님처럼 여기고 모든 일에 정중하게 예를 지키는 것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 새겨보면서 가족 간에 또 친지 간에 더 반가운 마음으로 더 예를 지키면서 아름다운 인연을 오래도록 지속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든 마음 모든 종교 끝으로 원불교 창작성가 조은송이 부른 영산회 옛 인연 들려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종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로 돌아올게요.

0: 머리 둥근 이야기.
1: 종교?
2: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 종교와 관련된 용어나 상식에 대해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리는 종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매주 화요일엔 개신교와 관련된 질문들에 대해 답해드리고 있죠. 오늘의 질문은 맥추감사절에 대해 알려주세요입니다. 네, 맥추감사절은 개신교의 대표적인 감사절기 중 하나인데요. 한 해의 상반기 동안 받은 은혜를 돌아보고 보리와 밀 등 첫 곡식을 거두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한국 개신교에서는 보통 7월 첫째 주 일요일을 맥추감사절로 지키는데요. 보리 맥자에 가을 추자를 써서 보리를 수확하는 계절의 감사라는 뜻입니다. 성경 구약성서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하나인 맥추절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 이후 7주가 지난 시점, 즉 한 해의 첫 곡식인 보리와 밀을 수확했을 때 성전에 첫 열매를 바치며 기뻐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개신교가 전해진 후 우리 전통의 농경사회 풍습과 성경의 맥추절 전통이 자연스럽게 만났는데요. 과거 우리나라 농촌에서는 전년도 가을에 거둔 쌀이 다 떨어지고 새쌀이 나오기 전인 봄철에 심각한 식량 난을 겪었죠. 보릿고개라고 하는데요. 그러다 초여름에 드디어 보리를 수확해 굶주림을 해결하면서 감격과 안도감을 느끼며 맥추감사절의 정서에 깊이 반영되었습니다. 오늘날에는 농경사회는 아니지만 현대 개신교에서는 한 해의 절반을 무사히 보내게 해주심에 감사하고 남은 상반기의 첫 결실을 하나님과 이웃에게 나누는 날로 의미를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맥추감사절과 비교해 볼 수 있는 것이 추수감사절과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인데요. 추수감사절이나 추석이 한 해의 농사를 모두 마친 완성의 기쁨이라면 맥추감사절은 1년의 딱 중간 지점에 지내고요. 최종 결과를 다 보기 전에 지나온 반년 동안의 삶을 돌아보고 감사와 겸손함을 새기는 절기입니다. 또한 보리를 거두어 배고픔을 달랬던 역사처럼 맥추감사절에는 나만 풍족하게 먹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여전히 삶의 보릿고개를 지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쌀이나 성금을 나누는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뜻깊은 절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개신교의 대표적인 감사절기 중 하나인 맥추감사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이제 추석을 앞두고 있어서 이제 추수감사절을 소개해 드릴까 했는데, 이게 또 추수감사절이 11월 이렇게 또 한 해에 또 마무리하는 시점에 있다 보니까 추수감사절을 소개하기는 좀 이르고 개신교의 대표적인 감사 절기를 찾다가 한 해의 절반 정도를 지난 시점에 감사를 표하는 절기가 있어서 이 맥추감사절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추석과도 상통하지만 이 한 해 전체를 감사한다는 의미에서는 추수감사절이 더 좀 상통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우리 또 동안영 교당의 선정희님께서 정성스러운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도 방송을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원불교 법을 만나서 살다 보니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원불교를 안 만나서 살았다면 지금처럼 쓸데없는 작심 없이 살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이 돼서 원불교를 만나서 살고 있는 게 정말 감사하네요. 오늘도 선한 마음과 선한 행동으로 하루 잘 마무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둥근 소리 들으면서 퇴근 잘했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네. 오늘 그 오프닝에서도 그렇고 그 명언 일기에서도 그렇고 인간의 어떤 질투심, 남의 것을 갖고 싶어하는 마음,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좀 본성 같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드는 어떤 욕심, 탐심, 뭐 질투심 이런 게 우리 안에 있음을 조금 이렇게 느끼면서 이제 그 다가오는 명절에는 이런 마음을 잘 다스려서 내가 가진 것은 조금 이렇게 나눌 줄 알고 겸손하고 또 가족 친지에게 베풀 줄 알고 또 가족 친지에게 칭찬도 하고 격려도 하고 응원해주고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자리한 이 본성을 좀 잘 알아차리고 잘 잘 다스리며 사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그러한 길로 안내하는 게 또 원불교 법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자, 오늘 끝으로 개신교 음악 준비했습니다. 이지훈의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은혜와 사랑과 자비 가득하세요. 고맙습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쉿! 나만 알고 싶은 우리 동네 작은 가게들 하나쯤 있다면 그 가게 마음껏 이용하고 응원해주세요. 동네 가게를 이용할수록 우리 경제가 살아나니까요. 세상 가장 쉬운 응원 같이 가요. 작은 가게로 부산방송광고발전협의회.
2: 1967년 중동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항공편을 돌려 이스라엘 필하모닉과 위문 공연을 열었던 지휘자 주빈 메타. 이 노장 지휘자가 최근 또 한 번 세계를 술렁이게 했습니다. 네타냐후 정부의 가혹한 팔레스타인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올해 예정된 이스라엘 일정을 모두 취소하겠다고 선포한 것인데요. 스스로를 인도의 유대인이라 부를 정도로 깊이 사랑해온 이스라엘이었지만 잘못된 침략과 분열 앞에서는 단호히 보이콧을 선택하며 진정한 인류애의 가치를 몸소 증명해 보였습니다. 올해 90세를 맞는 그는 말합니다. 아랍인과 유대인이 서로 껴안는 그 모습을 다시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청춘 캠페인 뮤지션의 청년 정신을 배우다. 한국의 생명허브 원광대학교와 함께합니다.
3: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영식이 이 육신을 떠날 때에 처음에는 그 착심을 쫓아가게 되고 후에는 그 업을 따라 받게 되어 한없는 세상에 길이 윤회하나니 윤회를 자유하는 방법은 오직 착심을 여의고 업을 초월하는 데에 있나니라. 대정경 천도품 11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마상요당 곽대진 영가의 완전한 해탈천도를 염원하며 어머니 목타원 배인권 교도가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아름다운 인생. 가끔 똑같은 걸 보거나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마다 하는 이야기가 전혀 다를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또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라는 말을 자주 하곤 합니다. 내 마음에 쏙 드는 이야기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철석같이 믿어버리는데 때때로요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이 진실에는 그냥 슬쩍 눈을 감아버리는 이유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이동훈입니다. 오늘 첫 곡은 어니언스입니다. 사랑의 진실.

0: 화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안전하는 오늘부터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너는 참 올리브오일도 복스럽게 먹어. 올리브3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당 올리브3.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2: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3: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4: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5: 반갑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화요일 저녁 아름다운 인생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아, 분주하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사색하기도 좋은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들 오늘 하루를 보내셨는지 안부를 먼저 여쭙고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이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또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또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보통 우리가 나이가 들고 연륜이 이렇게 쌓여갈수록 더 많이 지혜로워지고 또 현명해진다고 그렇게 여기잖아요. 하지만 이 다른 한편으로 이렇게 보면요, 이 살아온 세월만큼 내 경험이나 또 지식이 정답이라고 믿는 마음도 함께 단단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위주로 모든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나와는 입장이 다른 그런 이야기에 귀를 닫기도 하고요. 나와 생각이 또 비슷한 이야기들만 찾고 또 골라서 듣고 그렇게 관심을 두곤 하죠. 무엇보다도 진정으로 멋진 어른이라면 자신의 고집을 내세우기 이전에 그래 맞아 내가 틀릴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인정도 하고 또 받아들이는 마음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 추석 연휴 많은 분들이 모이고 또 대화도 많이 나누고 그럴 텐데요. 모쪼록 이번 추석 연휴에는 마음의 창들 활짝 열어놓으시고요. 또 내 생각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도 귀를 담아서 들어주시고 이렇게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과는 다른 거 말고 정답고 행복하고 좋은 대화만 많이 나누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시간 동안 아름다운 인생에서 함께할 추억의 노래와 따뜻한 사는 이야기, 게다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3, 4부에는 리퀘스트 뮤직 DJ 통기타 라이브가 하루 앞당겨져서 여러분들 3, 4부에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듣고 싶은 노래, 라이브로 듣고 싶은 노래 많이 보내주시고요. 특별히 또 설 연휴, 추석을, 설이라고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추석 연휴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으니까 고향과 관련된 그런 노래들 좀 보내주시면 훨씬 더 3, 4부 리퀘스트 뮤직이 좀 풍요로워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보내주십시오. 짧은 글은 50원이고요.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번으로 여러분들의 사연과 또 신청곡, 라이브 듣고 싶은 노래까지 가득 담아주시길 바라면서 저는 백남숙의 노래 한 곡 이어서 띄워드리겠습니다. 사랑의 눈동자.

오늘은 무슨 일이? 오늘 하루 우리 주변에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둘러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먼저 추석 연휴 기간에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고 고속도로 주유소의 기름값이 리터당 100원 인하된다는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통행료 면제 기간은 오는 24일 목요일 0시부터 27일 일요일 24시까지 고속도로를 잠시라도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이 되고요. 일반 차로 이용자의 경우엔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고 진출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제출하면 즉시 면제 처리됩니다. 또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제정고속도로 주유소 226곳의 유류 가격을 추석 연휴 기간에만 9월 17일 기준 판매 가격보다 리터당 100원 낮은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9월 17일 기준으로 휘발유는 리터당 1844원, 경유는 1834원이며 추석 연휴 기간에는 여기에서 100원을 더 인하 되고요. 단 민자 고속도로에 있는 주유소는 제외됩니다. 유류 가격 인하 조치 역시 오는 24일 0시부터 27일 24시까지 진행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추석 연휴 동안 서울 병의원과 약국 6천여 곳이 문을 열고 응급실 74곳은 24시간 진료 체계를 유지합니다. 연휴 중 운영하는 병의원은 2,500여 곳, 약국은 3,600여 곳으로 하루 평균 1,500여 곳이 문을 엽니다. 소화제나 해열 진통제, 감기약 등 안전상비 의약품 13개 품목은 서울시내 편의점 등 6,900여 개 판매업소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중증 및 응급소화 환자를 위해 우리아이 안심병원 8곳과 우리아이 전문 응급센터 3곳은 24시간 운영이 되고요. 경증소화 환자는 우리아이 안심의원 10곳과 달빛 어린이병원 21곳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응급 및 중증 환자는 권역 및 지역응급의료센터 31곳과 지역응급의료기관 20곳, 응급실 운영병원 23곳 등 모두 74개 응급실에서 24시간 진료받을 수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도 알아보겠습니다. 절기상 추분인 내일까지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늦더위가 이어지겠고 당분간 내륙 일부 지역에선 일교차가 최대 15도 이상 벌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9도, 전주 18도, 부산은 20도로 출발하겠고 한낮 기온은 서울과 광주가 29도, 대구는 28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모레 목요일부터는 낮 기온이 조금씩 내려가겠고요. 토요일에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나면 다음 주에는 완연한 가을 날씨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외국곡을 번안 또는 개사한 노래 두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먼저 들으신 노래는 김치캣의 검은 상처의 블루스였어요. 어제 부산의 구경옥님이 청해 주셨고요. 이건 더 그 실 오스틴이라고요. 테너 색소폰으로 아주 유명한 데니보이를 불렀던 유명한 실 오스틴의 브로큰 프라미시스 이 노래였고요. 이 연주곡에 가사를 붙여가지고 노래를 불렀고요. 이어서 들으신 노래는 뭐 워낙 여러분 좋아하시죠? 브라이언 하일랜드의 Seal with Kiss를 봉봉 사중창단이 편지 위에 입술 짜고 이렇게 번안곡입니다. 번안해서 부른 노래를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아름다운 인생과 함께하고 계시는 아름다운 청취자 여러분들 너무 반갑습니다. 다가오는 추석 아인 가족분들 가정에 건강한 웃음꽃만 가득하세요. 네, 3, 4부 라이브 집중해서 애청하렵니다. 네, 하루 앞장이셨지만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바짝 같이 해주고 계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3, 4부 오늘 통기타 라이브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리퀘스트 뮤직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요. 제가 리퀘스트 뮤직은 목요일하고 금요일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신청곡 퍼레이드였었어요.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부산 수영구 망미동의 정혜남님도 저도 출석했어요. 네, 어제 입맛이 좀 돌았다고 많이 회복 중이라고 감사하다고 인사 주셨는데 잘 오셨습니다. 오늘 그 새싹 문자와 함께 뒷번호 9894 쓰시는 청취자님이신데 이 나훈아 이 가수가 고향이나 이런 노래들을 많이 불렀네요. 예, 많이 불렀어요. 5894군요. 5894. 네. 5894님 너무 반갑고요. 보내주신 나훈아의 노래 여러분과 같이 한번

신촌곡 퍼레이드와 통기타 라이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인 애청자분들 넉넉한 추석 명절 보내세요. 대구 북구에서 윤형준님. 네, 저 진행하는 저보다도 훨씬 네, 제대로 코너 이름을 알고 계시네요. 네, 맞습니다. 신청곡 퍼레이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영주님. 네, 들꽃님도 오늘 통키타 라이브 기대 많이 하고 계신다고. 시간당 충전 비타민C 충전하러 일찌감치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고맙습니다. 여러분들도 행복을 무한 리필하시길 바라요. 모두 모두 꽃길만 걷길 바랍니다. 해주셨어요. 그럼요. 꽃길만 걸어야죠. 그럼 말도 나온 김에 오늘 참여 문자 고지 한 번 더 해드릴게요.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 듣고 싶은 노래와 또 박수, 응원의 문자도 많이 보내주십시오. 짧은 글은 50원이고요.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번으로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 그리고 3부 4부 네, 신청곡 퍼레이드 통기타 라이브에도 많이 글 주시고 또 응원의 박수 문자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네, 3부 4부 통기타 라이브를 많이 기대하신다고 기대감을 많이 담아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듣고 싶은 노래들 많이 준비했으니까 고향과 관련된 그리운 고향의 노래들 뭐 들으면 고향이 생각나는 또 부모님이나 정겨운 친지들 가족들이 생각나는 그런 노래들 보내주시면 되겠죠. 뭐 네, 제가 열심히 한번 불러 제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마무리는요 대구 최원님의 신청곡으로 띄워드립니다. 조미미가 불러줍니다. 무슨 말이요?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오늘의 바다는 내일의 기회를 열고 청년의 도전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듭니다. 모두의 꿈이 시작되는 곳, 대한민국 첫 번째 해양수도 부산 울산 경남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2: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영겁을 통하여 공부하는데 가장 중요한 조건은 서원과 법연이니 서원은 우리의 방향을 결정해주고 법연은 우리의 서원을 이끌어주며 북돋아 주시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무본편 55장 법문입니다.

0: 그때 그 시절 추억과 낭만이 살아 숨쉬는 곳. 여기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1: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2: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명령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3G.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3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3.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5: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6: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7: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8: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이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돌아진 얼굴은 무서워 싫어요. 상냥한 웃음이 예뻐서 좋아요.

的人要嫁的我舍得可得干是过完哟拖拉机人不人不收洗了一拖拉机人不人不收洗了一三年看不收也不收当作哟

마법이라니. 마법도 놀란데 여자는 웃을 때 그때가 고와요. 돌아진 얼굴은 무서워.

아름다운 인생 2부 시작은요, 한국의 루이 암스트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걸쭉한 경상도 사투리가 아주 정겨운 목소리입니다. 김상국의 여자가 웃을 때라는, 저는 처음 들어보는 노래인데요. 되게 재밌습니다. 같이 도친 장미님께서 청해 주신 노래였어요. 그 애청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곡들 중에서 정말 처음 들어보는 곡들 가끔씩 이렇게 발견해서 듣곤 하거든요. 덕분에 제 귀도 넓어지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2부 시작됐고요. 아름다운 인생을 도와주시는 분들과 선물 소개부터 좀 해드리겠습니다. 청정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 고창의 마을 어르신들이 진심을 담아 만드는 고창 100년 영농조합에서 무카페인, 무탄닌, 연잎향차 선물세트,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 한 박스, 논산시 선정 착한 명품가게 강경 이화젓갈에서 젓갈 선물세트, 그리고 애민정신은 실천하는 선순환 기업 주식회사 미르라이프에서 치약과 비누세트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레는 부푼 가슴을 안고 아이는 입장하니까 너무 좋은 말씀을 들려주시네요. 좋은 말 듣고 더욱 잘 익은 어른이 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여는 글에서 말씀드린 말을 공감해 주셨어요. 금치영 기사님. 예. 이미 우리 청자 여러분들은 멋진 어른, 마음이 넓은 그런 어른으로 이제 잘 익어가고들 계시죠? 대구 북구에서 주순이님은 기대감을 가득 안고 와주셨어요. 오늘은 특판 라이브 날이죠. 하루 중 저녁 2시간이 최고로 행복하답니다. 제작진님, 진행자님 덕분에 너무 감사하고요. 이번 명절도 건강 조심하시고 가족들과 함께 풍성한 한가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인 식구님들도 모두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요. 풍성한 한가위가 되시기를 바라요 하시면서, 오늘 신청곡은 제가 예약했던 노래 맞죠 하시면서, 네, 그렇습니다. 오늘 그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노래들 중에서 고향과 관련된 노래 제 눈에 싹싹 들어오고 있거든요. 지금 대구 북구 주순이님도 말씀해 주셨고, 또 인천 부평에서 말고노스님도 나훈아 노래 몇 곡 주시면서 고향역을 청해 주셨어요. 주순이님도 고향역을 지난번에 청해 주셔서 제가 오늘 라이브로 들려드리겠다고 약속을 드렸고요. 겸사겸사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곡들을 합해질 수 있는 노래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들려드리는 거니까요. 비타민, 행복 비타민 가득 충전하라고 말씀 주신 우리 들꽃님의 신청곡 김부자의 달타령. 와, 추석이 다가오니까 달타령이 더 즐겁고 의미 있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산에서 정혜남님, 김미성의 먼 훗날 듣고 싶다고 청해 주셨어요. 이어집니다.

한 해의 풍년을 기원하고 알알이 맺은 오곡백과의 알찬 결실에 감사하는 계절입니다. 진행자님, 제작진님, 또 아이님들 모두 한가위 명절 넉넉한 마음으로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가정마다 다복한 정이 넘쳐나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분들 즐겁고 행복한 추석 보내시기 바랍니다. 인천 왕애청자님이 소망과 그 행복을 가득 담은 문자를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왕애청자님도 해피한 추석 되시기를 바랄게요. 멀리 김해에서 검은 그림자님 오늘도 변함없이 든든하게 찾아주셨네요. 반갑습니다. 또 매호동에서 가로수님, 대구죠. 매호동 가로수님. 제가요, 나이가 들었나 봐요. 세월이 왜 이리 빠른지 모르겠어요. 50여 년 전 시골 살 때가 너무 그립고 옛날이 너무 그립습니다. 이렇게. 아유, 네. 그 연세가 들수록 더 고향과 또 그 시절 우리 기억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이 더 많이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오로지 나만 생각하고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시작 이렇게 좀 새 것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게 되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더 지나간 것, 옛것, 그리운 것들에 대해 더 많이 정을 두고 마음이 쏠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 정혜남님께서 감사합니다. 어머님이 즐겨 부르시던 노래예요. 엄마 얼굴이 아련히 스쳐가네요. 김미성의 먼 훗날 청해 주셨는데 들으시면서 어머님을 떠올리셨다고 문자 주셨습니다. 성북동에서 배용준님께서 신행일에 고향길을 청해 주셨어요. 글쎄요, 올 고향길은 막히거나 번잡스럽지 않고 진짜 그리움만 가득 갖고 뻥뻥 뚫린 그런 길이 됐으면 참 좋겠는데요. 낭만의 계절, 사랑의 계절에 기억이 남을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고요. 보름달처럼 풍성하고 즐거운 추석 연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시면서 배용준님께서 신행일에 고향길 청해 주셨고요. 또 이어지는 노래가 한 곡 더 있는데요. 일산에 계신 우리 김수산나 우리 기사님이십니다. 명절이 다가오니까 김상진의 노래가 듣고 싶어졌어요. 고향이 좋아 노래 듣고 싶습니다. 이어서 들려드리죠.

청취자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노래들 저마다의 또 취향들이 있으시잖아요. 경북 양산에서 손준영님도 요즘 가수 활동하는 가수들의 노래 청해 주셨고, 광주 남구에서 문영구님도 전향진의 노래를 청해 주셨는데, 저희가 70년대 말까지 음악들을 들려드리고 있으니까 조금만 연식을 좀 올려서 다시 한번 신청곡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2부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내일이 DJ 선곡 녹음 방송인 관계로 오늘 DJ 통기타 라이브와 여러분들의 신청곡이 함께하는 신청곡 퍼레이드를 3부, 4부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라고요. 백설이의 물 새우는 강원덕 2부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내가 똑똑하게 선택하고 나의 가능성을 알아봐준 고마운 중소기업. 무한한 잠재력. 우리 부산을 움직이는 작지만 큰 힘. 중요한 기업, 소중한 기업. 저는 중소기업으로 출근합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4: 지금 방송광고라는 부메랑을 던져보세요. 소비자를 향해 정확히 날아가는 광고. 힘차게 돌아가는 경제. 부메랑처럼 다시 기업의 이익으로 되돌아오니까요. 방송광고, 경제에 큰 힘이 됩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5: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이 나의 법을 붓으로 쓰고 입으로 말하여 후세에 전하는 것도 중한 일이나 몸으로 실행하고 마음으로 증득하여 만고 후세에 이 법통의 길이 끊기지 않게 하는 것은 더욱 중한 일이니 그러하면 그 공덕을 무엇으로도 가히 헤아리지 못하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부처품 18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방송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누구에게나 별처럼 반짝이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할 시간. 아름다운 인생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0: 민족 고유 명절 추석이 바짝 다가왔네요. 저는 지금 아시안게임 야구 좀 보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홍콩을 7대 0으로 이기고 있어요. 아까 보내주셨어요. 전지현동수님이. 지금은 10대 0으로 이기고 있다고 재차 주셨습니다. 윤신혜의 나는 19살이에요 신청합니다 해주셨어요. 영화 별들의 고향 OST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그 여주인공의 주제가지요. 윤신혜가 불렀어요. 여러분 열애나 또 뭐 공부합시다 뭐 그런 노래 들어보면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막 블루스한 그런 목소리잖아요. 소울풀한. 근데 이렇게 또 애띄고 청순한 목소리로 윤신혜가 불렀던 노래였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3부 시작곡으로 여러분과 같이 들었고요. 신청곡 퍼레이드 DJ 통키타 라이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짧은 글은 50원이고요.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샵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번으로 왜 예전에 그 추석 명절을 앞두고 동네마다 노래자랑 같은 거 했잖아요. 그러면 동네에서 노래 한 자락 한다 하시는 분들 다 나가갖고 노래도 하시고 막 양품 같은 거 주전자 또 뭐 양동이 같은 거 이런 거 선물로 받기도 하시고 그러셨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직접 부르시는 건 아니지만 제가 불러드리는 노래를 여러분 큰 소리로 같이 따라 부르시고 그때 그 기분을 같이 즐겨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박수 문자와 듣고 싶은 노래들 응원의 문자 등등 전국의 여러분들의 응원을 기다리면서 신청곡 퍼레이드 DJ 통키사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8시 6분 13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1: 판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너는 참 올리브오일도 복스럽게 먹어. 올리브3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당 올리브3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4: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5: 오늘은 저에게 선물하려고요.
6: 엄마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려고요.
7: 할아버지 생각이 나서요. 별일은 없는데 그냥요.
8: 왜 꽃을 사시나요? 이유가 꼭 있어야 할까요? 나를 위해, 소중한 사람을 위해 평범한 하루도 특별하게 만드는 꽃 한 송이.
6: 엄마, 여기 꽃.
9: 고마워.
8: 오늘 귀갓길, 꽃 한 송이 어떠세요? 여러분의 일상에 행복을 더하는 일,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하겠습니다.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신청곡 퍼레이드. 저 DJ 이동훈이 직접 불러드리는 통기타 라이브와 여러분들의 신청곡이 함께하는 시간, 신청곡 퍼레이드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추석 명절 연휴를 앞두고 고향과 그리운 사람들을 부른 그런 노래들을 좀 주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곡은요, 고향 노래 하면 이 곡을 빠뜨릴 수가 없죠. 우리 대구 주순이님, 말구노스님,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주 좋아하시는 노래 나훈아의 고향역을 첫 곡으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겨주십시오.

왕복 4시간 걸쳐서 목포에서 추석 차례상에 올릴 홍어 조기며 장을 봐왔어요. 생선 손질하고 이제 막 끝내고 저녁 먹으면서 방송 듣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들, 제작진분들 풍요로운 추석 보내시길 바랍니다. 변산에서 민호님, 현인의 고향말리 청해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우리 민호님도 행복한 추석 되시기를 바라고요. 앞서 들려드린 나훈아의 고향역, 다들 박수와 함께 전국이 떠들썩합니다. 우와, 너무 좋아요. 우리 부산 테이블에 들꽃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인천 부평에서 우태백님, 좋습니다. 명절 분위기 납니다. 해주셨고요. 어머님 생각에 목이 메어서 2절까지 다 못 부르는 노래입니다 하시면서 고향역 우리 금치영 기사님 좋아하시는 노래군요. 또 추석에 콩쿨 대회에서 기타 반주 해주던 일이 아련히 떠오르신다고 전주 현동수님 음악을 또 소싯적에 또 기차 좀 치셨군요. 네. 짝짝짝 고향 생각 많이 나는데 저는 고향이 없어요. 왜냐하면 재개발이 되었거든요. 고향 친구들도 뿔뿔이 흩어지고 씁쓸합니다. 너무 잘 들었어요 하시면서 우리 주순이님 박수 주셨고요. 전북 전주에서 이현숙님도 어렸을 때 명절에 객지 살다가 고향에 온 사람들과 함께 마을 동산에서 콩쿨 대회 했었죠 하시면서 상품으로 냄비도 주고 아주 드물게는 설탕도 줬습니다. 아름다운 예가에 참 좋은 방송이에요. 어린 시절로 나를 데려다주는 아주 좋은 방송입니다 하시면서 전북의 전주에서 이현숙님께서 광주 남구 문영구님 라우나님의 그리워가 듣고 싶으시다고 오늘은 고향역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지는 노래 한 곡도 준비해야죠.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는 노래 한 곡 전해드리고 또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가요 불러드리는 시간이죠. 저는 한정무의 꿈에 본 내 고향 준비했는데 그리운 고향과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우리 어르신들, 부모님들, 친지들 생각하면서 같이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야성의 자리 꺼라 부산아, 우리 금천 기사님의 신청곡 음원으로 전해드렸고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박수 문자는 4부에서 소개하도록 하고요. 시간이 다 돼서 3부 마무리하겠습니다. 부산의 신순자님의 신청곡이에요. 울고 웃는 박달재, 박지영이 불러줍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바다가 품은 무한한 가능성은 청년의 무대가 되고 해양산업의 성장은 대한민국의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세계로 향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대한민국 첫 번째 해양수도 부산 울산 경남에서 시작됩니다.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2: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교화하는 사람은 자신이 먼저 실제로 느끼고 체험하여 신념에서 우러나오는 말로 설교하며 진실하게 참다운 인연을 널리 맺고 대중을 두루 살펴 감화시켜야 모든 사람과 참다운 법연이 맺어지고 기운이 서로 응하여 참된 교화가 이루어지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공도편 50장 법문입니다.

0: 일어났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1: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2: 속도를 더해가는 첨단 산업의 중심 새만금.
3: 안녕하십니까, 새만금 개발청장 문성유입니다. 새만금이 로봇과 AI, 수소 산업을 바탕으로 지역 성장 거점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을 기업이 찾아오고 사람이 모이는 미래 산업 도시로 만들어서 국토 대전환과 지역 균형 발전을 선도하겠습니다.
2: 지산지소형 혁신 성장 거점 새만금.
4: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5: 02-731-733.
6: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5: 라디오로 흘러나온
4: 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5: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7: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8: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WBS 원음방송의 제어가와 관련해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 아름다운 인생 4부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추석 명절 연휴를 앞두고 하루 앞당긴 특별한 신청곡 퍼레이드 통기타 라이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3부에서 많이 박수 쳐주셔서 감사하고요. 보내주신 박수 문자 소개하기에 앞서서 반가운 소식부터 하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애청자 우리 신규식 시인님 두 번째 시집이 오늘 출반됐대요. 축하드립니다. 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애 많이 쓰셨어요, 신규식님. 추석 잘 보내시고 명절 지나고 나서 저의 첫 시집 몇 권을 아름다운 인생 앞으로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또 말씀을 주셨네요. 아유, 고맙습니다, 신규식님. 시집 보내주시면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또 돌려 보내드린다고 그렇게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 나온 두 번째 시집 여러분들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많이 한번 서점에서 찾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태환님 오늘 사연을 쭉 쉬시면서 저희가 들려드리는 노래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 기분 좋으시다고 하시면서 오늘 백야성의 노래를 한 곡 청해 주셨거든요. 울고 싶은 인생선? 네. 근데 오늘 조금 아까 우리 금채원 기사님이 청해 주신 백야성의 자리꺼라 부산항이 방송이 돼가지고 저희는 먼저 오신 분 신청곡을 우대해드리거든요. 다음번에 우리 김태환님 신청곡도 한번 선곡하도록 할 테니까 다시 한번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박수 문자, 응원 문자 조금 소개하고 다음 노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운대 방현재님, 최고의 명곡 고향역 역시 좋았어요 해주셨고, 흰머리 날리며 달려온 어머니를 정말 감성 깊게 잘 부르셨습니다. 우리 성북동 배용주님도 고맙습니다. 우리 부산 테이블의 구경옥님, 고향의 바닷가가 아련하게 떠올려지는 그런 노래라고 해주셨어요. 최고 최고 코스모스처럼 맑고 고운 목소리예요 해주셨고, 전북 부안에서 이자아님도 너무 잘한다고 박수 주셨고요. 인천 왕애청자님도 열광의 도가니로 공연장에 불타올랐을 거라고 공연장에서 듣고 싶다고 해주셨어요. 또 부산진구 이상근님, 70년대 진해 훈련소에서 얼차려 하면서 울면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생각납니다. 아, 고향 생각도 나고 부모님 생각도 나신다고 대구 달서구에서 또 김사묵님, 경비 업무 하시는데 바쁘신 와중에도 찾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관악구 은천동 김태환님, 짝짝짝 고향이 그리워도 꿈에 본 내 고향 너무 잘 들었다고. 네, 전주 현정수님도 짝짝짝짝 박수 주셨고요. 들꽃님도 라이브 퀸이라고 저를, 제가 은미자니까 라이브 퀸 맞습니다. 아,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3부를 같이 했고요. 4부 시작 이 곡은 뭐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워낙 여러분들이 고향이 그립고 부모님이 생각날 때 많이 부르는 그런 노래라고 생각이 듭니다. 소월 작사, 서영은 작곡, 유지영이 불렀던 부모. 오늘 밤 여러분들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모두 모두 행복한 추석 명절 보내세요 하시면서 평강공주님이 배호의 초가삼간 청해 주셨어요. 음원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유지영의 부모 라이브 들으셨어요. 아인을 통해서 라이브를 통해서 인생 노트가 두텁게 한 권도 생겼습니다. 부모 잘 들었어요. 해운대 방혜현재님께서 글을 주셨고요. 우리 들꽃님은 신금을 올립니다. 달팽이 관이 호강했어요. 즐거운 이 밤 만사 오케이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호사를 누리는 달팽이 관이군요. 또 부산 은하수님은 오늘 녹음하셨대요. 부모를. 저음가수님 오늘 저를 울리셨어요. 고향에 가도 부모님은 안 계세요 하시면서 잘 들으셨다고. 아, 예. 의정부 축소고객님 내일요 목포로 목포에 귀성객 수송하러 내려가신대요. 아우 먼 길에 조심조심 잘 다녀오시기 바라고요. 즐거운 마음으로 다녀오시겠다고. 아 그럼요 그럼요. 네, 다음번에는 우리 통기타 라이브에도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다녀오시고요. 해운대 부산의 금채원 기사님 가슴을 후벼파는 감미로운 바이브입니다. 바이브레이션이 우리들 모두를 울렸어요. 같은 시대를 살아오는 같은 마음 동질감을 알고 느끼고 공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덧붙여 주셨네요. 인천 왕애청자님도 박수 주셨고요. 아까 들으신 고향역 들으시면서 마이그노스님께서 고향역 들으니까 고향과 어머님 또 친구들이 사무치게 그리워집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한 곡 더 여러분들과 같이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노래는 우태백님께서 청해 주신 노래예요. 오늘 명절 분위기가 물씬 난다고 하시면서 남산교회 고향의 강을 청해 주셨거든요. 여러분들 고향에는 어떤 강이 흐르고 있을까요? 남산교회 고향의 강 같이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으로 내려가야지 진송남이 불러줬습니다. 우리 대구 매호동 가로수님께서 청해 주셨어요. 마음은 벌써 고향으로 다 내려가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저희 양가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셔가지고 작고 하셔가지고 이제 어디 내려가질 않습니다. 제가 또 큰 집이고 또 큰 딸이거든요. 아내가. 예. 1970년 당시 흑백 TV에서 저음 가수인 남상규님이 고향의 강을 부르는 모습에 야 어떻게 저렇게 힘 안 들이고 잘 부를까 했는데 이동우님도 그렇게 부르시네요 하시면서 관악구 은천동에서 김태환님 네. 또 해운대 방현쟁님도 추석 연휴 가정에 웃음꽃이 만발하시길 바라요. 연휴 끝나고 건강한 모습으로 애청자들과 다시 한번 만나요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추석 연휴도 잘 보내시고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또 다시 봬요. 부산 동네에서 구경옥님도 부모님 품속 같은 은은한 음색이 너무 좋았어요. 모두 신청곡 퍼레이드 명절 기념 행사 같은 좋은 시간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번님들 모두 명절 연휴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만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인사를 주셨네요. 구경옥님 고맙습니다. 인천 부평에서 우태백님 짱입니다요.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우태백님도 명절 연휴 잘 보내시고요. 칠곡에서 김조공님 마음에 신금을 울리는 명곡들이 다 나오네요. 너무 고맙습니다 해주셨고 금채영 기사님 추석 송편 하나도 안 먹어도 제가 좋아하는 노래만 불러주시니까 벌써 배불뚝이가 된 것 같습니다 해주셨고요. 부안읍 정명수님도 불효자는 옵니다. 다시는 영영 뵙지 못하니 목이 많이 잠겼어요. 좋은 반주와 감성 아주 좋았습니다 해주셨고 들꽃님, 또 매호동 가로수님, 검은 그림자님, 인천 왕 애청자님, 광주 남구에서 문영구님, 대구 북구 서하정님, 모두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과 같이 추석 명절을 앞둔 생방송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요, DJ 선곡 녹음 방송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고요. 그리고 또 이어지는 우리 원음방송 특별 한가위 특집 방송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에 계신 유상욱님의 신청곡으로 오늘 순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유석입니다. 가는 세월이에요. 여러분 행복한 추석 명절 되십시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WBS 원음 방송 캠페인 부산 경제를 살립시다.
2: 반갑습니다. 부산경제신문사 오다겸 대표입니다. 한태평양의 관문, 부산에서 태평양으로, 유라시아로, 우리나라 무역의 35%를 차지하고 있는 동남권 경제. 우리 지역의 상근을 살리고 지원하여 부산경제를 더욱 빛나는 미래로 이끌어 나가도록 합시다. 동남권, 부산경제를 살립시다. 부산은 세계 속의 미래인 동시에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뛰는 희망의 시작. 부산경제신문이 함께합니다.
1: 이 캠페인은 동남권 경제 대변지 부산경제신문과 함께합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잘 참기가 어렵나니 참고 또 참으면 영단이 모이고 꾸준히 하기가 어렵나니 하고 또 하면 마음에 힘이 쌓여 모든 일에 자제함을 얻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법훈편 46장 법문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일원의 하모니. 반갑습니다. 은혜로운 원불교 법문 말씀과 성가로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 일원의 하모니 윤지호입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웃음이 나고 나쁜 일이 찾아오면 마음이 괴로운 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하지만 매 순간 기쁜 일만 가득할 수 없듯 아무리 힘든 고통이라 해도 영원히 이어지지 않는다는 걸 우린 이미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때론 평화 뒤에 더 큰 난관이 숨어 있기도 하고 힘든 고비를 넘어선 자리에 뜻밖의 기쁨이 피어나기도 하죠. 스쳐 지나가는 작은 복과 재앙의 파도 앞에서 난 얼마나 마음의 균형을 잘 지켜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원의 하모니 오늘 첫 곡으로 성하의 대종사께서 공부의 진실처를 듣고 왔습니다. 우린 살아가며 수많은 성공과 실패를 경험합니다. 같은 고난을 겪고도 이를 발판 삼아 더 큰 성장을 이뤄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련 앞에 포기해버리는 사람도 있죠. 성공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결실을 자만 없이 조용히 읽어가며 발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눈앞의 성취에 자만하다 더 큰 난관에 빠지는 모습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14장 법문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대산종사님께서는 진리가 두 가지로 큰 시험을 하나니 하나는 장차 큰 복을 주기 위해 작은 재앙을 주어보는 것이요. 둘은 큰 재앙을 주기에 앞서 작은 복을 주어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련이라는 형태로 찾아오는 작은 재앙이 더 큰 복의 씨앗이 되기도 하고 우리를 방심하게 만드는 작은 복은 오히려 경계해야 될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삶에서 마주하는 복과 재앙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성가 세 곡 들으며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가 136장 진리는 하나, 성가 20장 나날이 발전하는, 성가 38장 구수산 구비구비.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처럼 이미 일이 벌어진 뒤에 대책을 세우는 건 후회만 남기 마련입니다. 당장의 편안함이나 눈앞의 기쁨에 취해 방심하고 있으면 불시에 찾아오는 작은 재앙 앞에서 큰 낭패를 겪게 되죠. 일이 없을 때에는 일 있을 때 할 것을 준비하라 하신 대종사님의 말씀처럼 늘 경계하는 마음을 늦추지 않는 유비무환의 자세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작은 복에 안주하지 않고 스스로를 다듬어 갈 때 작은 복은 더 큰 복으로 자라나고 닥쳐올 시련도 지혜롭게 넘어서게 됩니다. 반대로 지금 당장 캄캄하고 괴로운 일이 밀려온다고 해서 삶을 자포자기하듯 놓아버려서도 안 될 일입니다. 가장 깊은 어둠이 지나야 비로소 새벽이 오듯 시련 뒤에 찾아올 은혜를 믿고 다시 신발끈을 묶을 때 참된 결실을 품에 안을 수 있을 겁니다. 뜻밖의 작은 재앙과 작은 복이라는 진리의 시험대 위에서 나는 오늘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는지 창작성과 세 곡 들으며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좋은 송에 숨 한 번 크게 들이쉬어 봐요. 이동욱의 오늘은 행복해요. 마음소에 푸르른 나를 위해서

대산종사님께서는 진리가 두 가지로 큰 시험을 하나니 하나는 장차 큰 복을 주기 위해 작은 재앙을 주어보는 것이요. 둘은 큰 재앙을 주기에 앞서 작은 복을 주어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성공에 안주해 오만한 마음에 빠지면 자칫 큰 화를 부르기 쉽지만 스쳐가는 시련과 실패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중심을 잡는다면 마침내 값진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니 당장 눈앞에 놓인 작은 복과 작은 재앙에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늘 스스로를 낮추며 묵묵히 정진하는 태도를 지켜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나에게 찾아온 작은 재앙은 지혜롭게 큰 복으로 승화시키고 작은 복은 더 큰 은혜로 읽어가는 우리 공부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일원의 하모니 끝곡으로 박정식의 영원한 진리여 들려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0: 실생활에서 참 나를 찾는 공부 시간. 궁산 오광익 교무의 교리도 강의. 오늘도 좋은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1: 반갑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경전에서, 타 경전에서 하는 얘기니까 제가 은혜에 대한 그 해설한 것과 상통되지 않는 면도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은은 진리 원 덩치이고 여기서 이야기한 것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베풀어진 상황, 또 은혜가 저 상대편에 미쳐가는 상황, 이런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참고를 하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듣는 겁니다. 정자통 신부에 보면은 은은 사람이 자기를 은혜롭게 함을 느껴 말하기를 은혜롭다 하니라. 가민 해기왈 은지. 사람들이 자신에게 뭐 물질적인 것이든 어떤 정신적인 것이든 간에 이제 좀 그 혜택을 받았다 그죠? 이제 그렇게 받은 혜택을 갖다가 은혜라 이제 이렇게 한다. 이제 그 정도 말씀이고, 시경 빈풍 치유장에 보면은 사랑하고 있으면서 자식을 키우느라 노심초사했느니라. 이것도 어떤 의미 사랑이라고도 또 표현이 됐잖아요. 또 육자지 민사. 그래서 자식을 키우느라고 참 그 괴로워하고 이제 그렇게 했다. 근데 이렇게 보면 바로 어떤 은총과 은혜를 이제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유산경체 주석에 보면은 이제 불교 사은이죠. 그러니까 불교 사은을 이제 부모은, 또 중생은, 국왕은, 이제 삼보은. 삼보는 불법 승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은혜를 이야기했고, 또 덕으로서 정치를 한다. 이제 뭐 보통 이제 덕정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덕으로 봤다고 말이죠. 은 그 자체를. 덕으로서 정치를 한다 하면 이제 북극성은 제자리 있고 모표리 이렇게 북극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회전하는 이제 그러한 것과 같다. 그래서 은의 정치, 다시 말해 덕정을 하면은 그와 같이 모든 그 뭐 나라를 비롯해서 이제 국민들이 함께 동조를 하게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또 이인장에도 이제 덕불고 필요인이라 유명한 말씀이죠. 덕 있는 사람은, 다시 말해 은혜로운 사람은 이제 그렇게 해도 관계 없습니다. 필요인이라 외롭지 않다. 반드시 이제 이웃이 있어가지고 항상 함께 한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덕이란 얘기가 나왔는데, 덕은 뭐 어떤 뜻이냐. 사전에 보면 덕은 득이하라 그렇게 풀이를 했습니다. 저도 이걸 의아하게 생각을 했어요. 왜 덕을 갖다가 득이라 했는가? 아니, 덕이라는 것은 남에게 물질이든 어떤 뭐 부유든 이렇게 나누는 것이 덕이라고 대체적으로 아는데 왜 득이라 했을까? 이게 덕은 득이하라 그랬거든요. 왜 그랬을까? 이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덕을 베푸는 데 있어서도 억지로 베푸는 덕도 있더라. 그래서 억지로 베푸는 덕은 그 덕을 받은 상대방이 흡족하게 생각을 한다. 흡족하게 생각을 하네. 감명을 안 받아. 그래서 내가 기쁜 마음으로 덕을 베풀어주면 상대방은 작은 덕이든 큰 덕이든 감명을 받아서 좋은 생각, 좋은 행동을 하게 된다. 그러면 바로 만족을 얻는다 그 얘기입니다. 만족을 얻어요. 또 하나는 내가 못 쓰는 물건 저 사람에 줘버려. 이렇게 할 경우 저쪽 사람이 그걸 받고 좋아하겠느냐, 만족하겠느냐, 감명을 받겠느냐. 아니다. 아니다. 그 사람이 감명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그만큼 공손한 마음으로, 나도 필요하지만 당신이 더 필요할 것 같으니까 내가 이렇게 이제 베풀어 주노라. 어떤 상을 내자는 거 아니지만은 베풀어 주노라 하는 심정을 가지고 베풀었을 때 기운 주사로 통해서 저 사람이 만족을 얻을 수 있다. 그 특이다 그 말이야. 따라서 덕을 베푸는 데 있어서도 상대방이 만족을 얻을 때까지 베풀어 주어라. 그렇다고 해서 아 서울 집값 얼마나 비쌉니까? 아 집 없는 사람에게 돈 있는 사람이 내가 집 하나 사줄게 해서 딱 사줬다. 그런 덕은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그 정말 엄청난 그 사람에 대한 보훈을 해야 할 경우는 혹시 있으나 모르지만은 그렇게 큰 자금을 들여서 그렇게까지 할 수 없지만은 조그만 것이라도 저 사람이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보조하는 것이 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덕은 덕이하라 한 의미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헌문에도 보면 기란 이게 천리마입니다. 기란 그 힘을 이기는 거 아니요. 그 덕을 이기는 것이다. 망아지도 말도 덕스러운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천리마가 뛰어가는데 같이 남과 같이 다른 말과 같이 이렇게 뛰어간다고 할 때 그 말은 이제 덕을 갖춘 말이라고 볼 수가 있다 하는 데 의미입니다. 유야 자로야 덕을 아는 사람이 드물구나. 은덕을 아는 사람은 사실 드물죠. 드물죠. 이게 천리의 그 덕은 둘째 나 치고라도 현상적으로 살아가면서 아 내가 사는 것은 누군가의 그 베풀어짐, 누군가의 보조 이런 것에 의해서 내가 사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사람은 사실 드물다. 드물다. 고존수 어록에 보면 수산재미 묻되 이미 청정한 가라미건을 무엇 때문에 어고를 두드리고 밥을 먹습니까? 하니 스님이 이르되 은혜를 아는 자는 적고 은혜를 접어놓는 자는 많으니라. 절에 가면 그 저 고기 모양으로 해서 그 저 이렇게 달아놓고 이제 치는 그것을 이제 것이 있는데 그걸 이제 어고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수륙계의 그 중생이 이 저 부처님 벗고 치는 것을 듣고 깨달음 얻어서 제도가 되라 하는 의미거든요. 이게 청정한 가라며 원래 이제 절 자체가 청정한 가람 아닙니까? 가람 절이니까 이게 뭐 때문에 옥을 두드려 가지고 밥을 먹어라 이렇게 이제 그 하냐? 그러니까 그 옥오가 옥을 두드릴 때 밥을 먹기 위한 하나 방법인데 왜 그러냐? 이제 그 스님이 이기를 은혜를 아는 자는 적고 은혜를 접어는 자는 많으니라. 그리고 무슨 밥 한 나물, 밥 한 술 먹는 것도 스님이 직접으로 농사를 지어갖고 먹는 데도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다 시주를 통해서 이렇게 밥이든 뭐 옷이든 또 이제 절을 수호하는데 그렇게 시주를 많이 받잖아요. 이제 그 사람들에게 내가 직접적으로 베풀어 줄 수 있는 거 뭐예요? 그럼 불공을 드린다거나 기도를 해드린다거나 아니면 법문을 통해서 통한다거나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흡족하고 또 부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도록 일깨우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은혜를 안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데 은혜를 저버리는 자 많더라. 그게 지은 자 소하고 부은 자 다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적고 은혜를 결국 모르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억울하도 두드려서 우리 밥 하나 먹고 사는 것도 그냥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부처님의 은덕임을 이제 생명들 중생들의 은덕임을 알고 깨우쳐라 하는 의미로 이제 그렇게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비자 내저설 상해 사랑이 많으면 법을 세우지 못하는 것이요 위엄이 적은 아래에서 위를 얕보게 되니라. 애다자 즉 법불입, 위가자 즉 하침상이라. 그렇죠. 사랑으로, 큰 사랑이 아니라 작은 사랑들을 가지고 법불이라면 법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제재할 수가 없다. 왕족이 예를 들어서 왕족이 못된 짓을 했다. 그럼 법으로 본다고 하면 반드시 처단을 해야 한다고 말이죠. 처리해야 한다. 그런데 왕족이라는 그 사랑, 뭐 내 자녀니 뭐 조카니 어쩌니 해가지고 법을 세울 수가 없어. 그러면 그것이 그 사랑이 참된 사랑이라고, 다시 참된 은혜라고 볼 수가 없다. 또 이 과자적 하침상이라. 위험죠. 위험스러운 행동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위의 사람일수록 위험이 있어야 하는데 위험을 부리지 않으면 아래에서 이제 위를 침탈을 하고 범하고 얕보게 된다. 맹자양의 왕 상에도 제 나라가 비록 작으나 내 어찌 한 마리요 소를 아끼겠습니까? 그 바로 그 소가 벌벌 떨며 죄 없이 사지에 나가는 것 같아 차마 못 보겠게 그러므로 양으로서 바꾸게 한 것입니다. 이제 맹자가 양의 왕을 만나가지고 이제 이렇게 누대에서 이제 차 한잔 마시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아래에 소를 끌고 가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면 왜 소를 끌고 소를 피를 내가지고 그 부부의 틈새를 메웠다고 그럽니다. 지금 어쩌나 모르지만은. 그런데 소가 이미 알고, 내가 죽으러 가는구나. 한걸 알고 벌벌 떨어. 이게 사람이 죽는다는 것이 그게 뭐 소가 됐든 사람이 됐든 매한가지로 봐야죠. 그런데 죽으러 가니까 입이 안 오고 떨어. 그러니까 이걸 보고, 아, 저렇게 떠니 어떻게 참아 죽이느냐. 그래서, 양으로 바꿔라. 그럼 양은 그러면 벌벌도 안 떨겠습니까? 마찬가지다. 양역제야, 양으로 바꾸라 했는데, 양도 마찬가지죠. 그치? 물론, 앞에 당장 보이는 그 사랑 가지고 전체를 이렇게 이제 대비할 수는 없다 하는 그런 의미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을 베푼다고, 은혜를 베푼다고 그래서 그 양으로 받고 소는 크니까 안 되고 이런 것은 아니다. 어차피 그 북의 틈을 메우는 데는 피가 필요하기 때문에 같이 불쌍하게 여길 수밖에 없다. 송아기를 물리원님하고 만물 속에는 원래 은혜가 들었다. 진리 자체가 들어있다고 해요. 은이라는 진리 자체가 원래 만물 하나하나에 갈물에 있다. 그러니까 첫째 이은이지. 코코마다 만물마다 전부 이치와 은혜가 들어있다. 또 이런 체위원이라. 그 이론의 바탕에는 반드시 또 근원이 있어라. 그러니까 은 자체가 진리의 그 바탕 자체에 갈무리 있기 때문에 역시 이론 진리의 최상이라 할지라도 은의 원리와 이제 같다. 양무 난중하리니 만일 없으면 무리가 살기 어렵나니. 대종사님의 그 은혜에 대한 정확한 표현이 없어서는 살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것이 은이다. 다른 게 아니라. 물론 밥이 없으면 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볼 수 있지만 그 이전에 은이라는 것이 없으면은 만물 생존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 천지낙유회라는 게 천지낙유원이라 하늘 땅 즐겁게 노는 통산이라. 은혜로서 또 이런 진리로서 이렇게 살아간다 하면은 무슨 뭐 극락을 가고 천당을 가고 그럴 필요 없잖아요. 아 현상에서 우리들이 이렇게 즐겁고 기쁘게 살면 되는 것이지. 바로 지상낙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지상낙원 더 줄인다 하면 내가 앉고 서고 노는 자리 또 내 가정 내 직장 이 낙원이 되면 된다. 만물이 살고 자라게 되는 길은 만물 생장. 만물이 낳고 자라고 길은 비은 비실현이라. 은이 아니면 정말로 그렇게 하지 못한다. 은이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은이 있기 때문에 만물이 생장수장을 한다. 오사 홍해전하님 우리 스승 큰 은혜를 펼쳤으니 큰 은혜를 펼치는 것 아닙니까?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그것이 은혜라고 하셨을 텐데 얼마나 광대하고 호대한 은입니까? 영겁 차정전이라 긴긴 세월 이 길을 밟아가리라. 그러면 중생도 제도되고 낙원건설도 되고 따라서 우리들 각자도 복이 넘쳐날 것이다. 짓는 복이 아니라 짓지 않고 진리에 갈무리는 그 복이 넘쳐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천지은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천을 이제 파자를 하면은 어딜 인자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천지인 삼대냐? 그러니까 이건 천이고 이건 지. 이제 이것을 양이라고 하고 이것을 음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하늘, 땅, 사람, 그걸 천지입니다. 그게 삼대예요, 그게. 그래서 천이 이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것은 하늘, 이건 땅, 사람이 이렇게 가운데 들었으니까 이것은 인, 사람. 그래서 천자는 바로 천지인 삼대를 겸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그 천을 이렇게 글자로 표현할 때 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건 바로 천지인 삼대를 갈무려 가지고 있는 천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천지인은 둘이 아니다. 심천, 저개용. 다 포용한다. 다 포용해. 하늘이란 게 뭐예요? 심천이란 게 뭐예요? 다 포용한 거다. 하나도 남겨보지. 다 포용. 그래서 자양심천, 스스로 심천을 길러라. 내 마음이 과연 저 하늘같이 맑고 밝은가. 일체생명의 개선무원이라. 그래서 이렇게 포용을 한다면 일체생명이 다 용서가 돼. 어떤 것이 다 용서가 돼. 그래서 전부가 다 흔적도 없이 다 동화가 될 것이다. 개용무상이라. 그래서 다 포용이 돼가지고 상을 내지 않는다. 이것이 이제 심천이다. 그 말이야. 심천이다. 심천이라면 포용을 해. 포용을. 일체 생명을 다 포용을 해라. 흔적도 없이 상도 없이 다 포용을 해라. 이제 그 말이고 심지는 제어 보시라. 널리 베푼 데 있다. 그래서 자오심지 스스로 그 심지를 참 비옥하게 해서 일체 만물 개활 무궁 개수 무기라. 그래서 내 마음의 땅이 비옥해가지고 일체 만물을 다 이렇게 살려가지고 불쌍함이 없어. 마음을 다 살았는데 불쌍함이 여기 필요 없다. 내가 볼 때 나보다 못하니까 불쌍하다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정말로 심지가 비옥하면은 모두가 다 똑같이 잘 살고 있는데 무슨 불쌍하다는 게 뭐가 있거든. 또 따라서 다 받아줘도 꺼리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자면 땅이 어쩝니까? 모든 걸 다 받았지. 다 받아요. 다 받지만 내가 너를 받아서 이렇게 키웠으니까 너는 나한테 보답을 해? 이렇게 합니까? 안치아요. 아무 거리낌이 없다. 이것이 이제 심지다. 그런 얘기입니다. 음부경 이제 말로 황제가 말하기를 천지 무은이 대은생 하야. 천지는 은혜가 없는 것 같은데 은혜가 없지요. 볼 때 어떻게 무슨 은혜가 있습니까? 진리 자체에 은혜가 갈무리했는데 현상 본다고 현상적으로 본다고 그래서 어디 하늘에 은혜가 있고 어디가 있고 있습니까? 그러는데 큰 은혜가 생기는데 왜 그러냐? 이제 천왕 천진 황인을 이 천도의 화사방. 그래서 천도로서 모든 사방을 다 좋게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늘의 도가 들어서 만물을 다 살려내고 화합시키고 교화되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만물 자연생 내 대은생이야. 그 만물이 자연적으로 이렇게 생겨날 것이니 이것이 큰 은혜가 아니고 뭐냐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은혜 것이 은혜라고는 이야기를 안 했으나 우주 만물이 자연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결국은 하늘의 은혜다 이렇게 본다 하면 이것이 큰 은혜가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 아래는 이 위의 것을 이제 풀어놓은 것이니까 그냥 넘기겠습니다. 이제 하늘, 뭐 하느님, 뭐 천자 제왕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설문에 보면 꼭대기 지극히 높음으로 위에 있으니 하나로조차 큰 것이라. 지고재상 종일대하라. 이게 하나면 큰 거지, 하나가. 천이란 것이 하나이지 둘은 아니잖아요, 그게. 큰 것이다. 또 백호통에 보면 우두머리 높은데 거하여 아래를 다스리는 것으로 물을 누르는 것이라. 이게 지나라. 그래서 고고 이하 위물 지나라. 이게 만물 키워가는 또 이제 덮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역설, 역, 설교에 보면은 거는 하늘이라 한다. 거리촌. 그건 하늘이다. 또 순자. 하늘은 실제 형상이 없는 것이니 땅 위의 지극히 텅 빈 것은 모두 하늘이다. 천무실형 지지상 지어자 개천하라. 그러니까 하늘 형상 있는 데서 그 빈 그런 상태는 다 하늘이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바라볼 수 있는 데까지 바라보는 것이 이제 하늘이지만 망원경 이런 것 가지고 보면 엄청나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주 전체가 우주의 끝에서 또 보면 또 우주가 있고 그 또 있는 우주의 끝에서 보면 또 우주가 있고 예, 그래 돼 있어요. 우주 전체가. 그래서 그 진리가 얼마나 호대합니까? 소자가 말하기를 자연을 밖에 별다른 하늘이 없다. 자연지에 별무천이라. 우주 자연 이제 현상적으로 보는 이제 자연 밖에도 하늘이 없지만 아까 이야기한 대로 뭐 자연 끝 다시 우주 끝에서 보면 또 우주가 있고 또 우주가 있고 계속 중중부진하죠. 이하 석천에 보면 하늘은 금물들이다.
0: 궁산 오광익 교무의 교리도 강의였습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세계를 놀라게 할 북극 항로. 그 중심에 대한민국 해양 수도권 부산, 울산, 경남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나요? 부울경의 미래,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위원장 성현우였습니다. 부울경의 미래,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운영위원장 성현우입니다. 북극 항로의 핵심지는 어디일까요? 대한민국 해양 수도권 부산, 울산, 경남입니다. 북극 항로를 품고 세계로, 부산, 울산, 경남이 하나로 뭉칩시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식물들은 뿌리를 땅에 박고 삶으로 그 씨나 뿌리가 땅 속에 심어지면 시절의 인연을 따라 싹이 트고 자라나며, 동물들은 하늘의 뿌리를 박고 삶으로 마음 한 번 가지고 몸 한 번 행동하고 말 한 번 한 것이라도 그 어빈이 허공 법계에 심어져서 제각기 선악의 연을 따라 지은 대로 과보가 나타나나니, 어찌 사람을 속이고 하늘을 속이리요.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3장 말씀입니다.
5: 이 말씀은 원음방송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반갑습니다. 가수 주리스입니다.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1부와 2부에서는 원불교 법문 말씀과 함께 성인 가요를 전해드립니다. 몸과 마음의 편안한 휴식 시간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출발합니다.

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복 지을 기회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건만 보통 사람들은 복 지을 기회를 다 놓치고 난 뒤에 후회를 하느니라. 복도 지을 때 지어야 하나니 남이 복받는 것만 부러워하고 스스로 짓기는 싫어하니 안타까울 따름이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운신편 8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 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 카페 선곡표를 확인해 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자기에게 주어진 복도 다 차지하지 못하면서 남의 복까지 넘보고 간섭하는 사람이 많나니 주어진 복을 알아 온전히 차지하려는 사람은 남에게 해도 끼치지 않으려니와 자기 일이 바빠서 남의 일을 간섭할 여유도 없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운심편 12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 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0: 대종사 선원 해제식에서 대종에게 말씀하시기를 무르 천지에는 동남과 서북의 바람이 있고 세상에는 도덕과 법률의 바람이 있나니 도덕은 곧 동남풍이요 법률은 곧 서북풍이라 이 두 바람이 한 가지 세상을 다스리는 강령이 드는 바 서북풍은 상벌을 주지하는 법률가에서 담당하였거니와 동남풍은 교화를 주지하는 도가에서 직접 담당하였나니 그대들은 마땅히 동남풍 불리는 법을 잘 배워서 천지에 상생상화하는 도를 널리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원불교 교전 대종경 교의품 37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하나의 진리와 삼독윤리가 바탕이 되어 세계 평화가 이룩되기를 염원하는 남서울교당 승상 김창규 교도님의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은혜로운 원불교 법문 말씀과 성행가요가 함께하는 이 시간. 원음 방송과 함께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어디 가나 밑자리가 되어 일하라. 밑자리는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자리요, 남들보다 힘든 일을 하는 자리지만 그것이 곧 교단의 저력이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운심편 31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WBS 원음방송 반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반문이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대인은 상대의 잘못까지도 자기의 책임으로 알고 포용하는 사람이요. 중인은 자기 책임을 깊이 반성할 줄 아는 사람이요. 소인은 모든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사람이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운심편 34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 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 올리옵나이다. 오늘을 인연으로 거룩한 은혜 속에서 새로 태어난 아기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은혜를 내려주시어 건강하고 슬기롭고 타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와 이 세계의 큰 인물로 자라나서 자신들의 삶을 보람되게 이끌어가고 은혜에 크게 보응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언제나 크신 은혜와 위력으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을 끝으로 이 생의 속박을 벗어나 열반의 길에 들어선 생명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들에게 크신 광명과 은혜를 주시어 밝고 바른 삶의 길로 인도하시고, 불현 찾아 이 세상에 다시 돌아와서 못다 이룬 꿈과 포부와 경륜을 실현하는 삶을 맞이하도록 믿음과 지혜와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우리가 올리는 이 기도가 밑거름이 되어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이 무지와 질병과 가난과 전쟁 그리고 불의의 사고들로부터 벗어나 평화와 상생의 세계가 되고 광대무량한 낙원 세상이 되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원불교 2대 종법사이신 정산 종법사께서는 공덕을 짓는 데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첫째는 남을 위하고 세상을 구원할 마음으로 널리 대중을 위해 기도하고 정성을 들인 심공덕이고, 둘째는 덕을 베풀고 보시를 행해서 실행으로 남에게 이익을 주는 행공덕이며, 셋째는 대도정법의 해명을 이어받아 정신, 육신, 물질로 도덕회상을 크게 발전시키는 법공덕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 공덕 가운데 법공덕이 가장 근본된 공덕이라고 밝혀주셨는데요. 부산 원음 방송에서는 법문 공양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이 법공덕을 쌓을 소중한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부산 051-241-1047번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 전해주시는 법공덕이 세상을 밝힐 수 있도록 원음 방송의 법문 공양에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0: 한 제자 어린아이에게 경박한 말을 쓰는지라.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어른을 대할 때에는 어른 섬기는 도가 있고, 어린이를 대할 때에는 어린이 사랑하는 도가 있어서 그 경우를 따라 형식은 달라도 저편을 중하게 알고 위해주는 정신은 다르지 않으니 어찌 어린아이라 하여 함부로 하리요.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20장 본문입니다.
1: 이 말씀은 원광 메디컬센터 1층 삼정약국 조수영님의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원음 방송.
2: 맑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산 종사 넝쿨 장미가 넘어져 있는 것을 보고 말씀하시기를 지지대를 세워 올려주라. 심어놓고 가꾸지 않으면 안 되나니 관리를 잘하는 것이 진리를 활용해 쓰는 법이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31장 법문입니다.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인조견은 결국 비단 행세를 못하나니 외식에 힘쓰지 말고 오직 실을 기르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9장 법문입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원음 방송 캠페인 바다를 사랑합시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다를 떼어놓고는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바닷가에 무심코 버린 생활 쓰레기나 선박에서 방치한 폐오구들로 아름다운 바다가 날로 오염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해양에 버려진 쓰레기가 인접 국가의 해안가에서 포착돼 국가적 문제가 되기도 했고, 심각한 오염이 수산자원 서식 환경을 악화시켜 경제적 피해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깨끗한 바다, 우리의 작은 관심이 바다를 살립니다. 많은 가능성을 제공해주는 바다. 바다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원음 방송 캠페인이었습니다.

음부경에 이르기를 생은 사의 근본이요 사는 생의 근본이라 하였나니 생사라 하는 것은 마치 사시가 순환하는 것과도 같고 주야가 반복되는 것과도 같아서 이것이 곧 우주 만물을 운행하는 법칙이요 천지를 순환하게 하는 진리라. 불보살들은 이 거래에 매하지 아니하고 자유하시며 범부 중생은 그 거래에 매하고 부자연 것이 다를 뿐이요 육신의 생사는 불보살이나 범부 중생이 다 같은 것이니 그대들은 또한 사람만 믿지 말고 그 법을 믿으며 각자 자신이 생사 거래에 매하지 아니하고 그의 자유할 실력을 얻기에 노력하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4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염주를 굴리는 것은 염주를 세는 데 그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마음을 다시 찾아 본심을 회복하는 데 그 뜻이 있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적공편 59장 법문입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진리만 표준을 삼고 나아가라. 진리는 천하가 부수려 해도 부수지 못할 것이나 진리가 아니면 천하가 도우려 해도 바로서지 못하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6장 법문입니다.

0: WBS.
1: 원음 방송 재난 예방 프로그램.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0: 반갑습니다. 정연아입니다. 해마다 여름철이면 태풍과 수해로 수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평소 가정이나 일터에서 철저한 예방과 대비 활동으로 태풍과 수해 피해를 방지할 수 있어야겠는데요. 먼저 태풍이 예고될 때는 TV나 라디오를 수신해서 태풍의 진로와 도달 시간을 숙지하고 가정의 하수구나 집 주변의 배수구를 점검해 막힌 곳을 뚫어야 합니다. 침수나 산사태가 일어날 위험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대피 장소와 비상 연락 방법을 미리 알아두고 하천 근처에 주차된 자동차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겠습니다. 또한 응급약품과 손전등, 식수, 비상식량 등의 생필품은 미리 준비하고 바람에 날아갈 위험이 있는 지붕이나 간판, 창문, 출입문 또는 마당이나 외부에 있는 헌 기구나 놀이기구, 자전거 등은 단단히 고정해야겠습니다. 전신주나 가로등, 신호등은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고 감전의 위험이 있으니 집 안팎의 전기 수리는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또한 홍수가 우려될 때는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주민은 대피 준비를 하고 물이 집안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모래주머니나 튜브 등을 준비해둬야겠습니다. 비탈면이나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지역에 가까이 가지 말고 바위나 자갈 등이 흘러내리기 쉬운 비탈면 지역의 도로 통행을 삼가며 갑작스러운 홍수가 발생하면 높은 곳으로 빨리 대피해야겠습니다. 침수된 지역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고 지정된 대피소에 도착하면 반드시 도착 사실을 알리고 통제에 따라 행동해야겠습니다. 철저한 예방과 대비로 여름철 풍수의 피해를 방지합시다. 즐겁고 건강한 여름나기.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원음방송 재난예방 프로그램이 함께합니다. WBS 부산 원음방송입니다.
1: WBS 원음방송 캠페인 음식물을 낭비하지 맙시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있을지 모릅니다. 한쪽에선 음식물이 넘쳐나고 또 다른 쪽에선 먹을 것이 부족하니 우리들이 얼마나 이기적이며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아닐까요? 우리 주변의 크고 작은 식당엔 여전히 풍성한 식단들로 넘쳐납니다. 먹고 남은 음식 찌꺼기가 쌓이고 또 그것을 치우느라 얼마나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까? 음식을 필요한 양만큼 준비하고 항상 이웃을 돕는 마음을 가집시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 크고 작은 산이 많이 있으나 그 가운데 가장 크고 깊고 나무가 많은 산에 수많은 짐승이 의지하고 살며 크고 작은 냇물이 곳곳마다 흐르나 그 가운데 가장 넓고 깊은 바다에 수많은 고기가 의지하여 사는 것 같이 여러 사람들이 다 각각 세상을 지도한다고 하나 그 가운데 가장 덕이 많고 자비가 너른 인물이라야 수많은 중생이 몸과 마음을 의지하여 다 같이 안락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0: WBS
1: 원음 방송.
2: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원불교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5부와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정산 종사 말씀하시기를 교만이 많으면 사람을 잃고 바깥지식이 많으면 진실을 잃나니 사람을 잃으면 세상을 버림이요 진실을 잃으면 자기를 버림이라. 이 두 가지를 잃고 도를 구함은 종자를 잃고 결실을 구하는 것과 같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6장 법문입니다.

0: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에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그대들이 법설이나 강연을 들을 때에는 반드시 큰 보화나 얻을 듯이 정신을 고누고 들어야 할 것이니 무슨 말을 듣든지 내 공부와 내 경계에 대조하여 온전한 정신으로 마음에 새겨 듣는다면 그 얻음이 많아지는 동시에 실지 행사에 판조가 되어 예회의 공덕이 더욱 드러나게 되리라. 대정경 수행품 25장 말씀입니다.

오늘은 낡은 책상 서랍에서 10년이나 지난 일기를 꺼내어 들었지. 왜 그토록 많은 고민의 낱말들이 그 속을 가득 메우고 있는지. 그 오랜 기록들이 어두운 거미줄에 쌓여있는 동안, 물론 힘겨운 날들도 많았지만 가끔은 깜짝 놀랄 만큼 재미있는 일도 있었다고 생각을 해봐. 그래, 지금은 모두 힘겹다고 하겠지. 하지만 다가올 날들을 상상해보면 어떨까? 세상은

타고 날려버린 먼지들이 10년이나 지난 일기 위에는 수북이 쌓여 있었지. 왜 그토록 많은 외로움의 낱말들이 그 위에 덮여 있는지. 그래, 지금 힘겹다고 생각하는 날들도 언젠가 다가올 날에는 다시 돌아오고픈 시간이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모든 학술을 공부하되 쓰는 데에 들어가서는 끊임이 있으나 마음 작용하는 공부를 하여 놓으면 일분 일각도 끊임이 없이 활용되나니 그러므로 마음 공부는 모든 공부의 근본이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1장 말씀입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WBS 원음 방송 캠페인 강풍에 대비합시다. 강풍 때에는 공사장 근처는 위험합니다. 가까이 가지 맙시다.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을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맙시다. 감전의 위험이 있으므로 집 안팎의 전기 수리는 하지 맙시다. 운전 중의 경우 감속 운행합시다. 천둥, 번개가 칠 경우에는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합시다. 송전 철탑이 넘어졌을 때는 119나 시군, 구청 또는 한전에 즉시 연락합시다. 고층 아파트 등 대형 고층 건물에 거주하고 계신 주민은 유리창이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젖은 신문지, 테이프 등을 창문에 붙이고 창문 가까이 접근하지 맙시다. 노약자나 어린이는 집 밖으로 나가지 맙시다. 물에 잠긴 도로로 걸어가거나 차량을 운행하지 맙시다. 대피할 때는 수도와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 차단기를 내려둡시다.

저 하늘은 무형한 공기와 공기의 결합이요. 이 지구는 작은 먼지와 먼지의 결합이며, 한 방울 두 방울의 물이 대해 장강을 이루었고, 한 사람 두 사람이 세계의 인류를 이루었으며, 억만 거액도 한 푼 두 푼이 그 근본이요. 불보살 성현의 큰 정신도 온전한 한 생각이 모이고 모인 것이라. 무엇이나 합하면 큰 것이요, 거기에서 큰 위력이 생기나니, 남다른 경륜으로 남다른 사업을 뜻하는 이는 반드시 먼저 단결의 위력을 통찰하고 그 대의를 체득하여 단결의 실현에 노력하나니, 우리의 급선무는 단결이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원불교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마음을 천진이라 천심이라 하는 것은 하늘과 사람의 마음이 하나요 둘이 아닌 까닭이니 사람이 이 자리를 알아야 진리를 두려워하고 숨은 공을 쌓을 줄 아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원리편 29장 법문입니다.

0: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성품은 원래 선악이 없는 것이나 습관에 따라 선악의 인품이 있어지나니 선한 일에는 습관되기가 어렵고 악한 일에는 습관되기가 쉬우며 선한 습관을 들이기 위하여 공부하는 중에도 조금만 방심하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악한 경계에 흘러가서 처음 목적한 바와는 반대로 되기 쉽나니 이 점에 늘 주의하여야 착한 인품을 이루게 되리라.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우주의 진리는 원래 생멸이 없이 길이길이 돌고 도는지라. 가는 것이 곧 오는 것이 되고 오는 것이 곧 가는 것이 되며 주는 사람이 곧 받는 사람이 되고 받는 사람이 곧 주는 사람이 되나니 이것이 만고의 변함없는 상돈이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1장 말씀입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WBS 원음 방송 캠페인 홍수에 대비합시다. 홍수로 물이 빠져나가고 있을 때 물에서 멀리 떨어집시다. 기름이나 더러운 물로 오염됐을 경우가 많습니다. 흐르는 물에서는 약 15cm 깊이의 물에도 휩쓸러 갈 수 있습니다. 홍수가 지나간 지역은 도로가 약해져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재난 발생 지역에는 가까이 가지 맙시다. 홍수로 밀려온 물에 몸이 젖었을 때는 비누를 이용해 깨끗이 씻읍시다. 집에 도착한 후에는 들어가지 말고 붕괴 가능성을 반드시 점검합시다. 가스, 전기 차단기가 잠겨 있는지 확인하고 기술자의 안전조사가 끝난 후 사용합시다. 집안에 진입하면 가스가 새어서 축적돼 있을 수 있으므로 성냥불이나 라이터불을 사용하지 말고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합시다. 침투된 오염물에 의해 침수된 음식이나 재료를 먹거나 요리 재료로 사용하지 맙시다. 수돗물이나 저장식수도 오염 여부를 반드시 조사한 후에 사용합시다.

도가에서 공부인의 신성을 먼저 보는 것은 신이 곧 법을 담는 그릇이 되고 모든 의도를 해결하는 원동력이 되며 모든 계율을 지키는 근본이 되기 때문이니 신이 없는 공부는 마치 죽은 나무에 걸음하는 것과 같아서 마침내 결과를 보지 못하나니라. 그러므로 그대들도 먼저 독실한 신을 세워야 자신을 제도하게 될 것이며 남을 가르치는 데에도 신 없는 사람에게 신심나게 하는 것이 첫째 가는 공덕이 되나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원불교 성가와 법문 말씀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7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산정사 말씀하시기를 형상 있는 창고만 채우려 힘쓰지 말고 무형한 진리 세계의 창고를 채우기에 힘쓰라. 수도인이 세속을 부러워하고 거기에 마음을 집착하면 그것이 종자가 되어 내세에 그 세속의 욕심을 이룰 수는 있으나 수양이 매하여져서 잘못하면 타락하기 쉽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무본편 30장 법문입니다.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불보살이나 범부나 좋은 것을 좋아하고 낮은 것을 싫어함은 같으나 불보살은 아무리 좋아도 의리에 부당하면 취하지 않으시고 범부는 의리에 부당하여도 취하는 점이 다르며 불보살은 희로애락의 경계를 당하여도 증애에 착심이 없으시나 범부는 좋고 낮은데 집착하는 점이 다르시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무본편 41장 법문입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WBS 원음 방송은 스마트폰 전용 어플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 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수도인에게 세 가지 스승이 있나니 말로나 글로나 행동으로서 나를 가르쳐 주시는 사람 스승과 눈앞에 버려 있는 무언의 실제로서 나를 깨우쳐 주는 우주 스승과 스스로 자기를 일깨워 주는 양심 스승이라. 사람이 큰 도를 이루고자 하면 이 세 가지 스승의 지도를 다 잘 받아야 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무번편 53장 법문입니다.

부부의 돈은 첫째 화합이니 부부가 서로 경애하고 허물을 서로 용서하며 사업을 서로 도와서 끝까지 알뜰한 벗이 되고 동지가 될 것이요. 둘째는 신의니 부부가 서로 그 정조를 존중히 하고 방탕하는 등의 폐단을 없도록 하며 세상에 드러난 큰 죄가 아니고는 어떠한 과실이라도 관용하고 끝까지 고락을 함께 할 것이요. 셋째는 근실이니 부부가 서로 자립하는 정신으로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생활해 넉넉한 가정을 이루며 인륜에 관한 모든 의무를 평등하게 지켜나갈 것이요. 넷째는 공익이니 부부가 합심해 국가나 사회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서로 충실히 이행하며 자선사업이나 교화, 교육사업 등에 힘 닿는 대로 협력할 것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세전 부부의 도입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부산에서 방송하는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WBS 부산 원음 방송은 호출부호 HLQJ, 주파수 FM 104.9MHz로 매일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하루 24시간 동안 방송하고 있습니다. WBS 부산 원음 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산 원음방송 편성 책임자는 진기영입니다. 오늘도 맑고 밝고 훈훈한 방송 WBS 부산 원음방송과 함께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방송입니다. HLQJ

반갑습니다. 성지의 아침, 박재환입니다. 아침과 저녁, 빛과 어둠의 길이가 정확히 반으로 나뉘는 가을절기, 추분입니다. 자연이 완벽한 균형을 이루는 오늘, 몸과 마음의 리듬을 살펴서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져 있지는 않았는지, 일과 휴식, 타인의 시선과 내면의 소리 사이에서 길을 잃지는 않았는지 잘 감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연의 순리처럼 우리 마음도 평온과 균형을 되찾는 시간, 성지의 아침 시작합니다.

좌선을 시작합니다. 좌선은 마음의 망념을 쉬게 하고 진성을 나타냄과 동시에 몸에 화기를 내리고 청정한 수기를 오르게 하는 공부입니다.

호흡을 고르게 하되 들이쉬는 숨은 조금 길고 강하게 하고 내쉬는 숨은 조금 짧고 약하게 합니다.

이제 서서히 몸과 마음을 깨우고 의도를 연마하는 시간입니다. 정전수행편 의두요목 10번째 조목으로 연마합니다. 사람이 깊이 잠들어 꿈도 없는 때에는 그 아는 영지가 어느 곳에 있는가?

일환상사원문 반야바라밀다심경 효유암좌선문 독경을 합니다.

여벌을 봉독해드립니다. 대종경 요훈풍 사장입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바르지 못한 사람이 돈이나 지식이나 권리가 많으면 그것이 도리어 죄악을 짓게 하는 근본이 되나니 마음이 바른 뒤에야 돈과 지식과 권리가 다 영원한 복으로 화하나니라.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돈도 지식도 권리도 아무 소용이 없겠지요. 오늘도 스승님 말씀 마음 깊이 새깁니다. 데이빗 달링의 마이너 블루 들려드리면서 성지의 아침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도 천지님, 부모님, 동포님, 법률님의 크신 은혜 속에 희망찬 하루를 맞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오늘 하루도 만나는 모든 인연마다 서로 도움주고 협력하는 상생선연들이 되게 하옵시고, 접하는 모든 일마다 불공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원만히 성취할 수 있는 보람을 얻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리석은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지혜로운 마음을 갖게 하옵시고, 사납고 악한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자비로운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삿되고 거짓된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바르고 참된 마음을 얻게 하옵시고, 시기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님의 크신 광명으로 오늘 하루도 도덕에 회양하고 바른 법에 귀의할 수 있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 주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원불교 2대 종법사이신 정산 종법사께서는 공덕을 짓는 데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첫째는 남을 위하고 세상을 구원할 마음으로 널리 대중을 위해 기도하고 정성을 들인 심공덕이고, 둘째는 덕을 베풀고 보시를 행해서 실행으로 남에게 이익을 주는 행공덕이며, 셋째는 대도정법의 해명을 이어받아 정신, 육신, 물질로 도덕회상을 크게 발전시키는 법공덕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 공덕 가운데 법공덕이 가장 근본된 공덕이라고 밝혀주셨는데요. 부산 원음 방송에서는 법문 공양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이 법공덕을 쌓을 소중한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부산 051-241-1047번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 전해주시는 법공덕이 세상을 밝힐 수 있도록 원음 방송의 법문 공양에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물질 문명은 주로 육진 생활에 편리를 주는 것이므로 그 공효가 바로 현상에 나타나기는 하나 그 공덕에 국한이 있으며 도덕 문명은 원래 형상 없는 사람의 마음을 단련하는 것이므로 그 공효가 더디기는 하나 그 공덕에 국한이 없나니 재생 의세하는 위대한 힘이 어찌 물질 문명에 비할 것이며 그 광명이 어찌 한 세상에 그치고 말 것이리요. 원불교 교전 대종경 교의품 32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라디오 전서. 반갑습니다. 라디오 전서 진문진 교모입니다. 어떤 사람은 작거나 사소한 일에도 정성을 들이며 최선을 다합니다. 어떤 사람은 대충 하거나 쉬면서 하기도 합니다. 작은 일을 하찮게 여기면 결코 큰일이 주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큰일이 맡겨져도 잘 해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작은 일을 잘하는 사람이 큰일도 잘한다고 했죠. 늘 마음에 공들이며 작은 일에도 온 힘과 정성을 기울이는 우리 원흥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법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불교 정전입니다.

제4장 좌선법 좌선의 요지. 대범 좌선이라 함은 마음에 있어 망념을 쉬고 진성을 나타내는 공부이며, 몸에 있어 화기를 내리게 하고 수기를 오르게 하는 방법이니, 망념이 쉰 즉 수기가 오르고 수기가 오른 즉 망념이 쉬어서 몸과 마음이 한결같으며 정신과 기운이 상쾌하리라. 그러나 만일 망념이 쉬지 아니한 즉 불기운이 항상 위로 올라서 온몸에 수기를 태우고 정신에 광명을 덮을지니, 사람의 몸 운전하는 것이 마치 저 기계와 같아서 수화의 기운이 아니고는 도저히 한 손가락도 움직이지 못할 것인바, 사람의 육근기관이 모두 머리에 있으므로 볼 때나 들을 때나 생각할 때 그 육근을 운전했으면 온 몸의 화기가 자연히 머리로 집중되어 온 몸의 수기를 졸이고 태우는 것이 마치 저 등불을 켜면 기름이 닳는 것과 같나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노심초사를 하여 무엇을 오래 생각한다든지, 또는 알력을 써서 무엇을 세밀히 본다든지, 또는 소리를 높여 무슨 말을 힘써 한다든지 하면 반드시 얼굴이 붉어지고 입속에 침이 마르나니, 이것이 곧 화기가 위로 오르는 현상이라. 부득이 당연한 일에 육근의 기관을 운영하는 것도 오히려 존절히 하려든 하물며 쓸데없는 망념을 끓이어 두뇌의 등불을 주야로 계속하리요. 그러므로 좌선은 이 모든 망념을 제거하고 진여의 본성을 나타내며 일체의 화기를 내리게 하고 청정한 수기를 불어내기 위한 공부니라. 좌선의 방법. 좌선의 방법은 극히 간단하고 편의하여 아무라도 행할 수 있나니, 자복을 펴고 반좌로 편안히 앉은 후에 머리와 허리를 곧게 하여 앉은 자세를 바르게 하라. 전신의 힘을 단전에 툭 부리어 일념의 주착도 없이 다만 단전에 기운 주에 있는 것만 대중 잡되, 방심이 되면 그 기운이 풀어지나니 곧 다시 챙겨서 기운 주하기를 잊지 말라. 호흡을 고르게 하되 들이쉬는 숨은 조금 길고 강하게 하며 뇌쉬는 숨은 조금 짧고 약하게 하라. 눈은 항상 뜨는 것이 수마를 제거하는 데 필요하나, 정신 기운이 상쾌하여 눈을 감아도 수마에 침노를 받을 염려가 없는 때에는 혹 감고도 하여 보라. 입은 항상 다물지며 공부를 오래하여 수승화강이 잘 되면 맑고 요란한 침이 혀 줄기와 이 사이로부터 계속하여 나올지니, 그 침을 입에 가득히 모아 가끔 삼켜내리라. 정신은 항상 적적한 가운데 성성함을 가지고 성성한 가운데 적적함을 가질지니, 만일 혼침에 기울어지거든 새로운 정신을 차리고 망상에 흐르거든 정념으로 돌이켜서 무의 자연의 본래 면목자리에 그쳐 있으라. 처음으로 좌선을 하는 사람은 흔히 다리가 아프고 망상이 침노하는데 괴로워하나니, 다리가 아프면 잠깐 바꾸어 놓는 것도 좋으며, 망념이 침노하면 다만
망념인 줄만 알아두면 망념이 스스로 없어지나니 절대로 그것을 성가시게 여기지 말며 낙망하지 말라. 처음으로 좌선을 하면 얼굴과 몸이 개미 기어다니는 것과 같이 가려워지는 수가 혹 있나니 이것은 혈맥이 관통되는 증거라 삼가 긁고 만지지 말라. 좌선을 하는 가운데 절대로 이상한 기틀과 신기한 자취를 구하지 말며 혹 그러한 경계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요망한 일로 생각하여 조금도 마음에 걸지 말고 심상이 강거하라. 이상과 같이 오래오래 계속하면 필경 무라의 구분을 잊고 시간과 처소를 잊고 오직 원적 무별한 진경에 그쳐서 다시 없는 심락을 누리게 되리라. 좌선의 공덕. 좌선을 오래하여 그 힘을 얻고 보면 아래와 같은 열 가지 이익이 있나니 경거 망동하는 일이 차차 없어지는 것이요, 육근 동작의 순서를 얻는 것이요, 병고가 감소되고 얼굴이 윤활하여지는 것이요, 기억력이 좋아지는 것이요, 인내력이 생겨나는 것이요, 착심이 없어지는 것이요, 사심이 정심으로 변하는 것이요, 자성의 해광이 나타나는 것이요, 극락을 수용하는 것이요, 생사의 자유를 얻는 것이니라. 단전주의 필요. 대범 좌선이라 함은 마음을 일경에 주하여 모든 생각을 제거함이 예로부터의 통례이니 그러므로 각각 그 주장과 방편을 따라 그 주하는 법이 실로 많으나 마음을 머리나 외경에 주한즉 생각이 동하고 기운이 올라 안정이 잘 되지 아니하고 마음을 단전에 주한즉 생각이 잘 동하지 아니하고 기운도 잘 내리게 되어 안정을 쉽게 얻나니라. 또한 이 단전주는 좌선에만 기뇨할 뿐 아니라 위생상으로도 극히 기뇨한 법이라 마음을 단전에 주하고 옥지에서 나는 물을 많이 삼켜내리면 수화가 잘 조화되어 몸에 병고가 감소되고 얼굴이 윤활해지며 원기가 충실해지고 심단이 되어 능히 수명을 안보하나니 이 법은 선정상으로나 위생상으로나 실로 일거 양득하는 법이니라. 가나선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혹 이 단전주법을 무기의 사선에 빠진다 하여 비난을 하기도 하나 가나선은 사람을 따라 임시의 방편은 될지언정 일반적으로 시키기는 어려운 일이니 만일 화두만 오래 계속하면 기운이 올라 병을 얻기가 쉽고 또한 화두에 근본적으로 의심이 걸리지 않는 사람은 선의 취미를 잘 얻지 못하나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좌선하는 시간과 의두 연마하는 시간을 각각 정하고 선을 할 때는 선을 하고 연구를 할 때는 연구를 하여 정과 해를 쌍전시키나니 이와 같이 하면 공적에 빠지지도 아니하고 분별에 떨어지지도 아니하여 능히 동정 없는 진여성을 체득할 수 있나니라.

네, 원불교 정전 수행편 좌선법을 봉독해드렸습니다. 이어 들으신 성가는 원불교 성가 84장 연불좌선가 한마음 한소리로였습니다. 다음은 대종경 법문을 봉독해드리겠습니다.

18 대종사 선원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은 염라국과 명부사자를 아는가? 염라국이 다른 데가 아니라 곧 자기 집 울타리 아니며 명부사자가 다른 이가 아니라 곧 자기의 권속이니 어찌하여 그런고 하면 보통 사람은 이 생에 얽힌 권속의 정해로 인하여 몸이 죽는 날에 영이 멀리 뜨지 못하고 도로 자기 집 울 안에 떨어져서 인도 수생의 기회가 없으면 혹은 그 집의 가축도 되며 혹은 그 집안의 곤충류의 몸을 받기도 하나니 그러므로 예로부터 재불조사가 다 착없이 가며 착없이 행하라고 권장하신 것은 그리하여야 능히 악도에 떨어지는 것을 면할 수 있기 때문이니라. 19.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평소에 착없는 공부를 많이 익히고 닦을지니 재색 명리와 처자와 권속이며 의식주 등에 착심이 많은 사람은 그것이 자기 앞에서 없어지면 그 괴로움과 근심이 보통에 비하여 훨씬 더할 것이라. 곧 현실의 지옥 생활이며 죽어갈 때에도 또한 그 착심에 끌려 자유를 얻지 못하고 제업의 바다에 빠지게 되나니 어찌 조심할 바 아니리요. 2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근래 사람들이 혹 좋은 묘터를 미리 잡아놓고 거기에 자기가 묻히리라는 생각을 굳게 가지는 수가 더러 있으나 그러한 사람은 명을 마치는 찰나에 영식이 바로 그 터로 가게 되어 그 주위에 인도 수생의 길이 없으면 부지중 악도에 떨어져서 사람 몸을 받기가 어렵게 되나니 어찌 조심할 바 아니리요. 21. 한 제자 무슨 일에 대종사의 명령하심을 어기고 자기의 고집대로 하려 하는지라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작은 일에 그대의 고집을 세우면 큰 일에도 고집을 세울 것이니 그러한다면 모든 일을 다 그대의 주견대로 행하여 결국은 나의 제도나 천도를 받지 못할지라. 제도와 천도를 받지 못할 때에는 내 비록 그대를 구원하고자 하나 어찌할 수 없으리라. 22. 대종사 선원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이 이와 같이 세간의 모든 애착과 탐착을 여의고 매일매일 법설을 들어 정신을 맑히고 정력을 얻어나가면 자신의 천도만 될 뿐 아니라 그 법력이 허공법계에 사무쳐서 이 주위에 살고 있는 미물 곤충까지도 부지중 천도가 될 수 있나니 비하건대 태양 광선이 눈과 얼음을 녹히려는 마음이 없이 무심히 비치건만은 눈과 얼음이 자연 녹아지듯이 사심잡념이 없는 도인들의 법력에는 범부 중생의 업장이 부지중에 또한 녹아지기도 하나니라. 23.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 가운데는 하늘 사람과 땅 사람이 있나니 하늘 사람은 항시 욕심이 단박하고 생각이 고상하여 맑은 기운이 위로 오르는 사람이요. 땅 사람은 항상 욕심이 치성하고 생각이 비열하여 탁한 기운이 아래로 처지는 사람이라. 이것이 곧 선도와 악도의 갈림길이니 누구를 막론하고 다 각기 마음을 반성하여 보면 자기는 어느 사람이며 장차 어찌 될 것을 알 수 있으리라.

오늘 대종경 법문은 천도품 18장에서 23장까지 받들었습니다. 이어 들으신 성가는 원불교 창작성가 고우리의 노래 하늘사람 땅사람이었습니다. 이어서 정산종사 법어를 봉독해드리겠습니다.

54 말씀하시기를 사은이 모두 우리의 복전이로되 불보살들은 국한 없는 세계에 공변된 밭에 세세생생 교화의 종자를 심으시어 사생의 자부요 삼계의 도사가 되시나 범부들은 국한 있는 사사로운 밭에 이욕의 종자를 심어 평생 골몰하되 마침내 별 공효가 남지 않으며 불보살들은 형상 없는 마음밭 농사에 세세생생 공을 들이시어 미래세상 영원히 무루의 복락과 무량한 해를 얻으시나 범부들은 재생명리 등 형상 있는 일에만 공을 들이므로 공을 들일 때에는 실효가 있는 듯하나 떠날 때에는 허망하나니라. 55.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영겁을 통하여 공부하는데 가장 중요한 조건은 서원과 법연이니 서원은 우리의 방향을 결정해주고 법연은 우리의 서원을 이끌어주며 북돋아 주시나니라. 56. 조 전권에게 말씀하시기를 저 과수도 종자가 좋고 땅을 잘 만나고 우로지택이 고르고 사람의 적공이 잘 들어야 훌륭한 결실을 보게 되는 것 같이 사람도 훌륭한 인격을 완성하면은 이 네 가지 요소를 갖추어야 되나니라. 사람은 습관성이 종자가 되나니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마음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게 태어나는 것은 익힌 바 습관의 종자가 각각 다른 까닭이라. 그대들은 각자 각자가 좋은 습관을 들여서 좋은 종자를 창만하기에 힘쓰라. 사람의 땅은 부모, 형제, 사후 등과 회상의 인연이니 이러한 인연을 잘 만나야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을 것이요. 만일 잘못 만나서 바른 지도를 받지 못하거나 옳은 일을 하려 할 때에 반대하고 막거나 설사 그렇지 아니하여도 서원의 종자를 심을 때에 정법 회상이 아니면 좋은 싹을 바라지 못하고 말 것이니 그대들은 좋은 인연을 많이 맺는 데에 전력하라. 사람의 우로는 곧 법의 우로니 자주 성경 현전을 보고 이상사후의 법설도 들어야 마음의 좋은 싹이 잘 자라서 항상 진보할 수 있을 것인즉 그대들은 종종 법의 우로를 잘 받으라. 인격 완성에 있어서 인공이란 곧 자기의 공력이니 사람이 좋은 습관을 가졌고 좋은 인연을 만났고 또 좋은 법설을 들었다 하더라도 각자의 적공과 능력이 들지 않고는 훌륭한 인격을 이룰 수 없나니라. 그러므로 법무가 변하여 부처가 될 때까지 각자 각자가 하나하나 실지의 공을 쌓아야만 성불세중하는 큰 인격을 이루게 되나니라.
57.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이 세 딸을 출가시키며 벼 한 말씩을 주어 보냈는데 몇 해 후에 살펴보니 한 딸은 바로 식량으로 소비하고 가난하게 살며 한 딸은 기념삼아 달아메어두고 그대로 살며 한 딸은 그것으로 종자를 삼아 많은 농사를 지어 잘 살더라는 이야기와 같이 사람 사람이 이 세상에 나올 때에 복과 해의 종자를 다 가지고 나왔으나 과거에 지어놓은 복과 해를 다 소비만 하여 없애버리고 빈천하고 무식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근신하여 방탕은 아니하나 새로운 복과 해는 닦을 줄 모르고 늘 한 모양으로 사는 사람도 있고 끊임없이 복과 해를 장만하여 삼대력을 키우며 복도 그 일부만을 수용하고 그 대부분을 정당한 사업에 써서 그 복이 더욱 쌓이게 하는 사람도 있나니 자기가 타고난 복이라도 남용을 하거나 허비만 하면 복을 덜어 앞길이 볼 것 없는 것이요 심신의 수고와 재물을 아끼지 아니하고 정당한 공부 사업에 힘쓰는 이는 해복이 항상 유여하나니라. 58. 말씀하시기를 신통은 지엽 같고 견성 성불은 그 근본이니 근본에 힘을 쓴즉 지엽은 자연히 무성하나 지엽에 힘을 쓴즉 근본은 자연 말라지나니라. 신통은 성현의 말변지사이므로 대종사께서도 회상을

0: 네, 정산종사법 무본편 54장에서 58장까지 받들었습니다. 이어 들으신 성가는 원불교 성가 79장 오늘도 도를 닦자 일상수행가였습니다. 이어서 대산종사법어를 봉독해 드립니다.
1: 33. 대산종사 원기 59년 8월 천도교 중앙총부를 답방하고 말씀하시기를 소태산 대종사께서 수운 대신사를 큰 선각자라고 하셨고 귀교단과는 늘 심월 상조하고 있습니다. 수운 대신사께서 밝혀주신 사람이 곧 하늘이니 사람을 하늘같이 섬기라는 가르침은 종교계를 크게 깨우치셨으며 전 인류가 받들어 실천해야 할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수운 대신사의 가르침인 성경신 본문을 다시 한번 새기고자 합니다. 성은 늘 한결같이 정성스럽고 거짓 없는 마음으로 살자는 뜻이니 우리는 이 가르침을 받들어 지극히 정성스럽고 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경은 늘 한결같이 공경하고 조심하며 살자는 뜻이니 내가 먼저 공경의 도를 베풀 때 밖으로부터 공경과 복락의 결과가 오게 될 것입니다. 시인은 정법을 늘 한결같이 믿고 체받는 마음으로 살자는 뜻이니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항상 믿음이 바탕되어야 사람다움을 유지할 수 있고 영생을 통해 참다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부는 전성과 후성이 서로 이어 전하는 신법이라 오래 계속하면 자연히 무량한 복록과 수명과 지혜를 얻을 것입니다. 이에 우리 두 교단부터 가까운 형제로서 융화하고 나아가 세계 종교의 화합과 전 인류의 평화가 이룩되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34.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현무경에 천지의 허물을 받음이 선의 포태라 함은 선은 도교를 말함이요 포태는 단전주 선법을 말함이라. 이는 과거 음시대 최고의 정신수양법으로 노자께서도 80년을 선지 포태하셨다는 뜻이니라. 또한 천지의 정멸을 받음이 불의 양생이라 함은 고요한 가운데 빛이 나는 대적광전, 즉 천지의 정멸을 받아 부처를 양성한다는 뜻이니라. 그리고 천지의 조서를 받음이 유의욕대라 함은 육아에서 천지의 조서를

받아 입신 출세한다는 뜻이므로 천지의 조서를 받으려면 공명정대하고 청렴결백해야 하나니 수많은 사람 가운데 누가 그 조서를 받을 것인지 생각해보라. 35. 대산종사 원기 64년 7월 천도교 용담성지를 참배하고 말씀하시기를 성현들은 혼자 다니지 않고 앞뒤로 발맞춰 다니므로 수은 대신사께서 이 땅에 오셨고 해월신사께서 그 법을 이으셨나니 두 분의 신의와 정의는 소태산 대종사와 정산종사 같으니라. 수은 대신사와 해월신사를 이 땅에 내시고 대종사와 정산종사를 내신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요 이 나라에 복조가 있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대종사 일이 수은 대신사 일이요 부처님 일이며 부처님 일이 수은 대신사 일이요 대종사 일이므로 천도교만 5만 년 운수 받는다 하지 말고 원불교가 잘 되는 것이 천도교가 잘 되는 것으로 알아야 대신사와 대종사의 행적을 만대에 꿰뚫어 보게 되리라. 우리 모두가 동귀일체이므로 이 어른을 숭배하고 이 성지를 참배하나니 우리가 오랜 세월을 기다려서라도 이 땅에 세계 종교연합기구를 탄생시키고 세계 훈련장소를 만드는 것이 수은 대신사와 해월신사의 뜻이요 대종사와 정산종사의 뜻이요 공자와 노자와 부처님과 예수님의 뜻이니라.

라디오 전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은혜를 발견하고 보은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 감사합니다.

교산 이성택 교무의 대종경 공부. 오늘도 대종경 공부와 함께 법설에 녹아 있는 은혜로운 기운으로 마음 공부하는 시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0: 이런 집중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해나가는 것이 뭔가면요, 수양력을 얻는 빠른 방법이다 하는 것을 수행품 2장에서 이제 말씀을 하고 그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이 수양력 얻는 빠른 방법이에요. 두 번째 이제 그 대목에서 이제 말씀을 이제 지금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요, 이제 동하고 정하는 사이에 연구력 얻는 빠른 방법.
1: 연구력.
0: 자, 연구력 얻는 빠른 방법. 그걸 이제 몇 가지로 또 말씀을 하신가 하면 다섯 가지로 지금 연구력 얻는 방법 말씀을 지금 하십니다. 첫째는 이제 연구력을 어떻게 얻으려는가 하면요, 인간 만사에, 연구력 얻는 방법, 인간 만사에 그 일 그 일을 하면서 그 속에서 아르마리를 얻도록 해라. 첫째, 아르마리. 일,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입니까? 사. 이 사 속에는 뭐가 들었습니까? 이치가 들었어요. 사 속에는 반드시 이치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말하는 아르마리라고 하는 것은 사, 일, 일 속에 들어있는 이치를 파괴내는 거예요. 일 속에 들어있는 이치를 파괴낸다. 그래서 일을요, 일로만 하면은, 일을 일로만 하면은 절대로 연구의 힘이 쌓이지질 않습니다. 일 속에 반드시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 이치가 들어있는 것. 그래서 그 일 속에 들어있는 이치를 파괴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뭔가 하면요, 연구력 얻는 빠른 방법의 첫째다, 이렇게 지금 제시를 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이게요 지금 이제 이게 엄청난 지금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얼른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요, 아까 이치가 들어있다 그랬죠? 이치가 들어있는데 그러면 그 이치가 뭐냐? 그 이치가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일 속에 들어있는 이치는 뭐를 말하는가 하면요, 대소유무예요. 대소유무. 그렇죠? 대소유무의 이치가 그 일 속에 들어있는 거요. 지금 모두 뭔 일하는 사람들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봅니다. 일하는 사람들 이렇게 이제 보면은요, 뭐가 대 본질인가? 본질인가? 이걸 파악을 못하는 경우를 보면은 엄청 깝깝해요. 대자리가 뭔가? 본래자리가 뭔 일이 하나 딱 생겼잖아요. 생겼으면은요, 그 일 속에는 반드시 뭔가 하면 대수유무 이치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 자리가 뭐냐, 대자리가 뭐냐 하는 것을 파악을 하고 그 일을 하는 거하고, 대자리를 모르고 그 일을 그냥 해나가는 거하고 하는 것은 같은데 질은 다르죠. 안 그렇습니까? 질이 달라버린다 이 말이죠. 일을 똑같은 일을 해요. 하지만도요, 그 하는 일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말이죠, 같은 값이면은 질이 향상된 그런 일을 해야지, 저 가치 없는 그런 일을 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아르마리를 얻는다고 하는 것은 그 일 그 일 속에 들어있는 대소유무 이치를 파악해가지고 근본을 알아서 근본에 힘쓰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그 일이 말입니다, 뜻있는 일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일상생활 속에서 모든 일을 해나가면서 말이죠, 아르마리를 얻어가지고 이 근본 자리를 알아서 진리의 첫 자리를 항상 그 속에서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그 노력들을 우리가 이제 해 가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그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스승이나 동기와 더불어서 의견 교환해라. 이게 의견 교환. 이거 가끔 하십니까? 의견 교환요. 이거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뭘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으면요, 그 알은, 그 아르마리가 이게 맞는 건가, 안 맞는 건가? 감정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죠? 감정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게 뭔 정책을 하나 입안하고 수립하는 데 있어도 이제 자 시를 운영하고 국가를 운영하고 하는 지도자들 아니십니까? 뭔 정책을 하나 딱 지금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그 한 얘기가 말이죠. 이것이요 감정을 확실하게 받아갖고 받는 것과 받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나는 대로 이게 옳은 거다 자기가 판단하는 옳고 그름에 집착되어 버리면은 자기 개인의 옳고 그름에 집착되어 버리면은 그것은 뭔가 하면 개인적인 사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견을 우리는 넘어서야 되거든요. 넘어서는 것이 뭔가 하면 공견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스승과 동지에게 말이죠 의견을 교환해 가지고 맞는가 맞지 않는가 이걸 뭔가 하면 항상 검증을 해야 돼요. 계속 해나가야 돼요. 이래지만이 올바른 리더가 되는 것이고 올바른 지도자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근데 이거 실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결정한 것이 최고야 이런 생각들 많이 하죠. 우리가요 이렇게 사는 걸 보면요 알아요. 이렇게 보면요 그 지금요 자기의 그러니까 그게 독단이죠. 독단 아닙니까? 그 독단에 사로잡혀 있으면서 내가 독단에 사로잡혀 있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는 못해요. 인식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거든요. 자, 우리말입니다. 뭔 일 하나 선택할 때 스승이나 동지에게 의견 교환을 통해 가지고 같이 상호 사견이 아닌 공견을 만들어가는 이런 지혜의 처사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나가자. 대종경 이 대목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제 이런 말씀을 제가 이제 그 드립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요, 보고 듣고 생각하는 가운데 말이죠. 의심나는 대목이 있으면은 이 연구의 순서를 따라서, 이제 연구 순서를 따라서 연구 순서를 따라서 연구를 해나가거라.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거 뭔가 하면요, 이 대목은요, 문제는 뭔가 하면요, 의심을 실제로 가지느냐, 가지지 않느냐가 문제예요. 의심이 납니까? 일상생활 속에서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계속 하루하루 지나고 살잖아요. 살면서 자기가 일을 처사를 합니다. 하는데 내가 하는 이 처사가 맞느냐 맞지 않느냐 하는 의심을 한 번씩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의심을 하는 사람은 말이죠 연구력이 진작될 거예요. 높아진다 이 말이죠. 근데 그냥 관행적으로 한다. 이 관행이 무섭습니다요. 관행이요. 관행대로만 하면은요 절대로 새로운 분야에 도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관행대로만 하면은요 새로운 분야에 도전이 안 돼요. 그러면 새로운 분야에 도전이 안 되면은 결국은 뭔가 하면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할 수가 없죠. 그렇죠?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요 관행대로만 그냥 하면은요 새로운 분야에 도전이 안 되고 그거 하면은요, 인간은요, 개척의 역사를 이끌어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나이가 먹었습니다. 나이가 제가 먹었지만도요, 제가 계속해서 내 인생의 새로운 분야를 내가 개척하거든요. 그 개척하는 것이 뭔가 하면 이 강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의를 통해 갖고 내가 지금 새로운 분야를 계속해서 제가 연마하잖아요. 연마해 갖고 지금 강의로 하잖아요. 하면서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 하는 결심을 다짐을 하죠. 이런 것이 바로 뭔가 하면요 그 사람이요 새로운 분야에 도전을 하면서 발전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이다 이 말이죠. 자 이제 이것이 이제 연구력에 이제 이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제 의미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 네 번째는요 이제 우리 경전 법규 연습하기를 힘쓸 것. 이제 경전 법규. 이 책 가까이 해야 됩니다. 생활 속에서요. 아, 여기 있으면 보시지 마시고, 여기 오시면 보시지 마시고, 아이고, 이제 하나 갖다 놓으셔야겠네. 자, 그래서요, 이게 말이죠. 경전 법규를, 이 경전을요, 항상 우리가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책도, 저도요, 사는 데입니다. 한달 지나면은요, 책이 저한테요, 한 너댓 권은 들어와요. 뭔 책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 건 모르겠어요. 지금요, 제 응접실에 말이죠. 한 너댓 권 지금 쌓여 있어요. 근데 그것도 또 이제 좀 이따가 이쪽은 이제 치워야 돼요. 자, 그렇게 책이 지금 계속 쌓여진다니까요. 그래서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봐야 될 책들이 계속 쌓이잖아요. 근데 그 많은 책들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뭔가 하면요. 우리의 경전이에요. 책들 중에서 가장 소중한 책은 뭔가 하면 우리의 경전이다 이 말이죠. 원불교 교전. 제가 이 대종경 강의하면서 얘기했죠. 나머지는 다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참고 경전. 참고 경전이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정전 대종경 원불교 교전 이 책은 말이죠. 기본 교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 놓고 계속 보면서 경전 법규를 계속 연습해 나가야지 이 뭔가 하면 연구력이 생긴다. 아시겠죠? 그렇게 되겠죠? 예. 제가 옳은 말만 합니다. 이제 공자 말씀만 해요. 자, 이제 그렇게 이제 지금 우리가 하자면서. 그 다음에요. 경전 법규 연습하기를 다 마친 사람은 어느 정도 이제 경전 법규를요. 제가 며칠 전에 전북대학교 공심여학이라고 하는 그 학교를 운영하는 이제 우리 그 원불교 교도들이 있었어요. 전북대학교 학생들이에요, 모두요. 아, 이제 그 교도들이 공심여학을 할때 제가 서운관에 사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감하니까 학생들 제가 많이 이제 있을 때 우리가 그 이제 보험미 그 실천해야 되잖아요. 보험미 실천하고 보험금 우리가 얼마씩 내죠? 그 보험금 내는데 내가 이제 학생들에게 어떻게 실천금 저 카메라 그 이게 하면 저그 필름통 있죠? 그거를 학생들에게 한 개씩을 나눠줬어요. 그 나눠주고 거기다가 하루에 100원씩을 동전 있잖아요. 갖다 집어넣어라. 그러면 한달 되면은 한 300이나 이렇게 쌓일 거 아닙니까? 아, 3,000원 정도 쌓일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걸다 모아가지고 어디다 갖다 줬는가 하면요. 공심여학에다 갖다 줬어요. 그 공심여학 하는 거기다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요. 지금도 나를 잊지 못해요. 자기들 도와줬다고. 그러고는요. 제가요. 아따, 거창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때 베풀었던 것들 지금 대접받는 거요. 그러고는요. 지금 자기들이 제가 그때 그렇게 해준 것이 잊지 못한대요. 그런 게 이제 이렇게 내가 뭔 얘기 하다가 그리 갔는가 모르겠네. 지금 아 그렇게 이제 그렇게 이제 지금 하거든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이게 경전 법규를 대충 이제 마치고 나면은요 그게 이제 다음에 뭘 한가 하면 과거의 선현들의 책들을 그 책들을 말이죠. 그거를 말이죠. 공부를 해라. 그래서요 지금 이제 그런 대종경에 그런 말씀 대종사님께서 하셨잖아요. 성인이 오기 전에는 진리가 어디에 있다 그랬습니까? 하늘에 있다. 성인이 오면은 진리가 어디에 있죠? 성인에게요. 성인이 가면은 진리가 어디에 있다 그랬죠? 정전에 있다. 경전에 있다. 자, 이게 착착 나오잖아요. 그게요. 이 지금요. 과거 선천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말입니다. 해놨던 그 경전들 있지 않습니까? 그 경전들을 우리는 같이 연마해라. 그러니까 대종사님 이런 걸 보면은요, 우리 경전에만 국집되지 않았죠? 완전히 터버렸죠? 마인드를 터버렸다 이 말이죠. 과거 선천시대의 모든 종교들은요, 자기 경전에 국집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원불교를 열으시면서 당신의 경전이 기본이고, 그다음 나머지는 다 참고 경전으로 그것을 공부하거라. 하는 일은 물로를 이 지금 대종경 서품 2장에서 지금 열어주시는 것이죠. 멋지죠? 감사합니다.

교산 이성택 교무의 대종경 공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음 공부로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WBS 원음방송 캠페인 음식물을 낭비하지 맙시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있을지 모릅니다. 한쪽에선 음식물이 넘쳐나고 또 다른 쪽에선 먹을 것이 부족하니 우리들이 얼마나 이기적이며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아닐까요? 우리 주변의 크고 작은 식당엔 여전히 풍성한 식단들로 넘쳐납니다. 먹고 남은 음식 찌꺼기가 쌓이고 또 그것을 치우느라 얼마나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까? 음식을 필요한 양만큼 준비하고 항상 이웃을 돕는 마음을 가집시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자녀가 아무리 효도한다 하여도 부모가 그 자녀 생각하는 마음을 당하기 어렵고 제자가 아무리 정성스럽다 하여도 스승이 그 제자 생각하는 마음을 당하기 어려우리니 만일 제자가 스승 신봉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스승이 제자 사랑하고 생각하는 마음의 반만 되어도 가히 그 법이 건네게 되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신성품 9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오늘은 여름 내내 늘어졌던 낮의 길이가 밤과 같아지는 추분이라고 하죠. 이제 앞으로는 밤이 점점 더 길어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왠지 모를 아쉬움도 살짝 느껴지는데요. 그만큼 이 해가 떠 있는 시간을 더 야무지게 알차게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이 아침을 맞이하는 자세부터 달라져야겠죠? 왜 시작이 좋으면 끝이 좋다고도 하고요.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도 있으니까요. 앞으로 점점 짧아질 이 시간, 시작부터 아주 멋지게 출발해보는 건 어떨까요? 9월 23일 수요일 특별한 아침 정해납니다.

0: 화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명령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곧 추석이래요. 올 추석엔 저와 함께 채우러 가시죠. 우리 가족 건강한 기운 가득 채우러 정관장으로 추석엔 건강 운 좋게 정관장을 선물하세요. 정관장
3: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2: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3: 오늘은 저에게 선물하려고요.
4: 엄마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려고요.
5: 할아버지 생각이 나서요. 별일은 없는데 그냥요.
6: 왜 꽃을 사시나요? 이유가 꼭 있어야 할까요? 나를 위해, 소중한 사람을 위해 평범한 하루도 특별하게 만드는 꽃 한 송이.
4: 엄마, 여기 꽃.
7: 고마워.
6: 오늘 귀갓길, 꽃 한 송이 어떠세요? 여러분의 일상에 행복을 더하는 일,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하겠습니다.
8: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9: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0: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9월 2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첫 곡은 스트레이키즈의 Run It 듣고 왔습니다.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게 1년에 딱 두 번 있죠. 바로 춘분과 추분인데요. 오늘은요, 그동안 더 길었던 낮이 밤과 같아지는 추분입니다. 이 해가 떠있는 시간으로도 계절의 변화를 실감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점점 줄어들 이 시간 동안 아침을 더 기분 좋게 특별하게 시작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늘 이 자리에서 열심히 여러분을 또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2시간 함께해 주실 거죠? 듣고 싶은 노래들, 하고 싶은 얘기들 듬뿍 담아서 오늘도 놀러와 주세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 담긴 글 100원 드는 샵 8970, 우물정 8970번 문자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카카오톡 채널로도 저희랑 친구 맺으시고 1대1 참여를 통해 글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2부에는 여러분의 신청곡 쌩하니 배송해드리는 신청곡 왓짜염 코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아침 나는 듣고 싶은 노래가 잔뜩 있다 하시는 분들 부담 없이 저희에게 신청해 주세요. 듣고 싶은 노래 세 곡까지 쭉 묶어서 7시 30분 전까지 신청해 주시면 2부에 바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희로님이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네요.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꽉 찬 둥근 보름달처럼 풍성하고 알찬 한가위 보내시고 일교차 큰 날씨에 건강 잘 챙기세요 라고 하시면서 글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요, 벌써 어느새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문희로님 말씀처럼 꽉 찬 둥근 보름달처럼 풍성하고 알찬 한가위들 보내시길 바랄게요. 주변에 요새 감기 걸리신 분들 많고 코로나에 독감에 다 유행이라서 많이들 모이시는 시기라 걱정이 좀 되기는 하는데 건강도 잘 챙기시길 바랄게요.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당분간 마스크 챙기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6027님, 여름엔 해가 길어서 늦게까지 밖에 있어도 부담이 없었는데 이제 점점 밤이 길어지겠군요. 하하하, 더 부지런히 낮 시간을 보내야겠어요 라고 하시며 글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요, 이제 저도 깜깜한 새벽에 출근할 준비를 좀 해야겠습니다. 이게 그 낮이 길어지고 아침이 빨리 시작되면서 좋았던 게 새벽에 출근하면서도 세상이 환하니까 좀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좀 깜깜할 때 출근할 마음가짐을 준비를 좀 해야겠습니다. 백두경님, 연아씨 바쁘지만 인사는 해야죠. 맛난 거 많이 드시고요. 가족분들과 행복한 명절 보내세요. 저는 내일까지 음식 주문받은 거 해드리고 쉴 것 같아요 라고 하시면서 글 보내주셨어요. 아유, 백두경님의 솜씨로 아주 풍성한 추석 연휴를 보내실 분들이 많이 계시겠군요. 바쁘신데도 또 명절 인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풍성한 한가위 되시고요. 건강하고 맛있는 거 많이 챙겨 드시고요. 좋은 일들도 많이 생기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보름달 보고 소원 비는 거 잊지 않아야겠어요. 아, 이게 진짜 점점 달이 차오르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밤에. 나몰라 패밀리 피처링 VUS 김경록, 태인 사랑해요 준비했고요. 이어서 일락 브랜뉴데이 체린 편한 사람이 생겼어까지 두 곡 듣고 옵니다.

남몰라 패밀리 김경록 태인의 사랑해요 일락 브랜뉴데이 체린 편한 사람이 생겼어 두 곡을 듣고 왔고요. 7시 18분 57초 지나고 있습니다. 신복수님이 반가운 아침입니다. 추석 명절이 다가왔네요. 이번 추석엔 몇 년 만에 우리 가족이 모처럼 다 같이 얼굴 볼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큰아들은 제주에서 왔고요. 서방님은 오늘 오시네요. 가족분들께서도 풍성한 추석 명절 보내세요 라고 글 주셨어요. 이 명절 이런 느낌이 진짜 좋죠. 온 가족이 오랜만에 얼굴을 맞이하고 뭐 이게 좀 기회가 닿아야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신복수님 벌써부터 막 뭐 먹을지 리스트 싸우고 계시는 거 아닐까 싶은데 뭘 먹어도 맛있긴 하겠지만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요. 좋은 추억도 많이 쌓으세요. 트리플S의 노래입니다. 베이비 플라워.

0: 이상한 포즈 스냅시
1: 트리플 S의 베이비 플라워, 키키의 팝 오브 전해드렸고요.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부 끝곡은 이창민이에요. 모먼트 전해드리고 2부 준비해서 올게요.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불보살 성현의 큰 정신도 온전한 한 생각이 모이고 모인 것이라. 무엇이나 합하면 큰 것이요 거기에서 큰 위력이 생기나니라. 그러므로 남다른 경륜으로 남다른 사업을 뜻하는 사람은 반드시 먼저 단결의 위력을 통찰하고 그 대의를 체득하여 단결의 실현에 노력하나니 우리의 급선무는 단결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공도편 33장 법문입니다.

0: 계절에 맛보세요.
1: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2: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곧 추석이래요. 올 추석엔 저와 함께 채우러 가시죠. 우리 가족 건강한 기운 가득 채우러 정관장으로. 추석엔 건강 운 좋게 정관장을 선물하세요. 정관장.
3: 안전하는 오늘부터.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일어났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2: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2: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 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 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정인의 미워요 2부 첫 곡이었습니다. WBS 원음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9월 23일 수요일 함께하고 계세요. 2부 잠시 후에 낸시 인천곡 왔죠. 오늘도 우리 가족분이 골라주신 노래 쌩하니 배송해드릴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출발할게요. 1삼아빠님은 이젠 이불 밖이 위험해질 때가 됐어요. 하하, 요즘 제가 그래요. 이불이 살랑살랑 타는 느낌이 좋아서 늦게 있나요? 늘 건강 조심하시고 따숩게 잠자리 하시고 맛난 거 드세요. 오늘도 재미있는 하루 보내세요. 라고 하시면서 글 보내주셨습니다. 아, 진짜 요새 아침 저녁으로는 바람이 좀 설렁설렁 불고 한낮에는 또 낮 기온이 꽤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인지 저녁에 창 열어놓고 바람 싹 불 때 좀 보들보들한 이불 싹 덮고 있으면 그게 그렇게 포근하고 안락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불 밖이 위험해지는 시기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예 아침에 발을 내려놓기가 쉽지가 않네요. 7558님, 연아님 풍성한 한가위 보내세요. 보내주셨어요. 7558님도요, 풍성한 한가위 보내세요. 몬스타엑스입니다. 매직.

매일매일 신속 정확하게 새별처럼 빛나는 고객님의 신청곡을 로켓타고스 빠르게 배송해드릴게요.

반갑습니다. 특가점 고객님, 고객님만을 위한 단 하나뿐인 음악배송. 평일 오전 7시 30분까지 세 곡의 신청곡을 보내주시면 주문 즉시 도착 보장 바로 배송해드립니다. 오늘 아침 뒷번호 4459 고객님께서 아침에 출근할 때 차에서 딸내미랑 잘 듣고 있어요. 내일부터 추석이네요. 추석이 마냥 즐겁지만은 않지만 힘내보아요. 왕년의 오빠들 노래 신청해요 라며 보내주신 부활 네버엔딩 스토리 신승훈 처음 그 느낌처럼 김원준 모두 잠든 후에 세 곡의 노래가 지금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4459 고객님 신청곡 왔죠?

신청곡을 짜요. 오늘은 4459님께서 왕년의 오빠들 노래를 신청하신다며 골라주셨어요. 부활 네버엔딩 스토리 신승훈 처음 그 느낌처럼 김원준 모두 잠든 후에까지 세 곡을 배송해드렸습니다.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오늘 수요일이니까요. 잠시 후 3부에는 동해동해 채채차 여러분과 귀여운 동요 함께 만나볼게요. 2부 끝곡 세이수미예요. Around You.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3: 오늘의 바다는 내일의 기회를 열고 청년의 도전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듭니다. 모두의 꿈이 시작되는 곳, 대한민국 첫 번째 해양수도 부산 울산 경남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4: 지금 방송광고라는 부메랑을 던져보세요. 소비자를 향해 정확히 날아가는 광고, 힘차게 돌아가는 경제, 부메랑처럼 다시 기업의 이익으로 되돌아오니까요. 방송광고, 경제에 큰 힘이 됩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5: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통달하고 망념이 없어지면 이것이 곧 다시 없는 낙원이니 처지에 편안하면 몸에 욕됨이 없고 원리를 미리 알면 마음이 항상 한가하리라. 망념이 끊어지면 천진이 나타나나니 이렇게 일심이 되면 낙원이 무궁하리라.

0: 정산정사 법어 원리편 59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0: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 MG생활금고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으쌰으쌰!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으쌰으쌰! 저 조정석과 MG생활금고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으쌰으쌰! MG생활금고보험.
2: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사과가 달콤하게 물을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5: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6: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곧 추석이래요. 올 추석엔 저와 함께 채우러 가시죠. 우리 가족 건강한 기운 가득 채우러 정관장으로. 추석엔 건강 운 좋게 정관장을 선물하세요. 정관장.
7: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안전.
1: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2: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3: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4: 밤은 어둡고 멈춰 있다?
5: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6: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9월 23일 수요일 함께하고 계세요. 수요일 3부가 시작됐고요. 수요일에는 동해동의 최차차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귀여운 동요 한 곡과 퀴즈 풀어볼게요. 잠시 후에 잘 들어보시고 딸랑 종소리가 들리는 구간에 어떤 말이 들어갈지 정답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 남긴 글 100원 드는 샵8970 오물정 8970번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카카오톡 채널로 친구 추가하신 후 1대1 참여를 통해서 글 보내주세요. 이종덕님께서 연하님도 추석 명절 잘 보내세요. 늘 상큼한 목소리로 아침을 기분 좋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주셨는데, 이종덕님 매일 아침 이 수많은 채널 가운데 우리 특가정에 놀러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이종덕님도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1583님 밭에 물 주고 왔더니 아침부터 땀이 줄줄 흐르네요. 오늘은 마지막 추석 장보러 나가요. 내일은 음식 지옥이네요. 그래도 해야겠죠. 나 아니면 해줄 사람도 없는데. 연하님도 추석 잘 지내고 만나요 라고 하시면서 글 보내주셨어요. 아유, 많이 고생이 되시겠는데, 근데 또 그걸 또 얼마나 맛있게 가족들이 먹겠어요. 1583님 많이 1583님을 도와주시는 분들이 주변에 계셨으면 좋겠는데, 혼자 하는 거랑 또 여럿이 하는 거랑 또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쵸? 아무튼 이래저래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랄게요. 추석 잘 지내고 또 배어 1583님. 하우스 룰즈 해피데이즈 전해드리고 오늘의 동요 만나봅니다.

급격하게 메말라가는 세상, 동심을 잃어버린 채 마냥 걷고 있는 일상. 오늘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뒤를 한번 돌아볼까요? 순수했던 어린 시절, 그때의 날 만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태가정이 준비한 잃어버린 동심찾기 프로젝트 동이동요 채차차 바로 만나보죠. 다같이 박수 세번 시작!

덩이덩이 채채차 오늘 만나본 곡은 임형훈 작사, 임부웅 작곡의 동요 고추잠자리였습니다. 1988년 제6회 MBC 창작동요제에서 발표된 곡이었어요. 오늘 노래 중간 부분에 딸랑 종소리 들린 부분 들으셨나요? 빨간 땡땡 되어 날아가거라. 빨간 땡땡 되어 날아가거라. 빨간 땡땡 되어 날아가거라. 땡땡에 들어갈 말은 과연 무엇일까요? 보기 나갑니다. 1번 먼지, 2번 봉지, 3번 편지, 4번 신문지. 1번 먼지, 2번 봉지, 3번 편지, 4번 신문지.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드는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번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카카오톡 채널로 정답 보내주세요.

덩이덩이 채채차 오늘은 임형훈 작사, 임부홍 작곡의 동요 고추잠자리 만나보고 있습니다. 1988년도에 나온 동요였어요. 오, 이 노래 기억하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자, 이 가운데서 오늘 딸랑 종소리가 들린 부분입니다. 빨간 땡땡 되어 날아가거라. 빨간 땡땡 되어 날아가거라. 빨간 땡땡 되어 날아가거라. 땡땡에 들어갈 말은 과연 무엇일까요? 1번 먼지, 2번 봉지, 3번 편지, 4번 신문지. 1번 먼지, 2번 봉지, 3번 편지, 4번 신문지.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드는 샵 8970, 오물정 8970번 카카오톡 채널로 정답 보내주세요.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시자 사례기를 우리 회상을 과거 회상의 한 종파로 아는 이가 있나이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과거 부처님께서 바라문의 교리를 인순하신 점이 있고 예수께서 구약을 연언하시었으되 불교나 기독교를 과거의 한 종파라 하지는 않나니라. 또 사례기를 과거 교법과 우리 법과의 관계는 어떠하나이까.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주로 창조하시고 혹 혁신 혹 인용하셨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경의편 39장 법문입니다.

0: 아입니다.
1: 예.
2: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곧 추석이래요. 올 추석엔 저와 함께 채우러 가시죠. 우리 가족 건강한 기운 가득 채우러 정관장으로. 추석엔 건강 운

0: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일어났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2: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3: 밤은 어둡고 멈춰 있다?
4: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 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 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박효신 가을 편지 4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WBS 원음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9월 23일 수요일 함께하고 계세요. 오늘 임영훈 작사 임부웅 작곡의 동요 고추잠자리 만나봤습니다. 깊어가는 가을의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곡이었는데요. 이 노래 중간 부분에 빨간 땡땡 되어 날아가거라 라는 가사에서 딸랑 종소리가 들렸고요. 땡땡에 들어갈 단어를 맞춰주세요. 문제가 나갔습니다. 박정현 편지할 임백천 마음에 쓰는 편지, MC몽 린 너에게 쓰는 편지, 브로콜리 너마저 편지 전해드렸는데요. 정답 같이 들어볼게요.

오늘의 정답은 3번 편지였습니다. 5810님 3번 편지 쓰기 딱 좋은 계절이에요. 독서의 계절이기도 하고요. 6993님 3번 편지 노래에도 가을 편지 있잖아요. 편지 써본 지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요. 요새 글씨를 손글씨 쓸 일이 잘 없어서 글씨를 쓸 때마다 좀 어색하더라고요. 2115님 정답 3번 나도 남편한테 편지 받고 싶어요. 정은희님 3번 편지 예전에 편지 써서 내 마음을 전하고 편지를 기다리며 설레던 추억이 있었죠. 0082님 1번 출근길에 문자 보내요. 연휴 전날이라 그런가 차가 많이 막히네요. 오늘 하루도 파이팅합시다 하셨는데 1번 먼지 땡! 1132님 정답 편지입니다. 예전에 시골집 마당에는 빨갛게 익은 고추가 널려있고 그 위로 빨간 고추 잠자리가 많이 날아다니던 모습이 떠오르네요. 9016님 정답은 3번 편지입니다. 내일부터 명절 연휴 시작이네요. 벌써부터 정신이 없을 듯한 연휴 기간이지만 다들 명절 증후군 없이 잘 지내셔요 라고 8928님 3번 편지 가을이라 손편지 쓰기 딱 좋은 계절이네요 해주셨고요. 3634님 정답 편지 처음 듣는데 너무 좋아요. 하늘은 높고 제 마음은 넓고 병원 진료 가는 날인데 좋네요. 3097님 편지 추석이 다가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엄니한테 편지 한번 보내고 싶은 날이네요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정답 보내주신 분 가운데 당첨되신 분 두 분이에요. 뒷번호 2102님 편지 6살 유치원 다니는 채빈이랑 아침 등원길에 문제 맞추면서 듣고 있어요. 채빈이가 편지래요. 좋은 방송 늘 고맙습니다 해주셨어요. 오 채빈 양 네 채빈 양이겠죠. 채빈 양 편지 정답 맞췄습니다. 당첨도 되었어요. 오늘도 유치원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요. 7406님 정답은 편지입니다. 출근하면서 특별한 아침 듣고 있어요. 특별한 아침에서 동요 들으면서 퀴즈 푸니까 어릴 때로 돌아간 기분이에요. 동요를 들으니 어릴 때 왜 나는 동요제를 참여해보지 못했을까라는 아쉬움이 남네요. 아 이렇게 흘러가셨다고요? 그래요. 자 2102님 7406님 두 분은 지금 바로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드는 샵 8970번으로 성함, 주소 보내주세요. BB의 편지 함께 할게요.

아아아아 전해드립니다.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만한 정부 정책부터 놓치면서 원한 알짜배기 정보와 꿀팁, 그리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때마다 펼쳐지는 축제 소식까지 모르면서 네 꼼꼼히 챙겨가세요.

오늘은 추석 연휴에 문 여는 병원과 약국에 대한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에도 응급의료체계는 24시간 가동되고요. 병원 및 의원과 약국은 하루 평균 8,294곳이 문을 엽니다. 연휴 기간 동안 가벼운 증상이 발생하면 가까운 동네 병의원을 우선적으로 방문하고요. 중증 질환이 의심되면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서 상급 의료기관으로 신속하게 옮겨갈 수가 있는데요. 단, 호흡곤란이나 갑작스러운 팔다리 저림, 혀가 마비돼서 말하기 어려운 경우와 같은 중증 질환에 흔히 동반되는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면 곧바로 119에 신고해 주세요. 연휴 기간 문을 여는 병원 및 의원과 약국에 대한 정보는 응급똑똑 앱을 비롯해서 응급의료정보 제공 앱, 중앙응급의료센터 이젠 누리집과 지방정부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번 또는 시도 콜센터 120번으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응급똑똑 앱에서는 입력한 증상을 바탕으로 응급실 방문이 필요한지 판단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서 미리 설치하시고 이번 연휴에도 건강하게 또 안전하게 보내시길 바랄게요. 오늘은 추석 연휴에 문을 여는 병원과 약국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어요.

0: 퍼플키스의 도레미 전해드렸어요. 오늘 전해드립니다에서는 추석 연휴에 문 여는 병원과 약국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게 연휴가 시작되면 혹시라도 아플까봐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연휴 기간에도 병원, 의원, 약국 하루 평균 8,294곳이 문을 열고 이 응대를 할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도 이왕이면 병원 갈일 없게 건강하게 잘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실 때는 응급똑똑 앱, 응급의료정보제공 앱, 그리고 중앙응급의료센터 이젠 누리집, 지방정부 누리집, 혹은 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번 또는 시도콜센터 120번으로도 상담하실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에서 준비하고 있는 선물입니다.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한 세트, 김에도 1등급이 있다. 광천별 식품에서 프리미엄 별맞기 만박스, 김경호 박사가 만든 마스크팩, 린젤 마스크팩,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광 한방 생활건강에서 목앤모과 사탕, 애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순환 기업 주식회사 미르라이프에서 치약과 비누, 장건강과 체중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미노바이오텍의 신제품, 동페인 유산균 한 박스 준비하고 있습니다. 9월 23일 수요일에 함께한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오늘 끝곡 그냥 닥터 심슨 사랑하기 좋은 날 전해드리고요. 전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에 다시 올게요. 여러분, 당신의 일상은 언제나 특별합니다.
1: Yeah. 아, 전화했다. 널 사랑하기에 딱 좋은 날 더 설레게 하는 건 이탈 좋은 밤 다른 건 사실 다 핑계였어 날씨와 바람 지나치는 사람들의 마침표를 찍은 마지막 사람 그게 누굴까 그래 너도 잘 알고 있잖아 두 말하면 잔소리 같아서 너의 손을 잡고 있잖아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3: 내가 똑똑하게 선택하고 나의 가능성을 알아봐준 고마운 중소기업. 무한한 잠재력. 우리 부산을 움직이는 작지만 큰 힘. 중요한 기업, 소중한 기업. 저는 중소기업으로 출근합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4: 쉿! 나만 알고 싶은 우리 동네 작은 가게들 하나쯤 있다면 그 가게 마음껏 이용하고 응원해주세요. 동네 가게를 이용할수록 우리 경제가 살아나니까요. 세상 가장 쉬운 응원. 같이 가요. 작은 가게로. 부산방송광고발전협의회.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저 해가 오늘 비록 서쪽 하늘에 진다고 해도 내일 다시 동쪽 하늘에 솟아오르는 것처럼 만물이 비록 이 생에 죽어간다 해도 죽을 때에 떠나는 그 영식이 다시 이 세상에 새 몸을 받아 나타나게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천도품 9장 법문입니다.
1: 이 말씀은 청학교당 정혜심 영가의 완전한 해탈 천도를 기원하고 한평생 가족을 위해 애써주신 은혜에 깊이 감사드리며 새 회상 새 인연으로 다시 오시길 기원하며 올리는 가족 신현영, 신민철, 박현주님의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원음방송.
2: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방송입니다. HLQJ

노래 하나, 추억 둘. 너무 빠르게만 달리면 놓치는 게 많아서 고속도로보다 국도를 이용할 때가 있습니다. 신호도 있고 구불구불한 길도 있지만 그래서 많은 걸 봐요. 시간이 없고 또 이것저것 신경 쓰기 싫을 때는 일부러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도 많지만 빠르게 달리기만 하면 너무 단조로워서 안 보기도 못 보기도 하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쉬엄쉬엄 가고 싶을 때 전 요즘이 그래요. 속도를 줄이거나 멈춰야만 보이는 것들이 많아지는 때입니다. 노래 하나 추억들 오늘 첫 곡이에요. 장철웅 느림의 미학.